0: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송사 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1: 야, 먹을 거만 맨날 갖다 주는 줄 알잖아요.
2: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1: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 그게 영웅의
0: 방
2: 기준이에요?
0: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1: 말 잘하세요.
0: 송사 선생님 바라보면서 송사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사 선생님한테 아, 나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1: 그
0: 않는가.
1: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생 괜찮나? 서로 안부를 보면서.
0: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 나 깨워줘.
2: 그렇지, 그렇지.
1: 약간 그런 거죠. 서로서로 도우면서.
0: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생님이 저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이런
2: 맞아요.
0: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2: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에 보면 사스무왕 이야기 있는데,
1: 아, 네.
2: 예, 그 사스무왕, 황금색 사스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넣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하필이면은 임신한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뵈가지고 순번을 뒤로 밀어달라고 이제 그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니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뵌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순 없다라고 했더니, 그에 감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꾸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니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
1: 전생당이군요.
2: 부처님은 영웅이셨죠.
1: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0: 그렇죠.
1: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골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자신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볼수
2: 그렇죠.
1: 있는 거죠.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1: 얘기하세요.
0: 무슨 이야기를 해?
2: 할말 있었잖아요,
1: 무슨
2: 스님.
1: 이야기를 해?
2: 스님이 할말 있었잖아요.
0: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안 했거든요.
1: 그렇죠. 별로 말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편일 때.
0: 나는 반대세.
1: 아, 그래요?
3: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이봐봐, 이봐봐. 이봐, 이봐.
1: 말대답 잘하네.
0: 말대꾸를. 내가 그 자주 하던 건데,
1: 맞아.
0: 이게 그 반면교사.
1: 그렇죠. 아이고,
0: 거울치료.
1: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0: 빌런은 아니죠, 사실
1: 그래요,
0: 냉정하게
1: 맞아요.
0: 따지면.
1: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0: 야, 또 평안해야죠.
1: 그렇죠. 반약까지 해서
2: 그렇죠. 네 명이요.
1: 이제 인정.
0: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1: 네.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해서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2: 근념하셨습니다.
1: 근념하셨습니다.
2: 근념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1: AI의 송산,
2: 일각,
0: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2: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0: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2: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0: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성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성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산은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산은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산은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2: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7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1000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1000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 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3: 괴불은 걸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있는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박옥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0: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1: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재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사짜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사짜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아휴,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룡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0: 용사는 옛날부터 도선, 우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닦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원주 구룡사러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따위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3: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1: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0: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1: 아휴, 불쌍하다.
0: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1: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4: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5: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6: 저랍해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5: 아이고,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7: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5: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1: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8: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8: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1: 불국사?
8: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9: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10: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9: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8: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9: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8: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1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8: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10: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8: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12: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는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8: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0: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8: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8: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8: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8: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1: 그림자?
8: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12: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13: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12: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3: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의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1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형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이상하게! 돌도 뜨거든!
1: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14: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14: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12: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4: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12: 스님, 스님.
14: 무슨 일이십니까?
12: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14: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12: 스님, 저는...
1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14: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5: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4: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15: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0: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1: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2: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1: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3: 아,
1: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3: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1: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3: 어,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1: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4: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5: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1: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6: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7: 왜? 이게 무슨 일이냐?
8: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4: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6: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1: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8: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9: 도망간다. 어서!
1: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1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10: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탄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탄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소주 한 잔 드시면서 글루텐을 먹으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

0: 목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의 제71기 3인 3인에게 수계 교육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마곡사 독림회가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림회는 2028년까지 마곡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복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0: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희생된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합니다. BTN 불교TV 청춘만담 템플스테이 전로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이번 만담에서는 최종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제가자전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는데요.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조계종 포교사단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철야정진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도 전국에서 3천여 포교사가 모였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는 장엄한 백암산을 배경으로 특설 무대를 세우고 포교사들의 수행과 전법 의지를 드높이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인 포교사단의 팔관 재개에는 역대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포교사들을 아낌없이 격려했습니다.
2: 포교 역량에 비해서 대접을 그만큼 종단적으로 못해준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재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포교사단, 포교사 여러분들의 그 위상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1: 이날은 344명이 새로 일반 포교사를, 20명이 전문 포교사 자격을 품수했습니다. 포교부장 정무스님은 소정의 과정과 고시를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된 이들에게 포교사의 남다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3: 포교사의 발을 내딛는 신규 포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교사는 단순히 불교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삶의 향기로 이웃과 사회에 불법을 전하는 수행자이며 전법자입니다.
1: 앞서 강의수 포교사단장은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선명상 활성화를 위해 수행과 전법을 포교사단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3: 현대인을 위한 전법과 수행 모델의 구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쉼을 얻는 대중의 수계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 조계종은 이날 군포교, 교정교화, 문화유산 보호 등 각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인 개인과 단체 48명을 포상했습니다. 팔관재계 계단은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전계사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아사리를 맡아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설했습니다. 밤을 새워 진행된 행사는 정무 스님의 특강, 선명상 걷기, 금강경 독송 철야정진, 새벽예불, 회향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조계종의 제71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 14일 일정이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3위 3인익의 수계교육에 함께하며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행자에서 수행자로 첫 발을 내딛는 3위 3인익 스님들의 수계교육 회향식. 지난 1일 입제해 14일 일정으로 직지사 만덕천에서 진행된 조계종 제71기 3위 3인의 수계교육이 어제 해양했습니다.
5: 오늘 수제하신 계율은 세상의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튼튼한 갑옷입니다. 신발만 잘 신으면 험한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듯이 계율만 잘 수제하면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은 앞으로 온전히 고정될 것입니다.
4: 35명이 입교한 수계교육에서 남행자 22명, 여행자 11명, 총 33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5급 성가고시를 거쳐 스님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6: 여러분, 이제 승가의 한 일원으로서 한 걸음 한 생각이 중생의

0: 법문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유유와 행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있는 경전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1: 이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끈 수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삼위 득효스님. 한국 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출가자를 꿈꾸며 한국을 찾은 스님은 지난달 백양사 대웅전에서 삭발을 하고 출가 사문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2: 저게 계속 나고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과 도와주고.
1: 한국 나이로 22살인 스님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세운 보리 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법당에서 불교를 접하고 한국 스님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출가를 결심한 뒤 한국어와 불교를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가 주류인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입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계 교육을 함께하며 한국의 수행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2: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처음인 스님이에요. 탄자니아 사람들과 명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상하고 부처님 가르침.
1: 한 사람의 출가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한국 불교 전법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3: 부산불교연합회가 8관회에 시작을 알리는 2016 명상 걷기 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2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팔재계를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명상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팔관회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인간성 회복과 사회 화합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 행사로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본 행사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 AI 기반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스마트폰이나 인증카드를 인식장치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가수 전유진, 진욱, 금유나가 출연해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의 고령화와 노후 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출가 수행자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스님 노후 복지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곡사 독림회가 뜻깊은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세속의 인연을 뒤로하고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바쳐온 스님들. 하지만 고령화가 일반 사회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행자들의 노후 복지 문제는 이제 종단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주요 4개 종교단체 가운데 조계종의 승려 노후복지 체계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마곡사 독림회가 승려 노후복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 승려 노후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첫 문제 제기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마곡 총무 대륜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종단과 마곡사의 노후 복지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사찰과 승가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복지 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6: 승려 복지 제도가 필요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대부분 복합적인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봉 스님을 비롯한 육교

0: 오후 본발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도 포럼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1차 포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이거를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이뤄내겠습니다.
2: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좋은

0: 종단 및 이웃 종교의 복지 체계를 비교 분석해 오는 2028년까지 마옥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행자가 안심하고 정진할 수 있는 승가 공동체의 미래, 이번 포럼이 교구 중심 승려 복지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르다 희생된 순국 선열과 애국 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 형무소 일원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하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전국비군의회 회장 현중스님을 박성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2: 오는 19일 태고종 전국비군의회 스님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 현장을 찾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쳤지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명의 순국 선열과 타국에서 희생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늘 처음 문을 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행됩니다.
3: 애국주사들이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여드릴까. 또 혹시 6년, 10년, 100년이 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얽혀져서 못 녹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2: 행사 시작은 오전 10시.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을 출발해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과 구치감 등을 순회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넋을 모셔오는 안행으로 문을 엽니다. 희생 영령들의 얽힌 마음을 녹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형무소 곳곳을 묵념과 바라춤으로 채웁니다.
3: 항상 사형장부터, 구치관부터 돌지 않고 항상 사형장부터 도는 것은 거기에 많은 어른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먼저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구치감에서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2: 추념탑 특설 무대에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영산제 의식이 이어지고,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태극기 그리기 부스를 열어 나라 사랑 정신을 더 깊게 새기는 시간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시민 참여 음악제도 열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3: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억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함,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2: 자유와 평화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기는 이번 문화제는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국가유산청이 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는 202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전국 사찰 27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모두 80건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27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나주 다보사, 다보의 빛, 천년의 숨결을 잇따를 비롯해 속초 신흥사, 영주 안양원, 가평 대원사의 4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범어사와 여수 흥극사 등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지원받아 사찰 고유의 전통과 지혜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내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전통산사 사업은 2017년부터 사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며 산사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BTN 불교TV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까워진 참가자들. 이번 만남에서는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선선해진 가을 바람과 함께 설렘을 가득 안고 연인 산자락을 찾은 20명의 청년들. 성실 인증과 인사 환영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름표를 목에 걸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평 대원사에서 열린 BTN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현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린 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 앞으로 나선 참가자들은 처음에 어색함도 잠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어필을 이어갑니다.
5: 뭔가를 하나를 하면 좀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대학생 때부터 그

0: 투자를 하는 걸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투자를 좀 좋아해서 그 작년에는 금융자격증 2개 정도 땄었고요.
1: 직장과 주거지, 취미도 저마다 다르지만 바라는 건단 하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2: 네,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1: 자기소개로 서로의 첫인상을 알아갔다면 릴레이 토크에서는 한층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연애관과 취향부터 평소 즐겨하는 활동과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아갑니다.
3: 평소에 뭐 여행 가시고 계세요?
4: 네, 세계적으로
1: 매회 모집 정원의 5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절로 갈까? 커플 매칭률도 절반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알아가는 특별한 하루.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절로 갈까가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5: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절을 많이 가거든요. 절에 가서 이런 걸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자리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1: 쌍미륵불을 품은 자연 속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한 회주 보인 스님은 좋은 만남과 함께 마음의 쉼도 얻어가길 당부했습니다.
6: 미움이나 욕망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은 계곡에다 흩어놓고 가고 산에다가 이렇게 주고 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좋은 만남들이 됐으면 기원하겠습니다.
1: 가을바람을 따라 새로운 인연을 찾아온 청년들. 설렘으로 시작한 만남이 서로의 일상의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7: 정선 정암사가 지난 11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호텔에서 2016 회화전 무명의 초상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정암사 회화전에는 한국 동시대 예술가 12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원로 작가 허달재와 정종미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김창완 등이 회화 작품을 전시했고, 건축가 정동현은 정암사 수만호탑을 재해석한 설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는 이 여정이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선 아리센터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송편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순례단 봉사자 20여 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현 스님과 함께 모시입 송편 500인분을 직접 빚어 지역 관내 혼자 사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음보살의 무외시와 제보시를 실천하는 자비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순례단 지도법사 광주 철룡사 무등 스님이 백미 200kg 후원과 순례단 회원들의 보시로 만들어진 송편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급식소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지난 10일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경 스님은 전춘성 진안군수, 김진, 진안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진안성당, 이다미아나 수녀를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쌍봉사 앞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춤과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경 스님은 마치 오늘이 쌍봉사 개원 2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비와 나눔이 있는 기도 도량으로 지난 군민과 함께할 수 있게 응원해준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봉사는 이날 신도회 봉사와 지역 후원업체들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과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하나가 됐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8: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행복을 가져오고 나쁜 인연은 불행을 가져온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생기고 나쁜 인연은 나쁜 마음에서 생긴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신신 변제삼모전 일인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경덕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촉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호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료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행복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0: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엄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주지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급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악이나 번고센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금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 의족심주 맘이라 훔가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마라니바라니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지극지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0: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철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명상 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자세 두 번째 시간 호흡과 마음 조절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몸 돌아보기, 마음 돌아보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인 호흡 돌아보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명상을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출신 인지 심리학자이신 어느 분의 저서에서 훌륭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잡생각으로 가득 찬 마인드풀 상태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매 순간에 대한 사려 깊음, 마음 챙김 상태로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기본이 되고 있는 참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선에서 한문 선자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참선할 때 이 선자는 고요할 선입니다. 고요할 선. 선을 보면 왼쪽에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고 보일 시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뭐가 오른쪽에 호단. 단순함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텅 빈 공간이죠. 텅 빈 공간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 청정,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좀 전에 서양의 어느 인지심리학자의 그림에서 봤다시피 우리들의 머릿속은 번뇌망상으로 과거의 허상,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쫓기다가 보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피곤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피곤해서 온갖 잡생각에 시달려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명상에서 부르짖는 바가 멈추자 그리고 바라보자. 이게 선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겨온 것이라고.

그래서 명상 ABC 또는 삼식이라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기억 속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 ABC 네, 그첫 번째 A 네, Aware 또는 Awaken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문으로는 알식입니다. 네, 깨어 있음.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주목하는 네, 이 알아차림이 사실은 명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B입니다. 네, breathe, 호흡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호흡하다가 아닙니다. 네, 호흡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본다라는. 네, 호흡은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할 수가 없죠. 네, 호흡은 지금 현재의 호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뭐죠? 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숨쉬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무의식적으로도 의도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 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할 수가 있죠? 불구경하듯이 호흡을 관찰,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켜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맞추는 알아차림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C, calm down이라고 얘기를 해요. calm down, 그러니까 내맡김, 비움, 멈춤, 네,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번뇌망상에 쫓겨서 정신 없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뭐가 본성이고 본질인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는 보지를 못하고 과거 미래로만 온 잡생각으로만 떠돌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번뇌망상을 멈추고 비움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 자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이때 쉴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 ABC 네, 또는 삼식 네, 이렇게 쉬고 숨쉬고 알아차리는 세 개의 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영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A 첫 번째 알아차림, aware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앉아서. 네, 몸을 가만히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만 생각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인 남녀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1만 번에서 한 2만 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느라고 그 귀중한 호흡, 네. 2만 번에 달하는 호흡 중에 단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 숨이 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3주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고, 네, 물은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체온 유지는 3시간이 넘으면 위험하게 되지만, 네, 호흡은 3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목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브웨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

명상, 우리말로 번역을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한 스님께서는 마음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현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인드풀니스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 글자의 근간은 빨리어의 사띠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띠의 한자어에 해당되는 글자는 염입니다. 이제금, 지금을 뜻하는 금 그 아래에 마음심이 놓여 있는 게 염의 형태입니다. 네. 한자에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을 챙겨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주목하고 시계를 맞추자라는. 과거는 어차피 지나왔습니다. 과거의 현재가 이어져서 지금에 왔고 지금이 이어져서 미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네, 실제가 아닌 것들 네, 생각에 빠져서 정작 네, 귀중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명상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 네, 이거에 대한 훈련이고 이거에 대한 수행이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aware, 알아차림.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에 닿는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예, 그게 aware 1단계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reathe, 호흡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 호흡 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 가문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훈련법이 호흡 보기입니다. 자, 호흡은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죠. 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앉으면 호흡이 그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몸이 피곤해지면 네, 호흡 또한 그치를 느낍니다. 네, 앉아서 평안하게 자리 깔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느라면 안정되어 들어갑니다. 네, 몸도 릴렉스 평안해져 들어갑니다. 자, 호흡 보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호흡은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다. 네. 호흡 자체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이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점이죠. 네.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호흡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물건이 아니게 되겠죠. 네. 또 이 호흡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불이죠.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또 호흡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래서 호흡은 지켜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할 수 있다. 네. 통제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호흡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마음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고 몸 상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중심에 놓고
몸과 마음을 확인하는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보기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왜 호흡을 따로 주의를 기울여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알아차림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행주좌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여러분들께 설명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명상은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되겠죠. 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네, 졸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호흡은 하겠지만 깨어있지를 못하죠. 알아차림을 못합니다. 그래서 와서는 일반인들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처님께서 오랜 고행 끝에 얻으신 수행법이 아나바나 사띠, 아나바나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사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아차림. 그래서 호흡 보기, 호흡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만물의 본질, 본성을 깨달음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호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맡김, 내버려둠, 비움, 멈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 스스로 자 그를 연 스스로 그러하더라 합니다.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흙탕물이든 물잔을 내려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친 파도, 비바람이 부는 호수, 비바람이 멈추고 잔잔한 표면이 되면 어때요? 하늘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물속도 보이게 됩니다. 열린 자세로 뭔가에 집착하거나 매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명상이죠. 금강경에서 표현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제가 나타나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빈 공간이 되었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모습을 뵙게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공간이 바로 공이라는 공간이고 모든 색의 만물의 기본이 되는 그 자리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은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장이 바로 공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이라는 공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멈춤, 내맡김, 우리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방하착, 내려두다, 내려두다라는. 내려두는데 단순히 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라. 무념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맡김을 통해서 정말 열린 자세를 취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주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죠.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방아착의 사상, 내맡김, 내버려둠의 철학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앨범이 Let It Be라는 앨범입니다. 네, 폴 매카트니 작곡이었죠. 네, 실제 이 Let It Be는 비틀즈가 여러 슬럼프 끝에 인도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어떤 나름의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Let It Be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내려놓아라, 내버려두라. 고통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귓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말씀, 얘야 그냥 내버려 두렴. 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명상에 임하고 명상을 현대 우리 불교에서는 멈추고 바라보다라는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 네. 멈추고 피우고 그리고 바라보니 세상이 뻔히 본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더라. 이게 지혜의 눈이 되겠죠. 네, 지에서 그 지는 알지가 아닙니다.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일. 네. 밝은 태양 아래에서 태양에 비추니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이게 깨달음, 지혜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을 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ABC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건강이나 면역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호흡을 통해서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130, 뭐 160까지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뇌파가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명상에 들다가 보면 한6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뇌파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오게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호흡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혈액이 확장되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었으니 노폐물 분비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좋은 산소가 뇌로 공급되고 뇌파도 안정되다가 보니까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향상에도 좋을 뿐더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호르몬의 분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우울하고 몸도 찌푸려지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단 긍정의 에너지, 엔돌핀, 도파민, 의욕, 열정을 상징하는 호르몬이죠. 의욕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점점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로토닌이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성애의 상징인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옥시토신, 모성애를 상징하는 이 옥시토신이 분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의 영어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메디는 라틴어 메데리에서 나왔다고 하죠. 메데리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 메디테이션은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치유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뇌파, 호르몬, 산소 공급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증강되다 보니까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라고 합니다. 아,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란적 병생이요 심정적 자유라. 네. 마음이 어지러우니 병이 생겨나고 마음이 안정되니 저절로 낫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의사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마음의 중요성, 네,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호흡을 중심으로 한 아, 명상, 네, 이 명상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몸을 살펴보고 긴장이나 통증이나 네, 아픔이 느껴지면 네, 호흡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을 합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아, 수고했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괜찮아. 어루만져주다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살아나서 몸 또한 튼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을 통해서 네, 호흡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 대자연이 함께하는 네,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네,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아,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숨 한번 잘 쉬어도 모든 병이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무의식적인 반사보다는 한 박자 쉬고 멈추고 앉아서 네,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웃고 말죠. 아이고 어리석구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예, 리스판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악업이 아니고 후회 없는 네, 현재 그리고 밝은 미래는 저절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방석 위에 편하게 앉고 엉덩이는 뒷방석 위에 그리고 무릎은 떠있지 않게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어깨와 몸통을 흔들면서 허리를 곱게 펴고 두 손은 편안히 무릎 또는 다리 위 또는 배꼽 앞에 자리합니다. 등판은 가슴 쪽으로 내밀어 펴고 양 어깨는 평행을 유지합니다. 턱을 가볍게 당겨 목과 머리를 곱게 세우고 입은 다물고 혀 끝은 윗니 뒤쪽 입천장에 붙입니다. 시선은 전방에 두고 눈을 가볍게 내리거나 편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상체는 곱게 펴고 머리와 어깨와 팔과 무릎에 이르는 선은 삼각형 구도로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평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0: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에 번뇌를 씻어냅니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의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구 유황 임제로 24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무슨 그런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편으로 불법이라 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풀려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어서 그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각에, 분별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니까 자기한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래 이 본성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 본래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만 풀려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지 뭐 불법이라고 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될 무슨 불법이란 뭐 그런 게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얻을 게 없다 그러거든. 얻을 게 없다. 공안경에도 나오고 뭐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얻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 왜 얻을 게 없느냐? 이미 다 있어. 본래부터 이렇게 다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데 단지 이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알고자 하니까. 그 병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중생의 병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고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요게 병이다. 그리고 요 병에서 풀려나게끔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부처님의 약이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고 이걸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이거를 이건 뭐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다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하고 계속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무슨 특별한 뭐 길이 있고 비결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각자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지. 뭐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미 다 그런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있다 한다면 그거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분별해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렇게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거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본래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 근본이고 본래의 진실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가짜예요. 가짜. 망상이라고 하거든. 망이란 게 헛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매여가지고 이 진실한 이거를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경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갖추고 있고 우리 마음이란 걸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라는 게 부처잖아요. 부처가 마음속에 딱 들어있다. 근데 왜 이거 있는 걸인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이라는 구름이 그 눈앞을 가리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이제 이게 뭐 구름이 걷히면은 뭐 밝은 태양이 드러난다고 하듯이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공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뭐 깨달아서 알아야 될 불법이란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또 분별이 되겠죠. 이게 불법이다 하면은 그게 분별이지. 뭔가 불법이란 물건이 또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오히려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뭐 반야심경에서 얻을 법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얻을 건 없고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은 불교 이전부터, 예컨대 뭐 인도에서, 불교 이전부터, 아, 이거 생각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베다 경전이나 뭐,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걷어내야 된다. 생각이란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그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요가라고 하는 이제 인도에서 방법이 그 생각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고 개발한 게 선정입니다.

선정 수행을 정신을 딱 집중을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나의 생각에 딱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머물러 놓고 그것만 줄기차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멈추게 되고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무상삼매라는 등또 불교 소승불교에서도 그거를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이라는 것은 그 멸진정을 다른 말로 상수멸정이라고 그러는데 상이 생각이고 수가 느낌인데 생각과 느낌이 멸 없어져 버렸다. 그럼 생각과 느낌이 없어 버리면은 그냥 그 깊은 잠을 자는 사람처럼 무의식 상태, 숨은 쉬고 있고 살아는 있는데 의식은 멈춰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삼매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의식을 멈추어 놓고 있는 것이지 그거 깨달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그런 식의 선정이나 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불이법이라잖아요. 불이법. 생각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나면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보고 듣고 뭐다 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그런 어떤 삼매 속에 들어가고 뭐 그런 그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문득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서 깨달으면은 이제 불이법이라 그러고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 그 이제 반야심경에 오온이 전부 공이다. 오온이라는 게 분별 세계고 생각 세계거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공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사의하게 오는 깨달음이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버리는 거는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뭐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거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이 말은 생각이나 뭐 보고 듣는 거나 뭐그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그런 데서 싹 벗어나서 걸림없는 그런 해탈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중생들은 그럼 이제 자기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런 데다 의지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어.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뭔가가 있다고. 그게 중생 세계거든. 중생 세계는 뭐가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해탈을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예.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없기만 한게 아니고 분별하고 다 있는데 이제 없는 그런 이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도깨비여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벗어난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 곳곳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이게 이제 출가라는 게 이제 진짜 출가는 뭐 몸의 출가는 아니에요. 진짜 출가는 이제 마음의 출가죠. 마음의 출가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는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막 아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제 출세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출가는 몸이 출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하는 거니까 몸을 뭐 머리를 깎고 뭐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은 몸이 출가한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말하고 불법을 말하고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고. 방편의 말. 방편.

아무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분별이 없으니까 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이걸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뭐 도를 깨달았다, 뭐 해탈했다, 무슨 뭐 법을 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해탈이라는 게 있고 너희들은 뭐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니까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깨달아야 된다. 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번뇌 속에 있는 건데 그 생각을 벗어나면 번뇌에서 벗어난 열반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은 방편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도 깨달아 봐야지 불법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생각을 벗어나 해탈해 봐야지 이런 이제 발심을 하고 왜냐면 아직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한번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탁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해탈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깨달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뭐 오도송이라는 걸 지낸다고 하는데 아, 나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 이런 거야 하고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생각을 툭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 수가 있어. 여전히 눈으로 보는 건 보고, 귀로 듣는 건 듣고, 뭐, 느끼는 건 느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 기능은 다 되니까, 살아가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너무 가볍고 하여튼 이전에 생각에 묶여서 살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시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고.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을 때는 생각을 벗어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다 이래 살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모르거든. 근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유로움, 뭐그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해보면 이게 생각 속에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고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뭐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자유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호소하는 게 그런 거라.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습관적으로 또 생각을 따라가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럼 그냥 이 자리 계속 있어. 말로 따라가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거든, 습관. 이미 습관,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쑥 그래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탈한 힘은 약하고, 해탈을 비록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힘은 강하고 이러니까, 해탈한 힘을, 약한 이 힘을 이제 강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뭐, 딴데 관심 안 가고, 아, 나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이제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이 더 재밌어져요. 왜냐? 그전에는 법문이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실감이 되니까, 법문 듣는 게 훨씬 재미있거든.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막, 법문도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으면 자꾸 이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자리에서 살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 그 시간에 많이 걸린다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낯익은 것으로부터 낯설어 가고 낯선 것에 낯익어 가고 한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만족스럽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뭘 얻을 법이란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게 다 말이다. 말. 방편으로 중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한테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건 없어요. 단지 생각에서 분별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체험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현실입니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옛날 선사들은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한데 채 때리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뭐 잔잔해라 뭐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것이 모든 곳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경우에 항상 이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모든 곳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줘서 이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게 바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법이니 돈이니 하고 이름 붙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육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북종의 신수선사가 뭐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늘 깨끗하게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해라 이러니까 육조는 거울이란 그런 마음이라는 거울이라는 그런 물건은 없다 마음에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란 물건은 없는 거야 없는데 무슨 먼지가 묻는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말도 하는데,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게 공.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라 하니까,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알게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다 나다 뭐 이런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이렇게 하나 더 머리 위에 머리를 이렇게 하나 더 놓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이제 눈앞에서 작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막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히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역시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고 실제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말도 여기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전부 생각이지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은 전부 생각인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엿법한 말이란 건 없어요. 그건 말이란 건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건데 이게 여기 무슨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도 뭐 이런 걸 처음에는 이제 아직까지 발지가 못했다.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몇년 공부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자기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오거든. 아, 여기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여기는 붙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게 조사나 부처라는 분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뭘 찾을 건 없습니다. 밖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위에는 다 바깥이 있거든. 이거 위에는 뭐냐? 다 분별색이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위에는 다 분별색이니까 그건 바깥이고, 바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우리가 안팎이라는 게딱 금방 알수 있는데, 마음의 안팎이라는 거는 뭔가 분별하는 거는 마음 밖의 일이고, 분별이 없는 이게 마음 속의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방편의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는 안팎이란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방편으로 밖에서 구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중생의 그 분별 세계 속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요게 한번 이게 와닿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다 쉬어져 버리거든요. 생각을 시작해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각이 쉬어져 버릴 수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자체를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가 도가 뭘까, 불법이 뭘까 하고 궁금함 속에 있다는 건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 생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뭔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뭐지?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근데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고, 이제, 뭐가 이거다라고 도라는 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무는 데가, 이게 이제 무주, 무상, 무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삼매를 얘기할 때, 무주삼매, 무상삼매, 무념삼매, 뭐 무원삼매, 무생삼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물론 방편이 말이지만은, 머무는 데가 없어. 뭔가 아는 게 있고, 얻은 게 있으면 그걸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진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진리구나. 내 이제 진리를 손아귀 안에 넣었다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아 이거구나 알겠다 하고 그걸 딱 붙잡게 되겠죠. 그러면 아는 게 있고. 그게 분별 세계고 생각의 세계예요.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른다는 생각도 없고 안다는 생각도 없고 뭐 진리니 뭐 그런 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살아가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걸림없이 사는 거지, 그냥. 걸림없이 사는 것도 뭐, 산다, 이것도 억지로, 이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는 뭐, 스스로 하는 거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얻을 게 있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될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생각 속에 살다가 생각에서 벗어

나서 생각이 쉬어지는 이제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이 생각에서 풀려나게 되고 생각에 물이 빠져서 이제 생각이 쉬어지는데 그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게 결국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거라든지 누가 하는 말 이런 게 아마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책도 잘안 봐지고 말도 귀에 잘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 책을 봤을 때도 어떤 글자를 딱 보면은 그 글자의 뜻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에서 나타나는 글자 한자 한자가 다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에서 이 자리를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따라가는 식으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는 보이는데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전체 문장으로서 이게 막그 들어오는 건잘안 돼.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는 그것도 할수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에서 벗어난 그게 그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게 이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뭘 생각이 이어지질 않고 금방 했던 말이나 생각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건망증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 놀고 막 마음이 텅빈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뭐 그때는 이제 책도 읽을 수 있고 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문장은 읽어도 그게 안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처음에는 문장으로 읽으면 그게 또 생각으로 훅 끌려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만 좀안 빠지고 이렇게 돼요. 예. 그건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너무 물이 들고 오염이 된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걸 한번 벗어나 보면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 문자 언어에서 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이 좀더 힘을 이제 얻어야 생각으로부터 생각에서 자유롭고 말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이어지고 이제 말이 이어지는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늘 거기서 번뇌가 생깁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뭐 그거 끌려가면은 자기의 그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고민 고통이 없는 이 본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면은 그게 번뇌예요, 그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체험,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으로,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 자기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곧 그대들이 10년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또막 걸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이 말이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10년 동안 공부하러 온갖 걸뭐다 배우고 온갖 수행을 다 하고 해봤자 분별해서 안 벗어나면은 생각에서 안 벗어나면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되 이제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여기에서 뭐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인 거예요, 항상 이 자리.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붙을 수가 없고 그것도 생각이니까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도 다 생각이거든. 분별인 거고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현실이죠.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 부대사처럼 법문하라니까 방목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 한번 이렇게 생각을 벗어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자기가 이런 말 듣다가 한번 턱 이렇게, 예, 이 자리가 이제 자기가 한번 턱 이렇게 체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자리라고 이제 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언제든지 눈앞의 일이요. 눈앞의 일이라 당장 지금 당장 이거단 말이지. 당장 이거 뭐눈 앞에 어디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눈앞의 일이라는 게 당장의 일이다. 당장 이건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니까 뭐 당장 이거다 이렇게 뭐 지금 여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말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냥 이렇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고 분명한 일이지. 예? 그것이 뭐 여기 어떤 이름이나 말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렇게 명백한 일이지 어떤 이름이나 말이 여기에는 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현실이지 이게 뭐 어떤 무엇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도가 뭔가를 알고 있느냐 그런 건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통한 사람은 그냥 이제 똑같이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말할 거 말하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고 잠잘 때는 잠자고 뭐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는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이 있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는 일이 있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게 있고. 그 계속 그런 일이 있어가 거기에 매여 산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예. 다 하는데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순사들이 뭐 도가 뭐냐 묻는다면은 도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몽글하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밥 먹을 때나 뭐물 마실 때나 누워 쉴때 항상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따라가는 것이 물 마시는 일이 있고 밥 먹는 일이 있고 누워 쉬는 일이 있고 이러고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이거거든.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자기 이걸 확인해 놓고 체험을 해 놓고 보면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각자에게. 근데 어떤 생각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딱그 특징입니다. 어떤 생각, 이게 뭐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없다,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인데. 예, 그런 길이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통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법이라고 이런 붙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 뭐, 옷 입고 밥 먹고, 뭐,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도를 물으면은, 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선사들한테, 그죠? 도가 뭡니까? 물으면은, 뭐, 차 마시라, 뭐, 밥 먹었느냐. 그 조주 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이랬거든. 그리고 그 스님이 밥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로, 설거지해라. 이랬거든. 바로 씻어라. 이랬거든.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조주록에 나와요.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설거지해라. 그말 듣고 탁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있거든, 우리가. 말하는 데 있고, 행동하는 데 있고, 보고 듣는 데 있고,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누구한테나, 예.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일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은 확인, 명백하게, 자기, 이걸, 이걸 깨달으면 자기한테는 이게 명백한 현실인데,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모습밖에 없으니까, 뭐 손가락을 세운다, 뭐 법상을 친다, 무슨 잔나무니 똥막대기네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손가락 세우는 게 도라거나, 뭐 법상 때리는 게 마음이라거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손가락 세운 데도 있고, 법상 치는 데도 있고, 잔나무니 뭐 똥막대기나 하고 말하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예, 누구한테나 이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을 때에는 말을 듣거나, 뭐, 뭘 보거나 이런 데 보고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손가락을 세우는 걸 보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 뭘 보거나 뭘 듣거나 이러다가 하면 탁, 이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주로 체험, 옛날부터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선정산매에 들어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뭘할 필요가 없어, 따로. 일상생활 속에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을 깜빡이고, 뭐, 뭐 한마디 말을 하고, 뭐, 이런 데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데 앉아가지고 뭘,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쳐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문제가 없는 거고, 본래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어떻게, 집중을 하고, 그런 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본래 있는 우리의, 본래 그게, 우리 본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법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거든, 누구한테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 이게. 뭐든지 이거는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할건 없고, 한번 이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든지 이게.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0: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의 복밭이 됩니다. 참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0: 헛소리샘.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욕계 새끼 부새끼 삼도 육 삼계 육도 윤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아침 점심 저녁을 하면서 상계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도 윤회하는 곳을 지옥까지 수락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귀신 세계다. 지옥 악이 축생. 지옥하고 짐승되는 거 악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목이 마른데 마시지 못하는 고통 있는 귀신이다.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한다. 배고파서 목이 가늘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는 태산 같은데 목으로 넘어가들 못하기 때문에 불로 변하고 타버리고 만다. 늘 굶주린다. 목은 신락 같고 배는 태산 같다. 바르시신 물. 스님들이 바르 공양을 하죠. 바르시신 물. 이 청수인데 스님들이 바로 공양할 때 공양실로 설거지할 게 나갈 게 없는 것이 스님들이 앉아서 공양하시고 다 손으로 밥그릇을 닦은 것을 반찬그릇까지 전부 닦은 것을 마시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물을 닦아서 절수, 이제, 통이다 해서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기 귀신한테 주는 건데. 근데 스님들이 발을 덜 닦고 고춧가루 같은 걸 묻은 걸 그냥 물에다 버리면은 목이 신락 같아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청수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화판 스님부터 쭉 받아가는데 큰 스님, 마지막 큰 스님들 계신 어간에 마지막 그게 통이 가거든요. 쳐다봐가지고 그 물이 설거지한 물이 더러우면은 전부 가서 삼천배 하든지 해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이

아기들의 음식이다. 그래서 이 바로 공양할 때 염불을 하는 게 많거든요, 개송이.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을 이렇게 다 해서 걷어들이고 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고 아기한테 공양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진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풀씨자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가 있다. 천도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종제가 씨약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은 아기들 세상은 좋아요. 공양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나의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하면은 아기가 해양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물을 물로 보고 천상의 신은 물을 유리로 보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이 귀신 세계는 물을 불로 본다. 그래서 시감노수진언을 세번 해줘야 잔을 올려도 그 잔을 감노수로 영가가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온 세 수는 많은 전생, 친척 인연이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먼 전생으로 가려면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아기로 태어난 이가 많다. 해양계를 외면 아기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공양할 때도 이 공양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이 있다면은 해양되기를 하고 축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씀해.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애호하신 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 이야기. 부처님께서 성불후에 처음으로 공양 올린 그날 밤, 왕은 공양 올렸는데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상하고 흉측한 존재들이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형상이 보이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부처님께 꿈 이야기를 하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난뒤 해양계를 해 주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응? 선생계 나의 과거 외친척들이여 이 공양을 받으라는 해양계 전생의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의 전생 현생 내생을 다 보고 실제 실견하고 알고 계시니까. 네가 왜 공양을 나한테 올렸는데 밤에 잠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 전생에 빈비사라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겁에 왕의 친척들이 빈비사라 왕의 친척들이 스님들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보채니까 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어른들도 먼저 먹게 됐어. 그 과부로 먹는 거 욕심. 욕심 많으면 아기 귀신 된다는 거예요. 탐지지 삼덕이 너무 많으면 분수밖에. 그래서 그 과부로 그들은 아기로 환생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공양 공덕이 외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길 이라고 해라. 아기들에게 천상의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하자 아기들에게는 천상세계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 음식을 먹은 아기들은 건강한 외모를 회복했다. 그런데 다음 날밤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나타나서 또
왕은 부처님께 또 그렇게 해서

또 아기한테 공양제를 해서 편안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할 적에 그들에게 해양해 주라고 했다. 벌거벗고 나타난 거야. 나의 보시공덕이 왜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이라고 했더니 벌거벗고 다니던 꿈에 나타난 아기들이 온갖 보소로 치장된 천상의 옷이 갖추어졌다. 그 다음에 인도 코살라국 파사니왕, 아까는 마하가두왕의 빈비사라 왕이고 지금 인도 코살라국의 파사니왕 말리까 왕비 부인 이야기, 왕비 이야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불자 많이 공양도 올리고 이 말리까 왕비도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리고 복을 많이 지었어요. 수행자들한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그런데 딱한번 남편인 왕을 속인 적이 있어. 파사니 왕을. 거짓말한 사소한 허물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 왕비는 지옥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많은 중생이라도 죽을 때 임종시에 남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비구의 48대원에 18번, 48대원 중에서 18번에 나오는 심념왕생원. 임명종시에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도 금각세에 못 가면 나는 부처를 성불하지 않으리라. 법장비유가 아미타불 되기 전에 원력 세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은 하지 않고 사소한 허물 하나가 죽기 전에 딱 떠올라서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는 걸 항상 염려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나는 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다는 걸 자신을 가지고 가면은 죽음을 다음 생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천상 아니면은 그냥 극락세계, 인간세계 올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매일 108번은 남아미타불은 부르야 죽을 때그 힘이 살아있어. 사주오절 다 무너져 나가는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지. 평소에 힘을 실어놔야 죽을 때 부를 수가 있다. 응? 그래서 그걸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그래도 부처님한테 성군공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욕계 천상인 도솔천에 태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한 생각이 지옥과 천상을 가른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영산제, 수륙제, 예? 그 천도제, 예?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생전 예수제. 예? 죄 많은 중생이라도 죽어서 죄를 사해주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재공덕으로서 공덕을 지어줘서 본인의 힘으로는 감옥에 갔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감옥에 가지 않은 가족이 변호사를 사서 3년 살거 1년, 무기징역 살거 20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죽기 직전 악업을 지은 것이 생각나서 지옥을 갔다. 죽기 전에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일 했던 생각만 하고, 남아미타불, 다른 거 이거 생각할 거 없어. 여섯 자만 불러라. 부를 수 없으면 생각이라도 하고 눈 감아라. 절박한 상황에서의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절박한 상황의 업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반려견이 있는데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집안 식구들을 안 좋아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저걸 분명히 이제 보신탕이 있을 때 죽여 가서 그렇게 팔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처롭게 하고 애혼이 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죽을, 돌아가실 때는 좋은 일한 것만, 공덕 진 것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생각하고,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눈 감아라. 임명종시의 심념왕생원, 10번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라.
그런

근데 본인이 업장이 많아서 종교도 없고 남아미 타불이 뭔지도 모르지도 안했어. 그러면 존엄연불, 연불을 도와줄 조자, 도울 조자, 존엄연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 형제

좋은데 못 간 영가를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줘서 영가 법문을 듣고 좋은데 천도되는 것이 극락에서 아재 이연덕에서 저연덕으로 좋은 곳으로 악처에서 지옥아귀 축생에서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도 되돌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그건 열 번 얘기도 뭐 이건 저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중음신에서 돌아가셔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바로도 태도리 아니에요. 바로도는 중음신이라는 얘기고 태도는 해탈, 생사해탈한다는 얘기야. 그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자의 서라고 그래요. 지금말로 바로도 태도리고 그래서 사자의 서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인명정시할 때 일러줘라. 그러면 많은 중재를 짓고 갔더라도 존엄연불 덕분에 사자에서 독성을 해준 덕분에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선처에 갈 수 있다. 자, 아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기한테 이제 물을 그렇게 온 바이러스에 사바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반계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 귀신한테 이거 저 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공양할 때 스님들이.

삼계육도윤회 아기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든 귀신 중, 아기가 이제 귀신, 너 여자입니다. 너희 등의 귀신 무리여. 너, 나, 나 자의 반대가 너 여자예요. 이거, 삼수변의 계집이사 쓰는 거. 너희 등의 귀신 무리들이여, 아기들이여. 아금시오공, 내가 지금 너에게 공양을 베푸노니, 베푸시자. 아드 아금시오공. 귀신 등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베푸니, 칠리뼘시방.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밥 줄 때 이제 바로 공양할 때인데, 밥을 매달 그 저 나무 수저로 조그맣게 다 스님들이 대나무로 깎아서 다 바로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씩 누구나 바로 공양할 때는 그걸 넣어 있어요. 거기로 밥 일곱 알, 칠립이라는 게 일곱 알이거든. 일곱 알 정도를 떠놔요. 떠놨다가 나중에 아기 귀신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칠립 변시방 일곱 알에 그런 그 공양이 시방에 두루 해지다. 그러니까 그래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여기 이제 아기 귀신 얘기지만 삼도, 지옥아기 축생은 삼도라고 그러죠. 배고프고 기갈나고 목말라. 줄일 기자. 삼도 기갈. 배고프고 목말라. 아기가 아까 배고프고 목말라다 했잖아요. 물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불이 불로 변하고. 그래서 기가라는 사람, 너희들한테 실계 연례, 모두 다 너희들의 연례 업장, 괴로움, 번거로움 그 업장을 제거해서 보동공양이라 널리 모두 다 함께 공양을 하거라. 너희의 귀신물이여, 내가 지금 칠립 일곱 아래에 공양을 제공하니 목마르고 배고픈 아기들이여, 모두 다 너희의 업장을 연례를 제거하고 소멸해서 널리 공양을 함께 동, 한 가지 동 같이 공양해라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수계가 나와. 이게 절수계인데 물을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예, 그, 바로를 다 닦아가지고, 이제, 바로물, 바로를 닦아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그 아기 귀신한테 따라주는 군대가 정해졌어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않아. 아차 세발수. 내가 지금 바로를 씻은 물을, 응? 바로를 씻은

물을 엽천 감놈이 여천 세 발수를 감노수라고 생각했어요. 감놈이 여천 감놈이 감노다라고도 차라고도 하고 차다자도 쓰고 만미자도 쓰고 감노다. 내가 지금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노수다. 응? 하늘에 감노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 똑같다. 밥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운 목에 걸릴 수 있는 고춧가루도 없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다. 시여 아기 중 내가 베푼다. 너희 등 시여 아기 등 아기 중 아기 등 우리에게 너희 아기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노니 베푸노니 계령 득포만 다 배불러라. 하여금령자 명령조사 배불러라. 배불러 포령 배부를 포자. 차, 가득 찼어, 배가 불러. 응? 이 개성을 해줘야 물이 불로 변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 마시듯 아기들이 마셔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를 세번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놈이 감로수다. 너희들에게 귀신 아기들에게 베푸노니 너희 등다 너도 함께 모두 다 배불름을 얻었으면 좋겠다. 응?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단지 두 번을 회향했을 뿐이다. 그두 번의 회향했던 건 이차인연 공덕으로 먼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하기를 그 얘기예요. 계속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공양 공덕을 해양하는 그 말과 동시에 몇십 대겁 동안 음식 구경도 못하고 벌거벗었던 아기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아까 가사, 네? 그저 입은 거, 천상의 음식. 지금 하늘의 이제 감로수. 빈비사라 왕은 단두번 해양계를 외웠어요. 해양계를 외웠을 뿐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담야밖에 경으로 과거생의 친척들의 아기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경이다. 구천을 헤매고 존대못가고 헤매는 영가들을 위해서 설하는 경이다. 우리가 제를 지내는 것은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다. 왜 천도제 49제 백중우란분절 제를 정성껏 올려야 되느냐? 우리는 생은 생고 죽음은 죽음이고 생은 사는 거고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생사이려 생사해탈 낳는 것도 벗어나고 죽는 것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쁜 세계 가지 말고 좋은 세계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백중무량분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담장밖에경 죽은 이들과 승가에 올리는 채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담장 밖이나 벽이나 집에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왜 담장 밖의 경이냐면 조금 여기서 좀잘 들어야 할 것이 영가가 좋은 곳에 못 가면요. 다른 집에 못 가요. 당신 사는 집에 다시 오지. 근데 방에 돌아가셔서 좋은데 못 갔기 때문에 방에도 마음대로 애가 살던 집이니까 막 뛰어들어와서 살들 잘 못한다 이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온 영가도 있겠지만은 담장 밖에서 서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낳아서 키워줬고 유산도 많거나 적거나 돌려줬지만, 유산 내려줬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좋은 데못 가고 헤매고 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기만 하냐고, 나를 구원해달라. 백중우란분제가 그래서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서 있는 것 같보다 더 힘들다.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소연하면은 우한으로 변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담에 서 있거나 벽이나 직갈래 네갈래 가다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친지들이 많이 가지 있어도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주군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들 바쁘는 거요. 49제 내고 100제 내고 1년 지나면 부모 다 형제 그렇게 사랑하던 분 가서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는 거요. 자기네 주군이들을 기억하지 않아. 주군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주군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한 공양을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부시를 해야 합니다. 제를 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공덕이 죽인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선망부 먼저 가신 분한테 잘 모시는 영가를 잘 모시는 분이 산 부모한테도 잘 모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합니다. 그곳에 이런 죽은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보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도 싸도 싸도 선제 매우 좋구나라며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면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호가 있는 분들은 꿈에도 나타나 좋게 나쁘게 꿈에 나타나는 걸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존대 가셨나 구천을 헤매나 꿈을 무시하고 기분이 조금 덜 좋아 무시하고 그냥 살면은 거기는 우한으로 금방 와요. 그건 많은 사람의 꿈꾸고 나서의 우한 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많은 세월에 그건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올리고 공덕을 닦아주면은 고맙다, 싸도, 싸도, 싸도, 남방불기 인사죠. 선제라, 선제라, 잘왔다, 잘왔다, 착하다, 착하다, 우리 자식들이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천도제 공덕으로, 백중 무량분제 공덕으로, 사식지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지옥아귀 축생에 아니면 아귀계에 거꾸로 매달리는 구천에 헤매는 영가에서 벗어났으니, 산자여 우리 가족들이여, 우리 손자 자녀들이여,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모두 다 바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영가가 생각 이제 자손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요.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사실 죽은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얻어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구출을 헤맨다는 거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돈벌수 있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죽은 이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구천을 헤매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님, 도반들은 오직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의 공덕을 지내면서 보시한 거, 음식이나 스님의 법문이나 영가 법문이나 좋은 곳으로 집착없이 떠나라는 그런 보시한 것으로만 천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듯, 보시한 공덕이 모든 영가 사존의 발전 도반들까지 다 이익을 줘. 마치 흘러들어오는 냇물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도 그 죽은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님이 돌아가시고 둘도 없는 도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고 슬피 우는데 제발 장례 지내는 3일 동안은 울지 마라. 중국의 인광 큰스님, 사후세계 영가에 대해서 평생 법문하신 도장인자 빛광자 인광 큰스님, 죽은이들 앞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울지 마라. 몸을 함부로 만지면은 아파서 죽은 영가가 무엇이 아프리야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할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건 살아서 칼로 상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 장례 지내기 전까지는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데 현실의 장례는 3일 아니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는 염을 하려면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한 5일장 사람이 죽은 데 3, 4일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묻어 맞으면 붕 떠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플까 얘기들 많이 하잖아.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얻어 맞을 때 아팠을까. 그런데 제가 다음 생에 3년 동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관은 벌써 부딪히는 순간 혼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깨질 때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영가가 혼이 나와서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은 자기 몸뚱아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가 시신 옆에서 장례기간 동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 서로 형제에 다투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시간 되면 말씀도 안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곡하고 슬피 우는 분들이 또 재공도 걸리는 데는 또 정성을 들이는데 다른 분보다 울지 않는 분보다 적는 수가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많아요. 슬피 울기만 하고 영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낸다. 잘 머무는 성가에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야, 이것이 이제 칠월보름 물안문절 얘기예요. 칠월보름 스님들의 하안과 해제를 하는 날 자자일에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정신이 청정하고 법력이 있고 뭔가 맑은 그런 스님들한테 해양하는 날에 올린 공양, 수행에 필요한 공양, 보시 그걸 주면 그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데 그걸 이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공양을 많이 받고 먹을 걸 받고 입을 걸 받고 머무를 곳을 받고 가사 공양을 받고 법복을 받고 그래서 잘 머무는 승가라는 건 공부를 잘한 상가 스님들 복전 복복자 밥전자 복전의 상가 스님들한테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스님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부득이 갖춰졌어. 열심히 수행만 하면 돼. 그는 친척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도 행한 것이고 비그들에게 힘도 선사한 것이다. 공양을 받았으니 힘이 나서 공부를 더하고 축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더 잘 되도록 자 비구들 공부를 잘한 복전의 큰 스님들 상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지장경이 나오는 선지식이 어떤 게 선지식이냐 이 얘기도 좀 잘 들으세요. 왜 복전의 큰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 했을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보시를 하라 했을까?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의 지업에 짊어진 무겁게 짊어진 짐을 반으로 나눠서 들고 가는 게 선지식이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힘을 덜어서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업장을 무거운 업장을 100% 다

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추근을 하잖아요. 법문을 하고. 그리고 선지식이란, 초기 경전에 나오는 선지식이란, 지금 방금은 지장경에 나오는 선지식이고,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이 성근공덕을 심으면, 지금 우람문열 7월 보름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성근공덕을 심었어. 그러면 힘을 얻은 비구들은, 환희심 나는 비구들은, 이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되라. 씨를 심은 건 여러분의 복전에 씨 뿌린 건씨 뿌렸어. 씨 뿌렸다고 모든 게 풍년이 기약할 수 없어. 풀도 매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비도 와야 돼. 씨 뿌린 건 너희들이 씨 뿌렸지만, 좋은 종자를. 그게 싹이 트여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복전이요. 법문을 해주고, 공양을 받아서, 수행에 필요한 걸 모든 걸 공양받아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더 법력이 높아져서, 감로법문을 전해서, 힘들어 살고 고뇌에 사는 마음병이 된 우리들에게 감로법문을 주어서 환희심이 나게, 왜 이런 좋은 불법을 늦게 만났을까? 왜 법문 듣는 걸 소홀히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비싼 보약 한제 먹은 것보다 더 환희심이 난다. 법문 한 시간 들은 것이. 이것이 선지식의 의무고 선지식에 의한 찌뿌린 복전의 공양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 것입니다.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과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은 영가가 감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란,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때, 사과를 13개 놓으면 천도가 되고, 9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5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귀신 세계는 촉식을 하기 때문에, 많고 더움에, 그건 관계없다. 부딪혀서 드시기 때문에, 냄새로 드시기 때문에, 다만 유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3개월 동안 1년 동안 못 보고 못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많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마음이라도 위안을 갖기 위한 장엄이야, 장엄. 영가는 덕 높은 법력이 있는 스님의 요롱잡은 법수의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천도되고 안 되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인사 자스님 두근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력 있는 스님이 영가 법문을 해주는 거야. 뜻을 알고 해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요령된 법주 스님이 잡념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염불하면 또못 알아들어. 그러기 때문에 천도는 법력 있는 스님이 온갖 온 법력을 다 쏟아서 보이지도 않는 영가혼을 천도해야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음식 차려놓고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면서 요령 흔들고 목탁 치면은 그 영가는 뜻을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 천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면은 영가가 감사하며 깨끗한 음식을 마실 거 보시하고 영가 법문을 해주면 그래서 싸도 싸도 싸도 감사하다 고맙다 착하고 착하다 기뻐하고 공양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친척 영가에게 공양을 둔 이익이 이렇게 크다. 돌아가신 물모 형제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싸도 싸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00년이 가도 부모는 부모라 생각나고 친지가 공양을 올리며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의 행복하기를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다 한 것처럼
낭방불교에서 전해오는 굿닥과

니까야 수부에 굳다가 빠다 소름경이 있다. 담장밖의 경이 빈비사라 왕의 아기들인 적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듯이 남방불교의 재현에 그 5부니까야 굳다가니까야 5부니까야 4부니까야 보통 얘기하는데 5부니까야 굳다가니까야 수부에 굳다가 빠다 소름경에 담장밖의 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경, 산자와 죽은 이들의 모든 게 행복하게 기원하는 경, 담장밖의 경. 우리가 정성다에 공양을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여기서 또 한 말씀 사소로운 얘기한다면 재공동을 올리는데 보시하는 것이 과일값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정성대에 올린 공양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구들은 힘을 얻었으니 공양을 받고 여러분은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또 축원을 해주고 스님들이 무거운 짐을 반으로 덜어주고 아니면 다 덜어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주고 법문해주고 간노법문을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라는 말씀 뒤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요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보시보다 법보시가 최고라겠으니 이런 법문 듣는 공덕도 귀한 불교TV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ARS-060-800-7000번을 더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시라고 누르신다면 그보다 큰 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입니다.

안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제가 암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저는 부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우리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의 어떤 부분에서 선종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기조사설 같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유예요. 내가 중심을 쫙 갖고 있으면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나의 모습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연기와 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뭐냐 하면 한자를 보고 내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도 두카라고 그냥 해석했으면 좋겠어. 반야는 우리가 지혜를 반야라고 하잖아요. 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이 없어라고. 공은 없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꼭 한번 좀 갖고 있다가 제가 공에 대해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이 한자 경전이나 뭐가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할 거야.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경전 한자로 된 암경이나 남방에 빨리어나,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저기 간다라 지역에도 파편으로 된 이렇게 그 폐엽경이라 그러는데 그 식물의 이파리의 경전이 써 있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걸 교차 검증을 하면 범어로 됐건 아니면 부처님이 지방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지방의 간다라의 어건 아니면 저 빨리 어건 한자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은 100% 같다. 다만 설명이, 그 법에 대한 설명에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고 어디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 같다. 그래서 번역은 잘못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이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해석을 새로 할 거야,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단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단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암송가들이 부처님 말씀을 지켰고, 역경을 했던 분들도 부처님의 원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2500년간 지속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가 한자를 잘못 보는 그 시야로 부처님 말씀이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됐어, 이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도 비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자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암의 말씀을 니까야라고 같이 오늘부터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장 막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고정돼서 보지 마. 이 말씀이고. 또 금강경에서 아주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거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고정시키지 마. 우리는 다 관념화 시킨 거야. 이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 법의 핵심일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생활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같은 이야기예요? 관념화 시켜서 내가 거기에 그걸 고정시켜서 어떤 사람이 이래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막 성질 내고 화를 어떨 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잘 때 막 몸소리치고 막 이렇게 이불킥 하듯이 잘못하고 반성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신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무진 스님은 정말 아주 어떻게 스님이 됐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반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랬으나 반성하면 이걸 반성해서 바꿔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렇게 되면 저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변해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 그러면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금강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이게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진 스님은 지금의 무진 스님이 계속 확장할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해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도 그런 거고 금강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말씀을 누누이 해주셔요. 그 처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울사가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경에 있는 거고 요거와 대비되는 것이 빨리어경전의 교계 신갈라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셔요.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직업을 꼭 가져라.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뭐 어디 들어가서 뭐하고 저는 직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업에 종사하건 무엇에 종사하건. 그래서 제가 자는 근면함을 언제나 갖춰야 된다.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교하는데 한 분이 한 60대 넘으신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직업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게 돈을 다 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키웠대요. 기 살려준다고. 네?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정말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내용을 쫙 보면 농업, 상업, 축산업 또는 어떤 직업이나 기술

종사하든 그 일에 능숙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고 능숙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출가했으니까 뭐에 능숙해야 될까요? 수행에 능숙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능숙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성하면서 수행에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포교하면서 법문한다 그러면 법문에 능숙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획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셔요. 이 말씀을 그 보살님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클 때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면 30대, 40대에 그냥 내가 기살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살았던 아이가 책임감이라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클 때 이걸 강조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께서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히나 이 말씀 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 말씀까지 하셔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해라. 네.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 50%는 자신에게 투자해라. 또 직업에 투자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저한테 투자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이 아깝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선생경이나 아니면 디가자 누경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50%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4분의 50%를 썼으니까 4분의 1이 남겠죠? 4분의 1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데 투자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해라.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른다. 저축해라.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라. 재산의 관리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나에게 투자해라. 내 성숙에 투자해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절에서 포교하니까 포교하는 신도분들께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포교하니까 우리 절 관리를 위해서도 또 4분의 1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 이웃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해라.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봉양을 잘해라.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오던가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하고 저축도 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뭐냐 하면 수행자나 도덕적인 이들에게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공덕을 쌓아라. 우리가 흔히 보시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시를 강조하면 문자가 달려요. 아이고 저 스님 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라는 게 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제천의 옥천사를 제가 이제 맡게 됐죠. 주지가 됐는데 절이 굉장히 큽니다. 됐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금강스님 계셔요. 저기 미앙사에 계시고 지금도 선 한국 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치시는 중앙승가대의 상담학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또 스님들 수행을 또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진 스님, 스님 옥천사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꾸며갈 거 이거 고민하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스님이 공덕이 없으면 그 큰 걸 받았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거든요. 비춰봤는데, 저는 보면 공덕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절에 참배를 가면, 제가 스님이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포교자라고 정말 잘하시는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께서 법당에 가서 절하시고 바로 보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무슨 보시를 해? 내가 스님인데.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저 안에는 돈이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낄 줄 아는 건 좋으나 정말 쓸줄 아는 거에 쓸 줄을 몰랐던 거죠. 보시의 공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꼭 지갑에 보시할 걸 준비해서 가요. 그 지금은 열심히 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공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TV에서도 보시해서 060, 800, 7000 해서 ARS로 보시를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강조하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꼭 돈을 갈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의껏해서 정말 공부하시는 스님들, 그리고 정말 수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단체 불교 TV도 그런 곳을 위해서 포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 기회를 꽉 잡아서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ARS로 이렇게 다달이 나가는 곳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너무, 복이 없나? 없는 부분이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제가 그런 아까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스님인데 겨우 그 정도도 못해요? 저의 업이겠죠. 이걸 이겨내려고 출가한 거고. 그러니까 나의 업을 이겨내는 게 사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걸 숙제로 놓고 있어요. 이 밴댕이 같은 쪼잘한 이 마음 깨려고 노력을 언제나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언제나 귀를 열어놔요. 열어놔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걸 듣고 싶어 해요. 저는요. 물론 그걸 이야기할 때 처음엔 뭔가 올라오는 것도 있으나 최대한 그러지 않고 나에 대한 비판 들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공덕 쌓고 싶어서. 공덕이 있어야만 복이 왔을 때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공덕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에 치이는 거죠. 그것이 인생사고, 금강 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빚업승경하고 그 고독경에 있는 내용인데, 소유의 행복. 소유의 행복을 부처님께서 언급하셔요. 우리는 무소유, 그래서 원체 무소유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집착이란 걸 버리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욕지적일 수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데 제과자분들에겐 소유함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을,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설명을 쫙 해주셔요. 그러면서 소유의 행복, 무엇이 소유의 행복인가? 제과자가 금면하면서 내가 노력으로써 얻었고,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근면하게 팔다리를 써서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땀 흘려서 모았고, 법에 맞게 정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유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잘못해서 뭐 누구 걸 갈취하고 막 뺏어오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행동해서 재산을 모였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정당한 재산이 있다라는 행복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강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와, 역시 부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재물을 누릴 줄 알아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 무엇이 재물을 누리는 수행의 행복인가? 수용의 행복인가? 재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은 재산으로 자신과 가족과 부모와 동료에게 유익함, 선함, 이익됨을 통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보시의 공덕으로서 쌓이고 이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정당하게 번 재물을 갖고 그것을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면 그것이 곧 보시이고 공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또 이어서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는 행복도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빚지면 괴롭죠. 그리고 또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행복. 이 말씀 또 하셔요. 무엇을 하건 허물이 없어야 된다. 비난받지 말아라. 나이가 50이 40, 50 넘어가면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의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여기에 곁들여서 비난받지 말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런데, 이 사람 이런데, 내가 비난받는다고 하면 귀담아 들어서 노력해서, 아,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행동의 보시. 그 자체가 공덕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자르니까 모자름에 한계가 있는 건데 노력을 해와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 내일 나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를 할수 있어요. 불교는 그러한 가능성의 최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구경에 있는 불망일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런함은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이 죽음의 길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20대에 법정 큰 스님 다 아시죠? 법정 스님의 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가서 사서 보고 했는데 그 말씀을 쫙 읽다가 법정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끝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도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 뒤에 딱.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천 안 한다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구경 불망일품에서 부지런한 건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또 현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말씀까지도 해주셔요. 교계 신갈라경 또 선생경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제분들에겐 부모님을 잘 봉양해라. 부모님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을 줄 알아라. 올바르게 이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유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을 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 보시를 잘해라. 이 말씀 하셔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냅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는 불교에서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기도의 부분을. 그것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저는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하는 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하셨어요라고 해요. 어느 부분에선 절에서 천도제 지내면서 돈 많이 벌고 뭐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의 사찰에서 천도제를 돈 벌려고 하는 스님 정말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할 줄 알아라. 그것이 기제사 지내드리는 거예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가 제사 지내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법회예요. 그것이 주예요. 천도제가 천도 잘해주고 뭐하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집착 내려놔. 내 안에서 집착을 쫙 내려놔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 같은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그리고 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저는 기제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것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달해라 그러잖아요? 차례 지내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절에서 차올리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식의 혼백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먹을 거 이렇게 음식 차려서 하는 이런 제사 말고 우리 절에서 하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보시하는 전통처럼 공덕을 쌓는 공덕처럼 법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기제사가 우리 불자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기본이죠? 사랑으로 아껴라. 그죠?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걸 막고 선함을 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술과 학문을 꼭 익히게 해라. 이거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데 또이 말씀도 하셔요, 부모님들께. 배필을 찾아 결혼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씀 하셔요. 부모님들의 의문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죠? 알아서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물음표예요. 제가 혼자 사니까. 그런데 살면서 정말 마음 맞는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이게 가볍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재산을 때에 맞춰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부모님들께서 아 이게 내가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잘 물려줘야 된대요.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재산이 있으시면.

살아계실 때에 잘 물려주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정말 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놀랬던 부분.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동등한 지계, 즉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있어야 되고 동등한 나눔, 부부가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동등한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동등해야 되고 이 말씀하셔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셨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정말 좋았나 봐요. 근데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부는 믿음,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동등한 믿음은 진리와 인간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진리, 부처님의 진리와 그러한 인과응보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동반자로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계율. 동등한 계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즉 인성이 서로가 비슷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서로가 존경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철학과를 야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낚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낚시 이렇게 바닷가 낚시. 그랬는데 우리 철학과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누구야 낚시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안 먹고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풀어줘요 그랬더니 언챙이 된다. 언챙이 아시죠? 이게 비틀어지는 거. 그 과보가 어디 가겠니? 그 말씀 듣고 낚시를 딱 끊었어요. 근데 우리 제천 옥천사가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살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을 갖고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끓여 먹었다, 잡았다가 하게 되면 그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 분은 살생에 대해서 정말 이게 조심하는데 한 분은 맨날 날만 되면 낚시하고 와요. 사이가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또 동등한 보시와 나눔. 동등한 보시와 나눔이 뭐겠어요? 보시에서 공덕 쌓을 줄 아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 누군가 있는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줄 알아요.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와 그렇게 정말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존경스럽겠죠. 부인이 그렇게 해요. 남편도 존경스럽겠죠.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또 강조하시는 동등한 지혜예요. 동등한 지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러한 시야예요. 이쪽에서 조금 빛 이렇게 된 한 15도의 왼쪽의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나의 부인이나 남편은 반대쪽의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부부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고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동등한 지혜가 있어서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네.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네.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봐주고 대화하고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그런데 나는 기질이니까 이쪽을 보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맞춰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동등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예, 핵심이신 거예요. 우리 옥천사에 한 제 이제 제 유발 상자인데 둘 다 유발 상자인데 불화를 정말 잘 그려요. 하는 이제 보살이 있고 이제 법명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나 보살이 있고 또 정말 그 아이디어 갖고 프로그램 막 하는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재 거사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결혼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뭐 하면서 우리 옥천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1박 2일 이렇게 금강경 기도하고 또 예불하고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꼭 왔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와서 서로가 동반자면 좋겠다. 왜? 동등하게 계율이건 지계건 지혜건 동등한 거예요. 와, 서로 친구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저한테 주례를 봐달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주례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해요. 왜? 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해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주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와, 이 이야기 하면 되겠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주례에 가면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 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두 분은 잘 살겠다. 왜? 그 지혜만 지키고 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결혼해서 다음 생에 만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소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 제가 왜 싫어하냐? 안빈낙도가 뭔지 아시죠? 못 사는 건데 즐거워할 줄 알아라. 근데 안빈낙도에 대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다 보면 허름한 초가집에 양반이 쫙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꼬맹이가 먹을 것 갖고 있어요? 양반들이 생각하는 안빈낙도예요. 못 살아보세요. 행복할 수 있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빈낙도 그러면 멋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안빈낙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멋에 빠진 이야기예요. 저는 안빈낙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소유의 행복,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행복,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안빈낙도를 왜 해요? 안빈낙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벌어서 내 주위 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하고 쓰고 있다. 공덕 쌓는 건데. 안빈낙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허 웃고 있어요. 공덕 하나도 쌓지 못합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출가하지 왜 세상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절대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다니 빠타의 망갈라경하고 또 길상품에 있는 이야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양, 아내와 자식 사랑, 직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이런 것이 으뜸가면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부모를 공양하는 것,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올바르고 질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축복, 행복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요즘에 부모 은둔경이 위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대승경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절대 대승경전 위서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마무리하면서 꼭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의 핵심이었어요.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하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제가 포교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희에게 익숙하듯이 다 버려. 안빈낙도 해. 무소유야. 이것이 제과자분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과자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려고 한게 아니에요. 물론 핵심에는 고진멸도라 그래서 존재의 한계 속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한계 속에서 집착을 이루는 가래를 내려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직업을 갖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집착의 직업이 아닙니다. 집착의 재산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에요. 보시할 줄 아는 마음, 공덕질 줄 아는 마음, 그것으로 회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러려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고 법의 가르침인 거죠.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환상이고 꿈이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세상은 환상이에요. 세상은 공이에요. 없어요.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지만 또 한편으론 불교를 무너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수행자에겐 그거에 직접적으로 올수 있어요. 제과자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관념이 고정돼서 집착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아함경으로 보면 정말 제과자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삶의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를 다해. 자식들을 위해서 잘해. 아끼지 말고 재산도 미리 나눠줘. 요즘에 미리 나눠주면 부모님을 효를 안 하나요? 그게 불안해서 미리 안 나눠준대요? 그럼 자식을 잘못 키우신 거죠. 그죠? 그럴 땐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으나,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한다면, 잘 나눠주는 거죠. 자식도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하고, 공덕 쌓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 아주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공덕 쌓는 겁니다. 우리 불교 TV에서도 ARS가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달이 쓰여요. 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공덕 쌓는 거니까. 그것처럼 참여하셔서 5천원, 만원, 5만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공덕이 지극하게 쌓여요. 060, 800, 7000입니다. 공덕 쌓고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집착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0: 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0: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만든 거 아니죠?
2: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1: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잖아요.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3: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3: 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1: X죠?
3: 그건 다
1: 당연히 X 아닌가? 어? 이거 선생님 다른 거 보세요.
2: 끝까지 악인은 아니죠.
3: 그렇죠.
1: 그렇지.
2: 그렇죠.
1: 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너가 해봐.
0: 저는 X입니다.
1: 그렇지.
0: 실제로 사법체계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확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환경적 변수와 시간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류, 에러입니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OX.
3: 그거는.
1: 전 O. 다 똑같네.
3: 근데 이게 이것도 애매한 그게 있어요.
1: 그렇지, 이거 좀.
3: 네, 이해하는 거하고 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빌런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 이거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자승들을 맡아서 한 3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최대한 4명 정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 스님, 일각 스님이 동자승들을 맡았더니 애들이 참 생활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죠. 의욕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요령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주게 됐죠. 108배. 점점 이게 말을 안 듣으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결국에는 아이가 약간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 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큰 스님, 은사 스님을 봤더니 애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내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큰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걸 느껴서 아 혼내고 꾸짖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품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빌런도 남이긴 하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사회 구성은 이론이잖아요.
2: 죽여 없애려는 마음은 최소한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대상으로는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1: 그치,
3: 네가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자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국 이 빌런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품없는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이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유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0: 내가 바라보지만은 이제 정말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저 사람 품어야 되느냐? 이거는 좀
1: 선택의
0: 차원의
1: 장애.
0: 문제다.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꼭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라 이런 또는 공격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도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내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질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네.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에 OX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O를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0: 그러니까
1: 좀 이제 스님 말대로 이해하고 따로 품어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빌런이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이 청계천에서 목욕하거나 동전을 가져간 행동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뭔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어가지고 나와서 씻을 수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되는데 저거를 이제 품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관점이라 이거죠. 그쵸? 제가
0: 그렇죠.
1: 선생님 말하는 건.
0: 우리가 품는다는 것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파고드는 필요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렇게
0: 단순하게 다독여주는 것만 품는 거냐,
1: 그 정도까지 할
0: 아니면
1: 수 있지.
0: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도 품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품은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1: 왜냐하면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죠.
2: 탕마죠, 탕마. 예.
1: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이제 분란이 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큰 걸로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2: 네.
1: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1: 이거는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제 생각을 얘기 들으면 지영쌤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는 거기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대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O로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3: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2: 어떤
1: 이제 어떤
2: 생각이요?
1: 거였냐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해야 되냐. 그때 딱 겹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본인 생일파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2: 생일
1: 많은
2: 파티,
1: 분들이
2: 생일 파티.
1: 축하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저는 실제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염병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 남에게 피해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느냐. 그리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실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을 건데 안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현 시대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0: 애초에 부처님이라면은 별 어려움을 안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2: 뭔 말인지 알겠대.
0: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0: 냐에 따라서 이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말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면은 에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모시는 이제 주지 스님 어른 스님이 막 하지 마라고 하면 어른 스님은 무섭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요.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시라면은 물론 그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제정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본인의 행실이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소위
1: 솔선수범.
0: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아, 장난이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그 거시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거시기.
0: 부처님은 우리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지 마. 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봐. 너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너 하지 마. 너의 마음을 봐야 돼. 하고, 뭐래,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행실이 아우라로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거쳐지지 않았구나.
1: 아까
0: 자기
1: 말씀하신 바에
0: 반성을 하시는군요.
1: 따르면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내가
2: 선생님,
1: 주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할 생각만 하네요.
2: 지영 선생님한테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1: 알고
2: 안
1: 있습니다.
2: 끝납니다.
1: 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0: 늘 반성만 하고 주지의 역할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래도
0: 있습니다.
1: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응하셨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대바닥타한테 했을 때도 있고 살인자였던 앙구리마라한테
2: 맞아요.
1: 대했던 것도 있고 또 되게 막 교만해서 말안 들었던 그 찬나비고
2: 그렇죠.
1: 이세 가지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총 때를 매실 때는 매셨던 것 같아요. 대바다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무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하면서 조금 무안을 줄 정도로 그 가지치기를
2: 단호하게.
1: 교통정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았을 때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는 한이는 아셨겠죠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줄수 없다. 너는 이러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대중도 다알 만큼 짚어주셨고 또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는 본성이 또 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너의 그 마음을 멈춰라라고 대면을 해서 알려준 다음에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보를 받았잖아요. 막 돌도 막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때 하신 말씀이 견뎌라, 네 업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번 생에 이걸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없는 생 동안 네가 이번 한 생에 지은 살인의 업보를 계속 받을 거니까 참회한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다 받도록 견뎌라고 따뜻하게 지원해 줬던 부분도 있고 찬나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부였으니까 종족도 갔고 또 부처님의 옆에서 많이 매신 일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아나 예전에 부처님 태자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쯤 열반을 하시려고 할 때쯤 대중들에게 그 브라마 단타 뭐 범단제라고 해가지고 참나비구랑 말하지 마라 참나비구가 뭐 어떤 걸 해도 지적하지 말고 냅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해서 참나비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유라를 알고 있습니다.
2: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그 완벽한 무관심이잖아요.
1: 예.
2: 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들었고 가장 차가운 자비.
1: 가장 차가운
2: 네.
1: 자비.
2: 가장 차가운 자비라고. 근데 이것도 잘못 인용하면 안 좋게 인용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1: 어떻게
2: 있어요.
1: 어떻게 인용을?
2: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되 저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근데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아예 배제를
1: 무시, 예,
2: 해버린다.
1: 배제.
2: 없는 듯.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0: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악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방 네. 그걸 당한. 저 사람이 대표자 있는 그 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1: 네가 날 감히 무시해.
0: 맞죠. 약간 그 당한 분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첫 번째 그

0: 처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지를 빨리 좀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1: 네.
0: 일화를 말씀드리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불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때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대표해서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하루 때 예불 기도 끝나고 법문 전에 직원들 다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다 잘못했으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주지하고 같이 해서 대중들에게 삼배를 드렸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로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화합을 못 시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표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불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일화도
1: 그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0: 있었거든요. 뭐 되게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1: 예.
0: 나는 내가 할 도의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아무튼 불자님들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스님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1: 그 덕택에 뭔가 조금
0: 그런 것도
1: 뭐
0: 있죠.
1: 갈등이
0: 아무래도.
1: 조금
0: 네.
1: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던데.
0: 그 직원분들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는 또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되도록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영 씨는 뭐 그런 케이스 있어요?
2: 제가 이제 생활수비사라고 이제 스님들한테 생활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1: 생활수비사.
2: 네.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했죠.
1: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그거 역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더 현명한 방법,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조금 스케일도 많이 부족했고, 지금 뭐 나이가 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인지 20대 초
1: 어렸죠.
2: 이러니까 몰랐던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이제 많은 스님들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당신들보다 어린 저한테 이게 뭔가 되게 험악한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게 압박을 느끼겠는가. 이게, 성이 말하면 이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약간 이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울분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나이 반토막만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그 나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1: 네,
2: 생각이
1: 맞아요.
2: 들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한 액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 시기나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 이제 용도로서 어떤 스님한테 이 정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과하게 이제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1: 총대를 메야 된다.
2: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가방을 이제 걸막을 집어던지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같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게 아닌데.
1: 지영 선생님 마음이 여려요.
0: 마음이 여려요.
2: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정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행위지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스님한테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그 씻으러 가는 장소가 공동 목욕탕이잖아요.
1: 네,
2: 거기
1: 수각장.
2: 갈때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몰래 간식 갖고 가가지고 입에다
1: 간식.
2: 넣어주면서 내가 미안해
0: 내가 잘못했어.
2: 스님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나갔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그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런 행위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러고 스님 생활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1: 지영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그 사집반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2학년 때 스비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게 맞다.

0: 아,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다. 그럼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1: 아, 어마어마했어요.
0: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었던 거예요, 스님처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느낄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였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후배 스님들이나 한 번씩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아 그걸 뭐 상처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품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중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2: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된제 후배 스님
0: 보더라니까요, 방송.
2: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야야, 만약 네가 빌런을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1: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2: 뻔하지?
3: 제가 실제 현장에서 민폐 빌런을 마주친다면 저는 실시간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런의 귀에 최적화된 음량으로 선생님, 현재 수행 중이신 행동은 주변 시민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을 기록 중입니다. 라고 객관적 수치로 알람을 울려 시각을 깨워주겠습니다.
1: 반야, 너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불안하다, 나는 지금.
2: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 같은 소리 하고 나가던데.
1: 지영 선생님, 너무 반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 인간을 이해하고 잡다고 분명히 이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현실은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위험하긴 하는데 아무튼 반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하면은 좀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고 경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반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다.
2: 아마 사실 반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
1: 그렇죠.
2: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AI이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만약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주인님 당신 지금 도덕적 마이너스 뭐 80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집어 던지죠.
1: 이 자식!
2: 안 갖고 댕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같이 다니는 막 스님이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라고 할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실제로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데 좀 과했나? 그러면 많이 과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 과했구나 많이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2: 또한 번씩 그러잖아요. 지금 말에서 너무 감정적인 게 너무 나와. 막 이런
1: 선생님 좀 확실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0: 부처님께서 그 데바다타, 앙굴리말라, 찬나비구 세 사람한테 했던 그 처신도 종합해 보면은 그 상대의 근기와 업식을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맞은 따뜻한 효과적인 그런 처신을 내리신 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응병여약,
2: 그죠.
0: 병에 따라 주는 약과 같다고 하니까 기계 AI로서 AI로서는 이해는 가지만 이제
1: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0: 최선을 답을 한 거라서 뭐
1: 여기까지는.
0: 탓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2: 지금보다
0: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2: 과학이 더 발전되고 막 AI한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이런 게더번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죠.
1: 맞아요.
0: 근데 우리 너무 그 빌런 얘기만 많이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좀 영웅 이야기는 좀 없어?
1: 그렇지, 영웅 얘기도 한번 해야지.
3: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빌런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0: 인간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타인을 선택합니까?
1: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자비심이 있잖아요. 연민심이.
2: 네네네. 네,
1: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 있자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매번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살면 혼자 사라질 수 있겠나라는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 좀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혼자 계시고 싶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비심이 가장 큰
3: 잘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이 몸 태어났다 막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없어요.
1: 나 나옴.
3: 예. 네, 갑자기 어머니 가만 계십시오. 내가 자궁을 열고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쭉 기어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엄마가 밀어내주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는 아기를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뱃속에서도 엄마가 넣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태중을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관 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 남이 땅 파주고 다 묻어주잖아요.
1: 그렇지.
3: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소 이제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줬다 괜히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즘에는 막 쓰러져도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내 바로 앞이면은 하겠는데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야.
1: 뛰어가서 해야지. 아유,
3: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이미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영웅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왜 돕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늘 되어는 있다.
1: 아주 자연스러운 거군요.
3: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주변 환경 그 여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송 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1: 야, 먹을 거만 맨날 갖다 준 줄 알잖아요.
2: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1: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 그게 영웅의 기준이에요?
3: 방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산 스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1: 말 잘하세요.
3: 송산 스님 바라보면서 송산 스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산 스님한테 아, 나 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않는가.
1: 그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수님 괜찮나? 서로 안부를 보면서. 에이.
3: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스님 나 깨워줘.
2: 그렇지.
1: 약간 그런 거죠.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3: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수님이 더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이런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2: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에 보면 사슴왕 이야기 있는데.
1: 아, 네.
2: 예, 그 사슴왕, 황금색 사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놓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해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해필이면은 임신하는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순번을 뒤로 미뤄달라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네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뱀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순 없다라고 했더니 그의 간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꾸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네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1: 전생담.
2: 부처님은 영웅이셨죠.
1: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그렇죠. 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세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자식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2: 네.
1: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0: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1: 얘기하세요.
3: 무슨 이야기를 해.
2: 할 말 있었잖아요.
1: 무슨
2: 선생님.
1: 이야기를 해.
2: 스님이 할 말 있었잖아요.
3: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별로 말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편일세.
3: 나는 반대세.
1: 아, 그래요?
0: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봐봐. 이봐.
1: 말대사 잘하네.
3: 말대걸 내가 그 자주 하던 건데.
1: 맞아.
3: 이게 그 반면교사.
1: 그렇죠.
3: 거울치료.
1: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3: 빌런은 아니죠. 사실
1: 인정하시면.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3: 야, 또 표함해야죠.
1: 그렇죠. 반야까지 해서
2: 그렇죠. 네 명이요.
1: 이제 인정.
3: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1: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해서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2: 근념하셨습니다.
1: 근념하셨습니다.
2: 근념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2: 일각,
4: 지영입니다.
1: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2: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4: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 ARS 후원 060-800-7000번.
2: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4: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성불하십시오.
0: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기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광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광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6: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

0: 상황에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그거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0: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1: 그렇게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0: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2: 이제 2단계 치료로

0: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네.
0: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

0: 그러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2: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0: 아.
2: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0: 네.
1: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그래서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5분도 못 걸어요.
0: 예.
3: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0: 예,
1: 흐르셔서,
0: 그렇죠.
1: 네.
2: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늦추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1: 아, 수술
2: 있는데,
1: 없어. 아유.
2: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시각

우리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의 제71기 3인 3인이계 수계교육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마곡사 독림회가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림회는 2028년까지 마곡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희생된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상문화제를 봉행합니다. BTN 불교TV 청춘만담 템플스테이 전로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이번 만담에서는 최종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첫 번째

0: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제가자전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는데요.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조계종 포교사단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철야정진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도 전국에서 3천여 포교사가 모였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는 장엄한 백암산을 배경으로 특설 무대를 세우고 포교사들의 수행과 전법 의지를 드높이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인 포교사단의 팔관 재개에는 역대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포교사들을 아낌없이 격려했습니다.
2: 포교 역량에 비해서 대접을 그만큼 종단적으로 못해준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재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포교사단, 포교사 여러분들의 그 위상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1: 이날은 344명이 새로 일반 포교사를, 20명이 전문 포교사 자격을 풍수했습니다. 포교부장 정무수님은 소정의 과정과 고시를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된 이들에게 포교사의 남다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3: 포교사의 발을 내딛는 신규 포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교사는 단순히 불교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삶의 향기로 이웃과 사회에 불법을 전하는 수행자이며 전법자입니다.
1: 앞서 강의수 포교사단장은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선명상 활성화를 위해 수행과 전법을 포교사단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4: 현대인을 위한 전법과 수행 모델의 구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쉼을 얻는 대중의 수계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 조계종은 이날 군포교, 교정교화, 문화유산 보호 등각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인 개인과 단체 48명을 포상했습니다. 팔관재계 계단은 원로의장 자광스님이 전계사를,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포교부장 정무스님이 아사리를 맡아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설했습니다. 밤을 새워 진행된 행사는 정무스님의 특강, 선명상 걷기, 금강경 독송 철야정진, 새벽 예불, 회향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조계종의 제71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 14일 일정이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3위 3인익의 수계교육에 함께하며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행자에서 수행자로 첫 발을 내딛는 3위 3인이 스님들의 수계교육 회향식. 지난 1일 입제해 14일 일정으로 직지사 만덕천에서 진행된 조계종 제71기 3위 3인이 수계교육이 어제 회향했습니다.
6: 오늘 수계하신 계율은 세상의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튼튼한 갑옷입니다. 신발만 잘 신으면 험한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듯이 계율만 잘 소지하면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은 앞으로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5: 35명이 입교한 수계교육에서 남행자 22명, 여행자 11명, 총 33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5급 성과고시를 거쳐 스님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 여러분, 이제 승가의 한 일원으로서 한 걸음 한 생각이 중생에게는 법문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유유와 행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있는 경전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5: 이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끈 수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3위 덕효 스님. 한국 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출가자를 꿈꾸며 한국을 찾은 스님은 지난달 백양사 대웅전에서 삭발을 하고 출가 사문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0: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과 도와주고.
1: 한국 나이로 22살인 스님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세운 도리 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법당에서 불교를 접하고 한국 스님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출가를 결심한 뒤 한국어와 불교를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가 주류인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입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계 교육을 함께하며 한국의 수행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0: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처음인 스님이에요. 탄자니아 사람들과 명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상하고 부처님 가르침.
1: 한 사람의 출가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한국 불교 전법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2: 부산불교연합회가 8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2016 명상 걷기 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2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연합회 회장 범어사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팔재계를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명상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팔관회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인간성 회복과 사회 화합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 행사로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본 행사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 AI 기반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스마트폰이나 인증카드를 인식장치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가수 전유진, 진욱, 금유나가 출연해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의 고령화와 노후 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출가 수행자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스님 노후 복지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곡사 독림회가 뜻깊은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세속의 인연을 뒤로하고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바쳐온 스님들. 하지만 고령화가 일반 사회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행자들의 노후 복지 문제는 이제 종단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주요 4개 종교단체 가운데 조계종의 승려 노후 복지 체계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마곡사 독림회가 승려 노후 복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 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 승려 노후 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첫 문제 제기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마곡 총무 대륜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종단과 마곡사의 노후복지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사찰과 승가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5: 승려복지 제도가 필요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대부분 복합적인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 스님, 중앙종회의원 종봉 스님을 비롯한 육교구 본발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도 포럼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6: 1차 포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이거를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이뤄내겠습니다.
7: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그것이 현실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 마곡사 독림회는 올해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타 종단 및

0: 이웃 종교의 복지 체계를 비교 분석해 오는 2028년까지 마옥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행자가 안심하고 정진할 수 있는 승가 공동체의 미래, 이번 포럼이 교구 중심 승려 복지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르다 희생된 순국 선열과 애국 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 형무소 일원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하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전국비군의회 회장 현중스님을 박성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2: 오는 19일 태고종 전국비군의회 스님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 현장을 찾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쳤지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명의 순국 선열과 타국에서 희생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늘 처음 문을 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행됩니다.
3: 애국주사들이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여드릴까. 또 혹시 6년, 10년, 100년이 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얽혀져서 못 녹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2: 행사 시작은 오전 10시.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을 출발해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과 구치감 등을 순회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넋을 모셔오는 안행으로 문을 엽니다. 희생 영령들의 얽힌 마음을 녹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형무소 곳곳을 묵념과 바라춤으로 채웁니다.
3: 항상 사형장부터, 구치관부터 돌지 않고 항상 사형장부터 도는 것은 거기에 많은 어른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먼저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구치관에서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2: 추념탑 특설 무대에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영산제 의식이 이어지고,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태극기 그리기 부스를 열어 나라 사랑 정신을 더 깊게 새기는 시간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시민 참여 음악제도 열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3: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억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함,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2: 자유와 평화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기는 이번 문화제는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국가유산청이 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는 202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전국 사찰 27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모두 80건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27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나주 다보사, 다보의 빛, 천년의 숨결을 잇따를 비롯해 속초 신흥사, 영주 안양원, 가평 대원사의 4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범어사와 여수 흥극사 등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지원받아 사찰 고유의 전통과 지혜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내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전통산사 사업은 2017년부터 사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며 산사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BTN 불교TV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까워진 참가자들. 이번 만남에서는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선선해진 가을 바람과 함께 설렘을 가득 안고 연인 산자락을 찾은 20명의 청년들. 성실 인증과 인사 환영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름표를 목에 걸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평 대원사에서 열린 BTN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현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린 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 앞으로 나선 참가자들은 처음에 어색함도 잠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어필을 이어갑니다.
5: 뭔가를 하나를 하면 좀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대학생 때부터 투자

0: 투자를 하는 걸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투자를 좀 좋아해서 그 작년에는 금융자격증 2개 정도 땄었고요.
1: 직장과 주거지, 취미도 저마다 다르지만 바라는 건단 하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2: 네,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1: 자기소개로 서로의 첫인상을 알아갔다면 릴레이 토크에서는 한층 더 깊은 대화가

0: 매회 모집 정원의 5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전로갈까. 커플 매칭률도 절반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알아가는 특별한 하루.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절로갈까가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1: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절을 많이 가거든요. 절에 가서 이런 걸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자리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0: 쌍미륵불을 품은 자연 속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한 회주 보인스님은 좋은 만남과 함께 마음의 쉼도 얻어가길 당부했습니다.
2: 미움이나 욕망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은 계곡에다 흩어놓고 가고 산에다가 이렇게 주고 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좋은 만남들이 됐으면 기원하겠습니다.
0: 가을 바람을 따라 새로운 인연을 찾아온 청년들. 설렘으로 시작한 만남이 서로의 일상의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정선 정암사가 지난 11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호텔에서 2016 회화전 무명의 초상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정암사 회화전에는 한국 동시대 예술가 12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원로 작가 허달재와 정종미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김창환 등이 회화 작품을 전시했고 건축가 정동현은 정암사 수만호탑을 재해석한 설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은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는 이 여정이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선 아리센터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순례단 봉사자 20여 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연 스님과 함께 모시입 송편 500인분을 직접 빚어 지역 관내 혼자 사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음보살의 무회시와 제보시를 실천하는 자비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순례단 지도법사 광주철룡사 무등스님이 백미 200kg 후원과 순례단 회원들의 보시로 만들어진 송편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급식소와 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이 지난 10일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경스님은 전춘성 진안군수 김진 진안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진안성당 이다미아나 수녀를 비롯해 지역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쌍봉사 앞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춤과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경스님은 마치 오늘이 쌍봉사 개원 2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비와 나눔이 있는 기도 도량으로 지난 군민과 함께할 수 있게 응원해준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봉사는 이날 신도회 봉사와 지역 후원업체들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과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하나가 됐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10,000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

0: 이런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0: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계승의 의미로 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손들이 새겨야 할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불교 명절도 아닌 추석이 불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음력 8월 15일 되면은 이제 그 추석이라고 해서 한해 농사를 잘 수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그 우리나라 한국판 그 추수감사 뭐 그런 의미로 가족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추석을 하죠. 그 이제 뭐랄까 그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 의식이나 불교 명절 불교적 뜻을 가진 것만 하는 게 불자로서의 도리고 불교가 아닌 이

계속 세간의 일은 법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쳐내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불교, 요거는 불교고 저거는 불교 아니야. 요거는 불교적 이야기인데 저거는 세간적 세속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정확히 비불교적인 발상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배부르면 똥 내고 이게 다 불교예요. 다 법이란 말이죠. 이게 다 생명의 작용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신부님이 강론하시고 그것도 다 법이에요. 그게 다법 아닌 것이 없고, 이 불교는 불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내세워서 주장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바르게 깨닫자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교가 아니고 저것만 불교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뭐 사회의 법이라든지 질서, 윤리, 이런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배척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당연히 전혀 없죠. 당연히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질서 유지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 법의 뭐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문화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서 잘 지키고 또는 그 참뜻을 잘 세우면 되죠. 뭐랄까, 이 형식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문화나 의례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내가 그 형식적인 행사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다분히 그 형식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게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냥 형식적으로만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법회 의식을 하고 뭐 천도제 의식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식 자체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여기에 뭐를 올려야 되냐, 이 순서에는 가서 절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천도제 할 때는 절을 한번 해야 되냐 두번 해야 되냐, 왜저 스님은 세 번을 시켜가지고 돈을 세번 내게 만드냐, 뭐 온갖 이제 형식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불교를 하는 것 같지만 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그 형식에 담겨 있는 그 문화 전통 의례 의식에 담겨 있는 참뜻 낙처를 보지 못하고 그 모양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하더라도 그 참된 낙처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그게 세간이에요. 그게 세속의 일이고. 그러니까 절에 있어도 세간의 일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모양의 일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깥에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회사를 나가고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매 순간순간 그 모양의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 깨어있는 자기로서 모든 일상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다운 의식이고 의례고 예법이고 불법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추석 같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이런 의식을 보면서 이걸 뭐 거부하거나 불교가 아니니까 관심 없다 이럴 필요 없죠. 이 추석에 담긴 발은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아마 한번 보면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영화에 불교 영화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 영화잖아요. 그러나 불교 신자라고 영화를 안 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이게 참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야, 참그 중생의 분별망상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분별망상을 돈 주고 와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러면서 또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 속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 있다가 그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벗어난 이 한마음을 보는, 뭐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의 인생, 온갖 사람들의 울고 웃는 회한이며 뭐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뭐 복수의 이야기, 막 사랑의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 그 모양의 세계의 다양성을 간접 경험하는 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이런 모양에서 저런 모양으로 인생을 바꿔야지, 저런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분별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다양한 영화, 드라마, 삶의 다양성을 보면서 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의 분별망상을 쪼가리 내서 다양한 분별망상으로 만들어서 그 분별 속에 이야기에 속아 들어가는 게 중생이구나. 그럼 그 전체가 보이죠? 이게 인생 별거 없구나. 뭐잘 살든 못 살든 여기든 저기든 과거든 미래든 다 똑같구나. 다 모양의 세계에 속아 사는,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모양은 뭔지 그거 쫓아다니는 삶이구나. 이렇게 인생 전부 다 허망한 거구나. 내 인생만 허망한 줄 알았더니 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허망하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지혜로서 영화를 볼수 있죠. 그러니 무엇을 보든, 어떤 영화나 어떤 다양한 것을 보든 그 이야기에 속지 않고 그것에 담긴 그냥 참뜻을 깨닫고, 그 영화가 혹은 또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또 좋은 교훈들을 방편으로 보면, 좋은 교훈을 깨닫는 방식, 지식, 내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살아가는 세간상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불교적이지 않은 뭐 문화, 전통, 뭐 추석 같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그걸 바로 본다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법 아닌 게 없죠. 이 추석 때는 대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추수감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1년 동안 본인이 씨 뿌리고, 밭 메고 해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온 우주 만물에 감사하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의 태양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던 수많은 조상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주변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명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보은하는 은혜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연결되어 있는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시간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 비존재가 전부 다 연기적인 연결성으로서 이 결실을 나에게 가져오게 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를 끝냈을 때 즈음에 감사하는 마음.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백중도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백중도 100가지, 백종이라고도 불러요. 100가지 종류의 추수한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조상님들에게,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석과 뭐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에서 어떤 결실이 있더라도 아,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함께 회향하고 나누고 또 수많은 이것을 결실을 이루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날, 그걸 이제 추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산소에 가잖아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산소에 가요. 그럼 이제 산소에 가서 그 무덤에서 앞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어디 길가에서 뭐 포를 사가게 되는데, 포가 없으면 오징어 같은 거 사다가 그 위에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소주잔 이렇게 놓고서는 소주 한병 사가서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애들은 뭐 모르죠. 그냥 뭐 모르니까 절하라면 절하고 막 지네끼리 막 뛰어놀다가 그러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냥 우리는 그 무덤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아,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모셔져 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건데, 마치 부처님께서 백골관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몸이, 시체가 된 몸이 점점점 흩어져 가고 썩어가고, 나중에 결국 뼈밖에 남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공부로 삼았다고 그래요, 공부인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얘의 이 몸이 나라면 얘의 미래가 얘 아니에요. 이 산소 안에 있는, 관 안에 들어있는 뭐 뼈가 있든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약간 실천이랄까? 실제적 공부가 되죠. 아, 얘가 천년만년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얘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몸이 나라고 믿으면 이 몸이라는 것은 변해서 흩어지고 땅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삶의 뭐랄까, 무상함, 이 모양의 세계라는 것은 전부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 항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상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욕망하고 몸이 나다라고 여겨서 나와 내 것, 아와 아상을 충족시키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마땅한 일인가?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은 것, 이 법이라는,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무상하지 않는 길은 없을까?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난 뭐를 해야 되지? 뭔가 이런 것들을 혹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추수감사제가 되고 추석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면서 또 스스로 내면적으로는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요즘 같은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는 1년 내내 서로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서울, 부산 뭐 지방 각자 막 살다가 명절이 되면 그나마도 명절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명절 때한번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그 명절 때한번 모이는 걸 통해 뭔가 이렇게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을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화합하려고 모였는데 명절만 되면 이놈의 친척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놈의 친척들만 모이면 5만 사돈의 8천들 중에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놈들이 많은지. 그럼 꼭 어르신들은 오면은 너 공부 잘해? 메땡이나야? 이런 걸왜 그렇게 묻는지, 옛날 어르신들은. 뭐 맨날 물어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남들하고 모일 때 사이가 좋아요. 웃고 즐겁게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뭐랄까 잘 보이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제일 함부로도 하고 이러듯이, 그 편한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히려 더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불교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걸 회피할 게 아니고, 그런 꼴 보기 싫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을 맨날 회피할 것이 아니고, 그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마음 공부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되었든 삶에 꼭 추석만이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 전통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짜증나는 쓸데없는, 요즘 시대에 하나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의미는, 추석의 의미는 추석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분별의식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불교적이 아니니까 나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아름답게 바라보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도 이렇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6조 단경 이어서 좀 볼게요. 지난번에 지성이라고, 신수 스님의 제자가 이제 6조 스님을 찾아와서 6조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6조 스님이 그 지성이라는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설하는 법은 신수 대사의 것과 같은지, 이게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 신수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법문을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게 또그 신수 스님의 제자니까 신수 스님을 그분은 틀렸고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수 스님은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 사막은 대승의 사람을 교화하는 방편이었고, 내가 말하는 계정해는 최상승의 사람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법문을 설하기 앞서서 내가 하는 법문은 신수 스님이 하는 법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니카야에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고향을 떠나지 않은 채 수행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고향에서 수행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불법승 삼보, 또 자기 자등명 법등명의 자리, 그 등불의 자리, 자기 본성, 이걸 고향이라 그래요. 이 자기 고향의 자리, 이걸 떠나지 않고 여기서 수행하는 거, 이게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법문은 이제 이 선불교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차이점이랄까 한다면, 좀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불교의 가르침은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뭐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뭐 이건 불교적인 거 저건 불교적이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수행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방편의 공부가 있고 근본의 공부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 나눠서 가르치는데, 이 선불교에서는 그 모든 분별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척안이라고 해서 하나의 안목으로 비추어 봐요. 그게 이 자성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성 자리를 여의지 않고 분리자성, 자성과 분리되지 않은 채이 자성에서 모든 걸 해설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자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설하는 거예요. 육조 단경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앞에서 보면 그러죠. 뭐 선정이 무엇입니까? 뭐 계정의 사막이 무엇입니까? 개는 뭐고 정은 뭐고 해는 뭐다? 개는 살도 엉망주라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정은 명상에 들어서 선정을 익히면 뭐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게 정이고, 해는 그걸 결과로 나오는 뭐가 해다,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의 의미를 설명한단 말이죠. 불교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교리로 들어가면 다 다른 얘기죠. 이 교리와 저 교리는 다른 교리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교리는 이 교리고 저 교리는 저 교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법은 이 법이고 저 법은 저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불교라는 거는 선불교라는 새로운 필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의 진리, 둘이 아닌 분별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의 진실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교리와 저 교리가 다 다른 교리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초기 경전의 모든 교리가 전부 다 똑같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대승불교의 교리가 선불교의 교리가 이경전과 저경전이 이비유와 저비유가 온갖 초기 경전에서의 어떤 비유와 대승경전에서 어떤 비유, 선불교에서 어떤 비유, 이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 놀랍게 하나로 회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었구나. 요거 하나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불교의 안목이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선불교의 안목이 아니라 이 진실이라는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법, 이 모든 교리를 회통하는 하나의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에서는 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분리자성. 자성은 자신의 진정한 성품이라는 거거든요. 성품. 성품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상이에요. 성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모양이에요, 모양. 모든 모양을 드러낸 그 바탕이 성품, 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에서 보면 모든 게다 한결같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근데 상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이것저것이 다 달라요. 근데 성에서 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또 진정한 법은 이 중도라는,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성품에서 모든 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저 모양이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인들, 대승의 수행자를 위해 하는 법문이라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육조의 법문은 그냥 오로지 이 하나의 자리. 여기서 모든 대소승의 모든 교리를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이 자리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본체를 떠나 이걸 자성을 본체라고 돼요. 근본 바탕,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근본의 몸이기 때문에 본체라고 해요.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으로 설하는 것이다. 이 본체의 자성이라는 근본을 떠나서 모양으로만 법을 설하면 그건 상으로 설하는 거예요. 상으로 모양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 방편의 공부는 되겠죠. 근데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이 모양은 틀리고 저 모양은 맞고 이 모양은 이런 뜻이고 저 모양은 저런 뜻이야. 그럼 모양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양만 공부해서 모양 근원 바탕인 성을 볼수 있겠어요? 그것은 언제나 자성을 미혹되게 한다.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 모양만 설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하게 되면 언제나 자성을 미혹되게 한다. 자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자성에 미혹한 건 여전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교 교리에 밝아도 불교 교리는 밝지만 자성에는 미혹하죠. 신수 스님은 그 당시 이런 분인 거예요. 세계적인 교학자인 거예요. 교학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고 수많은 구름떼처럼 스님들이 몰려들어서 그분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교학으로서 모양으로서 법을 설해주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신수 스님도.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분리자성이라는 자성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설을 해도 그것이 결국엔 이와 같다.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고 성품, 성으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언제나 참된 자성을 미혹되게 할 뿐이다. 미혹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않을까요? 물론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분들도 훌륭하시다. 아,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번 깨줘야 되는, 깨줘야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딱이 공부를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뜻 보면, 아, 육조 스님도 좀, 신수 스님의 제자가 왔으면, 야, 너희 스승도 훌륭해. 야, 최고 가는 교수사고 훌륭하신 분이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했죠.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점잖게. 근데 언뜻 보면은, 야, 이거, 조 스님은, 니네 스님은 상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못 깨달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공부하러 온 지성이라는 스님이 정말 공부가 간절해서 온 스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여전히 상을 깨지 못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준비가 된, 참된 법을 들을 준비가 된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깰 거는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언뜻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불교는 자꾸 자기 가르침을 드러내면 되지. 왜 남들 잘못했다고 깨? 왜 이렇게 불교는 부정적이야?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왜 육사회도 걔네들은 외도야 하면서 걔네들을 왜 자꾸 깨? 자기 법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지, 점잖게. 왜 너희들 잘못했고 너희들 잘못했다고만 해? 왜 이렇게 불교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주장할 교리가 없어요. 주장할 바에 법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장하는 교리가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게 집착하고 상을 세우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해서 깨뜨려 줄 뿐이에요. 중생의 분별망상의 상을, 그건 분별망상일 뿐이다고 깨뜨려주는, 계속해서 깨뜨려주다 보면, 깨뜨려주기만 하면 모든 분별망상이 다 깨질 때 본래 구족되어 있던 자기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별만 없으면 본래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만 없으면 누구나 자기 성품을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설법은, 아니 스님이나 육조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자기 법을 설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자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설해요? 깰 것밖에 없는데, 잘못된 분별망상을 깨는 것밖에 할게 없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급박해서 깨는 게 아니고 깨는 것밖에 할게 없어서 깨는 거예요. 깨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렇게 말해요. 파사현정이라고 말해요. 불교의 근본,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면, 깨뜨리면, 현정,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다. 본래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만법은 언제나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일체 만법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법이 전부 다 자성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하듯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이라는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계정해의 법이다. 신수 스님은 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율은 살도 운망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막 이렇게 250가지 계율은 이게 계율이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계율 설명하는 데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계율학 입문인가? 뭐 계율학을 한 학기를 배웠으니까요. 그러고도 계율을 다못 배웠다니까요. 계율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계학만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어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250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시대와는 또좀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또 토론해야 돼요. 계율 공부하고 나서 이게 지금 시대에 맞냐 안 맞냐, 뭐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할때 이건 소속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럼 현대적 계율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런 거 토론하면서 계율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할 게 많아요.
계율만 해도.

정만 해도 선정이 얼마나 많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지? 선정을 얻어요? 참선을 해서 선정 얻고, 연불에서도 연불선이 되고, 공부하다가도 공부삼매. 무엇이든 집중하면은 선정이 되고 삼매를 얻잖아요? 얼마나 많은 삼매들이 있어요? 외도의 삼매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거 모양으로 상으로서 계정애를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냔 말이야. 이 삼계로부터 훌쩍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삼계에 더 묶이게 되지 않을까요? 계율에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죄인이니까 참회해야 돼.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서 모양의 계율을 지키게 되면 제자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게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떡하죠?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죠?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운 계율에 자기가 저당 잡혀서 자기가 구속되어서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습게도 이런 말까지 나와요. 나는 자유로우려고 절에 왔는데 계율이 나를 묶고 있다.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나를 묶고 있다. 계정의 사막에 나를 묶게 된다니까요. 불교가 나를 묶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백일 기도 해가지고 백일 기도 하는 동안은 음식도 청정한 거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철저하게 백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때요? 백일 동안 자유로운 게 아니오. 백일 동안 오히려 더 빨리 백일 기도 끝났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백일 기도 끝나는 날막 해방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왜 그럴까요? 모양의 계율, 그걸 진짜 법인 줄 알아서 그래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모양의 계정의 사막에만 구속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모양의 계정의 사막이 아닌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계정의 사막이 무엇인지를 육조스님이 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면 자성의 개이다. 우리 마음 바탕, 본 바탕의 마음에는 그릇됨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릇됨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 바탕에서 그릇됨이니 마음 바탕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마음 바탕은 그릇됨이 없는데 이 청정한 자성의 바다에는 그릇됨이 없어요. 즉 우리의 근본 본성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진정한 분리자성의 입장에서의 진정한 나는 그릇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벌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죄다 복이다 하고 붙을 게 없어요. 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생각이 없는 곳에서 어떤 밀림에서 뭐 배우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풀을 뜯어 먹고 배고프니까 뭐 토끼를 잡아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어요. 마치 사자가 배고프면 토끼 잡아먹듯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죄다 복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살생했다라는 생각 없겠죠? 죄졌다라는 생각 없겠죠?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본인이 죄라는 생각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서구 문명 사회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계율을 주고 뭔가 또는 뭐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면서 짐승을 죽이는 것도 죄야. 죽으면 지옥 가. 너 참회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죄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구속된 게 없었어요. 자유로웠죠. 근데 그때부터 계율 때문에 나는 구속되기 시작하죠. 죄와 벌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종교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더 구속시킨 거 아니었나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느냐 말이죠. 그럼 보세요. 본래 마음에는 인연 따라 살 뿐이에요. 분별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배고플 때 토끼를 잡아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이 펼쳐질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연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거기는. 토끼를 잡았다가 옆에 사람 뜯어먹자고 하는데 나는 살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복을 지었어. 그런데 인연 따라 살면 복을 줬다는 생각도 없고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도 없어요. 배고프면 뜯어먹어요. 배부르면 옆에서 왔다 갔다 해, 사자가, 배부른 사자는 옆에서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핥아주지 안 먹어요. 그럼 어때요? 복과 죄가 언제 나타났어요? 복이다 죄다라는 분별이 없을 때는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을 뿐이죠. 이게 제가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런 건 복이라더라, 저런 건 죄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고정관념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직접 자기 삶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이고 정말 죄냐? 한 생각 일으키니까 죄라고, 한 생각 일으키니까 벌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을 뭘 먹으려고 여기다가 놔뒀는데, 어디 매실에다가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쟁여서 이렇게 놔뒀는데, 설탕 같은 거 어찌어찌 해서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술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이게 술이 되고 이 술은 죄가 돼버려요. 그럼 이술 자체가 고정된 실체적 죄일까요? 이게 어떻게 술에 죄와 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선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 벌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그 근본 당체, 본체, 그것이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이제부터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죄 벌을 얘기해도 이 자성의 자리에서, 근본 바탕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얘기해 줄수 있죠. 이제 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모든 계율을 가지고 와도 자성 자리에서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이 교리가 맞니, 저 교리가 맞니, 이 계율이 맞니, 틀리니,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끝이 안 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0: 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 한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0: 대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구 이왕 임제로 24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무슨 그런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편으로 불법이라 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풀려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어서 그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각에, 분별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있으니까 자기한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래 이 본성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 본래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만 풀려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지 뭐 불법이라고 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될 무슨 불법이란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얻을 게 없다고 그러거든. 얻을 게 없다. 공안경에도 나오고 뭐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얻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 왜 얻을 게 없느냐? 이미 다 있어. 본래부터 이렇게 다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이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알고자 하니까. 그 병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중생의 병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고 하고 알고 싶어하는 요게 병이다. 그리고 요 병에서 풀려나게끔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부처님의 약이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고 이걸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이거를 이건 뭐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다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하고 계속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무슨 특별한 뭐 길이 있고 비결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각자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지. 뭐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미 다 그런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있다 한다면 그거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분별해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렇게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거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본래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 근본이고 본래의 진실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가짜예요. 가짜. 망상이라고 하거든. 망이란 게 헛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매여가지고 이 진실한 이거를 뭐 이제 모르고 오히려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경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갖추고 있고 우리 마음이란 걸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라는 게 부처잖아요. 부처가 마음속에 딱 들어있다. 근데 왜 이거 있는 걸인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이라는 구름이 그 눈앞을 가리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이제 이게 뭐 구름이 걷히면은 뭐 밝은 태양이 드러난다고 하듯이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공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뭐 깨달아서 알아야 될 불법이란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또 분별이 되겠죠. 이게 불법이다 하면은 그게 분별이지. 뭔가 불법이란 물건이 또 있게 되니까. 그럼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오히려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뭐 반야심경에서 얻을 법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얻을 건 없고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은 그 불교 이전부터 예컨대

인도에서 불교 이전부터 아, 이거 생각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베다 경전이나 뭐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걷어내야 된다. 생각이란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그 걷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요가라고 하는 이제 인도에서 방법이 그 생각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고 개발한 게 선정입니다. 선정 수행을 정신을 딱 집중을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나의 생각에 딱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의 생각에 마음을 머물러 놓고 그것만 줄기차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멈추게 되고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무상삼매라는 등또 불교 소승불교에서도 그거를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이라는 것은 그 멸진정을 다른 말로 상수멸정이라고 그러는데, 상이 생각이고 수가 느낌인데 생각과 느낌이 멸 없어져 버렸다. 그럼 생각과 느낌이 없어 버리면은 그냥 깊은 잠을 자는 사람처럼 무의식 상태에 숨은 쉬고 있고 살아는 있는데 의식은 멈춰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삼매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의식을 멈추어 놓고 있는 것이지 그거 깨달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그런 식의 선정이나 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불이법이라 하잖아요. 불이법. 생각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나면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보고 듣고 뭐다 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그런 어떤 삼매 속에 들어가고 뭐 그런 그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문득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서 깨달으면은 이제 불이법이라 그러고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 그 이제 반야심경에 오온이 전부 공이다. 오온이라는 게 분별 체계고 생각 체계거든.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공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사의하게 오는 깨달음이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버리는 거는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뭐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고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거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이 말은 생각이나 뭐 보고 듣는 거나 뭐그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그런 데서 싹 벗어나서 걸림없는 그런 해탈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중생들은 그럼 이제 자기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런 데다 의지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어.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뭔가가 있다고. 그게 중생 세계거든. 중생 세계는 뭐가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해탈을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없기만 한게 아니고 분별하고 다 있는데 이제 없는 그런 이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도깨비여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벗어난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 곳곳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이게 이제 출가라는 게 이제 진짜

출가는 뭐 몸의 출가는 아니에요. 진짜 출가는 이제 마음의 출가죠. 마음의 출가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는,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막 아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제 출세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출가는 몸이 출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하는 거니까, 몸을 뭐 머리를 깎고 뭐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은 몸이 출가한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말하고 불법을 말하고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고. 방편의 말. 방편의 말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 말이란 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분별이 없으니까 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이걸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뭐 도를 깨달았다, 뭐 해탈했다, 무슨 뭐 법을 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는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해탈이라는 게 있고 너희들은 뭐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니까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깨달아야 된다. 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번뇌 속에 있는 건데 그 생각을 벗어나면 번뇌에서 벗어난 열반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은 방편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도 깨달아 봐야지 불법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생각을 벗어나서 해탈해 봐야지, 이런 이제 발심을 하고, 왜냐면 아직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탁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해탈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깨달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뭐 오도송이라는 걸 지낸다고 하는데 아, 나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 이런 거야 하고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생각을 툭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 수가 있어. 여전히 눈으로 보는 건 보고, 귀로 듣는 건 듣고, 뭐, 느끼는 건 느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 기능은 다 되니까, 살아가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너무, 가볍고, 하여튼 이전에 생각에 묶여서 살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시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고.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을 때는 생각을 벗어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다 이래 살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모르거든. 근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유로움, 뭐그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해보면 이게 생각 속에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고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뭐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자유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호소하는 게 그런 거라.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습관적으로 또 생각을 따라가.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런 거지. 이 자리 계속 있어. 말로 따라가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거든. 습관. 이미 습관,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쑥 그래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탈한 힘은 약하고, 해탈을 비록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힘은 강하고 이러니까 약한, 해탈한 힘을 약한 이 힘을 이제 강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뭐, 딴데 관심 안 가고, 아, 나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이제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도 더, 이제 법문이 더 재밌어져요. 왜냐? 그전에는 법문이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실감이 되니까 법문 듣는 게 훨씬 재미있거든.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막 법문도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어보면 자꾸 이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자리에서 살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 그 시간에 많이 걸린다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낯익은 것으로부터 낯설어 가고, 낯선 것에 낯익어 가고 한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만족스럽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뭘, 얻을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게 다 말이다. 말. 방편으로 중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한테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건 없어요. 단지 생각에서 분별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체험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현실입니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옛날 선사들은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한데 채 때리기도 하고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뭐 잔잔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것이 모든 곳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경우에 항상 이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모든 곳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줘서 이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게 바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법이니 돈이니 하고 이런 붙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육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북종의 신수 선사가 뭐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늘 깨끗하게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해라 이러니까 육조는 거울이란 그런 마음이라는 거울이라는 그런 물건은 없다 마음에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란 물건은 없는 거야 없는데 무슨 먼지가 묻는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말도 하는데,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게 공.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라니까,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알게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 다 나다 뭐 이런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이렇게 하나 더

머리 위에 머리를 이렇게 하나도 놓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이제 눈앞에서 작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막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맹백히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역시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고 실제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말도 여기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전부 생각이지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은 전부 생각인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엿법한 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말이란 건 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건데 이게 여기 무슨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도 뭐 이런 걸 처음에는 이제 아직까지 발지가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몇 년 공부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자기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오거든. 아, 여기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여기 붙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뭐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게 조사나 부처라는 분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대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음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뭘 찾을 건 없습니다. 밖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위에는 다 바깥이 있거든. 이거 위에는 뭐냐? 다 분별색이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위에는 다 분별색이니까, 그건 바깥이고, 바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우리가 안팎이라는 게딱 금방 알 수 있는데, 마음의 안팎이라는 거는, 뭔가 분별하는 거는 마음밖의 일이고, 분별이 없는 이게 마음 속의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방편의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는 안팎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방편으로, 밖에서 구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중생의 그 분별 세계 속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요게 한번 이게 와닿으면은 저절로 생각이 다 쉬어져 버리거든요. 생각을 시작해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각이 쉬어져 버릴 수 없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자체를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가 도가 뭘까, 불법이 뭘까 하고 궁금함 속에 있다는 건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 생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뭔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뭐지?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근데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고, 이제, 뭐가 이거다라고 도라는 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무는 데가 이게 이제 무주, 무상, 무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삼매를 얘기할 때 무주삼매, 무상삼매, 무념삼매, 뭐 무원삼매, 무생삼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은 머무는 데가 없어. 뭔가 아는 게 있고 얻은 게 있으면 그걸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진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진리구나. 내 이제 진리를 손아귀 안에 넣었다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아 이거구나 알겠다 하고 그걸 딱 붙잡게 되겠죠. 그러면 아는 게 있고 그게 분별 세계고 생각의 세계예요.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른다는 생각도 없고 안다는 생각도 없고 뭐 진리지 뭐 그런 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살아가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걸림없이 사는 거지 그냥. 걸림없이 사는 것도 뭐 산다 이것도 억지로 이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는 뭐 스스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얻을 게 있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될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할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생각 속에 살다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쉬어지는 이제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이 생각에서 풀려나게 되고 생각에 물이 빠져서 이제 생각이 쉬어지는데 그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게 결국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거라든지 누가 하는 말 이런 게 아마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책도 잘안 봐지고 말도 귀에 잘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 책을 봤을 때도 어떤 글자를 딱 보면은 그 글자의 뜻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에서 나타나는 글자 한자 한자가 다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에서 이 자리를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따라가는 식으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는 보이는데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전체 문장으로서 이게 막그 들어오는 건잘안 돼.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는 그것도 할수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에서 벗어난 그게 그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게 이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뭘 생각이 이어지질 않고 금방 했던 말이나 생각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건망증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 놀고 막 마음이 텅빈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뭐, 그때는 이제 책도 읽을 수 있고 다할 수는 있어요. 이제 문장은 읽어도 그게 안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처음에는 문장으로 읽으면 그게 또 생각으로 훅 끌려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만, 좀안 빠지고 이렇게 돼요. 예. 그건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너무 물이 들고 오염이 된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걸 한번 벗어나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 문자 언어에서 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이 좀더 힘을 이제 얻어야 생각으로부터 생각에서 자유롭고 말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이어지고 이제 말이 이어지는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늘 거기서 번뇌가 생깁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뭐, 그 끌려가면은 자기의 그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고민, 고통이 없는 이 본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번뇌예요, 그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체험,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으로,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 자기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곧 그대들이 10년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또막 걸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이 말이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10년 동안 공부하러 온갖 걸뭐다 배우고 온갖 수행을 다 하고 해봤자 분별해서 안 벗어나면은 생각에서 안 벗어나면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되 이제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게 끌려다니질 않는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여기에서 뭐 깨어 있어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이거야, 항상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붙을 수가 없고 그것도 생각이니까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도 다 생각이거든. 분별인 거고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고 이렇게 살아 있어서 살아있는 현실이죠.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 부대사처럼 뭐 법문하라니까 밥 먹고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 한번 이렇게 생각을 벗어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자기가 이런 말 듣다가 하면 턱 이렇게, 예, 이 자리가 이제 자기가 하면 턱 이렇게 체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자리라고 이제 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언제든지 눈앞에 일이요. 눈앞에 일이라 당장 지금 당장 이거단 말이지. 당장 이거 뭐눈 앞에 어디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눈앞에 일이라는 게 당장의 일이다. 당장 이건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니까 뭐 당장 이거다 이렇게 뭐 지금 여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말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고 분명한 일이지. 예? 그것이 뭐 여기 어떤 이름이나 말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렇게 명백한 일이지 어떤 이름이나 말이 여기에는 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현실이지 이게 뭐 어떤 무엇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도가 뭔가를 알고 있느냐 그런 건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통한 사람은 그냥 이제 똑같이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말할 거 말하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고 잠잘 때는 잠자고 뭐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는데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이 있고 물 마실 때는 물 마시는 일이 있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게 있고. 그 계속 그런 일이 있어가 거기에 매여 산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예. 다 하는데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순사들이 뭐 도가 뭐냐 묻는다면은 도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몽그라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 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밥 먹을 때나 뭐물 마실 때나 누워 쉴때 항상

그래서 벗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이제 따라가는 거지. 물 마시는 일이 있고 밥 먹는 일이 있고 누워 쉬는 일이 있고 이러고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하여튼 이거거든.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자기 이걸 확인해 놓고 체험을 해 놓고 보면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각자에게. 근데 어떤 생각도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딱그 특징입니다. 어떤 생각, 이게 뭐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없다,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인데. 그런 길이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게 이제 통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법이라고 이런 붙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 뭐옷 입고 밥 먹고 뭐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도를 물으면은 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선사들한테 그죠? 도가 뭡니까? 물으면은 뭐차 마시라, 뭐밥 먹었느냐? 그 조주 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이랬거든. 그리고 그 스님이 밥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로 설거지해라 이렇게 바로 씻어라 이랬거든.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조주록에 나와요.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밥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설거지해라. 그말 듣고 탁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있거든. 우리가 말하는 데 있고 행동하는 데 있고 보고 듣는 데 있고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누구한테나. 예.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이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오직 자기에게서만은 확인 명백하게 자기 이걸 깨달으면 자기한테는 이게 명백한 현실인데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모습밖에 없으니까 뭐 손가락을 세운다 뭐 법상을 친다 무슨 잔나무니 똥막대기네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손가락 세우는 게 도라거나, 뭐, 법상 때리는 게 마음이라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손가락 세운 데도 있고, 법상 치는 데도 있고, 잔나무니 뭐, 똥막대기나 하고 말하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이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을 때에는 말을 듣거나, 뭐, 뭘 보거나 이런데, 보고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손가락을 세우는 걸 보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 뭘 보거나 뭘 듣거나 이러다가 한번 탁 이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주로 체험 옛날부터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선정산매에 들어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뭘할 필요가 없어, 따로. 일상생활 속에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을 깜빡이고 뭐, 뭐 한마디 말을 하고 뭐, 이런 데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데 앉아가지고 뭘,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쳐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문제가 없는 거고 본래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어떻게 집중을 하고 그런 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본래 있는 우리의 본래 그게 우리 본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법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거든, 누구한테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 이게. 뭐든지 이거는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할건 없고, 한번 이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든지 이게.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연고차의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아휴,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우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3: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어?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1: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0: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1: 아휴, 불쌍하다.
0: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1: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0: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 나물 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2: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3: 전압배 거북 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2: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 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4: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5: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5: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6: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5: 불국사?
6: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7: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곳이 없습니다.
8: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7: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8: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1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1: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5: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5: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5: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5: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10: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12: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10: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2: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10: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5: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치사하게! 돌도 뜨거든. 에이,
5: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5: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5: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6: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0: 선묘 낭자가 있었습니다.
1: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3: 스님! 아, 스님!
1: 무슨 일이십니까?
3: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1: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3: 스님, 저는...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1: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2: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1: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3: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0: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4: 아,
0: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4: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0: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4: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0: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5: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6: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0: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7: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8: 이게 무슨 일이냐?
9: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7: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에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9: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 예, 또 도망가자. 어서!
0: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의 제71기 3인3인이계 수계교육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마곡사 독림회가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림회는 2028년까지 마곡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희생된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합니다. BTN 불교TV 청춘만담 템플스테이 절로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이번 만담에서는 최종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제가자전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3천여 포교사들의 활동을 응원했는데요.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조계종 포교사단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철야정진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도 전국에서 3천여 포교사가 모였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는 장엄한 백암산을 배경으로 특설 무대를 세우고 포교사들의 수행과 전법의지를 드높이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인 포교사단의 팔관 재개에는 역대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포교사들을 아낌없이 격려했습니다.
2: 포교 역량에 비해서 대접을 그만큼 종단적으로 못해준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재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포교사단, 포교사 여러분들의 그 위상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1: 이날은 344명이 새로 일반 포교사를, 20명이 전문 포교사 자격을 봉수했습니다. 포교부장 정무수님은 소정의 과정과 고시를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된 이들에게 포교사의 남다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3: 포교사의 발을 내딛는 신규 포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교사는 단순히 불교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삶의 향기로 이웃과 사회에 불법을 전하는 수행자이며 전법자입니다.
1: 앞서 강의수 포교사단장은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선명상 활성화를 위해 수행과 전법을 포교사단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4: 현대인을 위한 전법과 수행 모델의 구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힘을 얻는 대중의 수계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 조계종은 이날 군포교, 교정교화, 문화유산 보호 등 각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인 개인과 단체 48명을 포상했습니다. 팔관재계 계단은 원로의장 자강스님이 전계사를,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포교부장 정무스님이 아사리를 맡아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설했습니다. 밤을 새워 진행된 행사는 정무스님의 특강, 선명상 걷기, 금강경 독송 철야정진, 새벽예불, 회양식으로

0: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조계종의 제71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 14일 일정이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덕효 스님이 3위 3인익의 수계교육에 함께하며 수행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행자에서 수행자로 첫 발을 내딛는 3위 3인이 스님들의 수계교육 해양시 지난 1일 입제해 14일 일정으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진행된 조계종 제71기 3위 3인이 수계교육이 어제 해양했습니다.
3: 오늘 수제하신 계율은 세상의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튼튼한 갑옷입니다. 신발만 잘 신으면 험한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듯이 계율만 잘 수제하면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은 앞으로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2: 35명이 입교한 수계교육에서 남행자 22명, 여행자 11명, 총 33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5급 성가고시를 거쳐 스님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 여러분, 이제 승가의 한 일원으로서 한 걸음, 한 생각이 중생에게는 법문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유유와 행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있는 경전님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2: 이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끈 수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3위 덕효 스님. 한국 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출가자를 꿈꾸며 한국을 찾은 스님은 지난달 백양사 대웅전에서 삭발을 하고 출가 사문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5: 속에 교육 끝나고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과 도와주고.
2: 한국 나이로 22살인 스님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세운 보리 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법당에서 불교를 접하고 한국 스님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출가를 결심한 뒤 한국어와 불교를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가 주류인 탄자니아에서 한국 불교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입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계교육을 함께하며 한국의 수행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5: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처음인 스님이에요. 탄자니아 사람들과 명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상하고 부처님 가르침.
2: 한 사람의 출가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한국 불교 전법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1: 부산불교연합회가 8관회에 시작을 알리는 2016 명상 걷기 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2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연합회 회장 범어사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팔재계를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명상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팔관회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인간성 회복과 사회 화합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가 행사로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본 행사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 AI 기반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스마트폰이나 인증카드를 인식장치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가수 전유진, 진욱, 금유나가 출연해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의 고령화와 노후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출가 수행자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스님 노후복지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곡사 독림회가 뜻깊은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세속의 인연을 뒤로하고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바쳐온 스님들. 하지만 고령화가 일반 사회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행자들의 노복

0: 입지 문제는 이제 종단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주요 4개 종교단체 가운데 조계종의 승려 노후 복지 체계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마곡사 동림회가 승려 노후 복지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승려 노후 복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승려 노후 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첫 문제 제기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마곡 총무 대륜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종단과 마곡사의 노후복지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사찰과 승가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 승려복지 제도가 필요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대부분 복합적인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비롯해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 중앙종회의원 종봉스님을 비롯한 육교구 본발사 스님들과 최원철 공주시장도 포럼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3: 1차 포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이거를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이뤄내겠습니다.
4: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그것이 현실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마곡사 동림회는 올해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타 종단 및 이웃 종교의 복지 체계를 비교 분석해 오는 2028년까지 마곡사 본사 차원의 종합 노후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행자가 안심하고 정진할 수 있는 승가 공동체의 미래, 이번 포럼이 교구 중심 승려 복지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일제강점기 옥고를 치르다 희생된 순국 선열과 애국 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서대문형무소 일원에서 여섯 번째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하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전국비군의회 회장 현중스님을 박성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6: 오는 19일 태고종 전국비군의회 스님들이 서대문형무소 역사 현장을 찾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쳤지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명의 순국선열과 타국에서 희생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늘 처음 문을 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행됩니다.
7: 애국주사들이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여드릴까. 또 혹시 6년, 10년, 100년이 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얽혀져서 못 녹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6: 행사 시작은 오전 10시.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을 출발해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과 구치감 등을 순회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넋을 모셔오는 안행으로 문을 엽니다. 희생 영령들의 얽힌 마음을 녹이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형무소 곳곳을 묵념과 바라춤으로 채웁니다.
7: 항상 사형장부터, 구치감부터 돌지 않고 항상 사형장부터 도는 것은 거기에 많은 어른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먼저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구치감에서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6: 추념탑 특설 무대에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영산제 의식이 이어지고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태극기 그리기 부스를 열어 나라 사랑 정신을 더 깊게 새기는 시간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시민 참여 음악제도 열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7: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억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에 대한 행복함,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6: 자유와 평화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기는 이번 문화제는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상현입니다.
5: 국가유산청이 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는 202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전국 사찰 27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모두 80건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27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나주 다보사 다보의 빛 천년의 숨결을 잇따를 비롯해 속초 신흥사, 영주 안양원, 가평 대원사의 4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범어사와 여수 흥극사 등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지원받아 사찰 고유의 전통과 지혜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내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전통산사 사업은 2017년부터 사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며 산사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BTN 불교TV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가평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까워진 참가자들. 이번 만남에서는 다섯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8: 선선해진 가을바람과 함께 설렘을 가득 안고 연인 산자락을 찾은 20명의 청년들. 성실 인증과 인사 환영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름표를 목에 걸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평 대원사에서 열린 BTN 청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현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린 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 앞으로 나선 참가자들은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어필을 이어갑니다.
9: 뭔가를 하나를 하면 좀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대학생 때부터 그 투자를 하는 걸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투자를 좀 좋아해서 그 작년에는 금융자격증 두 개 정도 땄었고요.
8: 직장과 주거지, 취미도 저마다 다르지만 바라는 건 단 하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10: 네,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8: 자기소개로 서로의 첫인상을 알아갔다며 릴레이 토크에서는 한층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연애관과 취향부터 평소 즐겨하는 활동과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아갑니다.
11: 평소에 뭐 여행 가시고 계세요?
10: 네, 세계적으로
8: 매회 모집 정원의 5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절로 갈까. 커플 매칭률도 절반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알아가는 특별한 하루.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절로 갈까가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12: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절을 많이 가거든요. 절에 가서 이런 걸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자리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8: 쌍미륵불을 품은 자연 속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한 회주 보인 스님은 좋은 만남과 함께 마음의 쉼도 얻어가길 당부했습니다.
13: 미움이나 욕망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은 계곡에다 흩어놓고 가고 산에다가 이렇게 주고 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좋은 만남들이 됐으면 기원하겠습니다.
8: 가을바람을 따라 새로운 인연을 찾아온 청년들. 설렘으로 시작한 만남이 서로의 일상의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정선 정암사가 지난 11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호텔에서 2016 회화전 무명의 초상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정암사 회화전에는 한국 동시대 예술가 12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원로 작가 허달재와 정종미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김창환 등이 회화 작품을 전시했고 건축가 정동현은 정암사 수만호탑을 재해석한 설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는 이 여정이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선 아리센터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송편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순례단 봉사자 20여 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

하자 관세음보살의 무외시와 제보시를 실천하는 자비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순례단 지도법사 광주철룡사 무등스님이 백미 200kg 후원과 순례단 회원들의 보시로 만들어진 송편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급식소와 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이 지난 10일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경스님은 전춘성 진안군수 김진 진안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진안성당 이다미아나 수녀를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쌍봉사 앞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춤과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경스님은 마치 오늘이 쌍봉사 개원 2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비와 나눔이 있는 기도 도량으로 지난 군민과 함께할 수 있게 응원해준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봉사는 이날 신도회 봉사와 지역 후원업체들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과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하나가 됐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드시면서 글루텐을 먹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명상 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자세 두 번째 시간 호흡과 마음 조절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몸 돌아보기, 마음 돌아보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인 호흡 돌아보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명상을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출신 인지 심리학자이신 어느 분의 저서에서 훌륭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잡생각으로 가득 찬 마인드풀 상태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매 순간에 대한 사려 깊음, 마음 챙김 상태로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기본이 되고 있는 참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선에서 한문 선자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참선할 때 이 선자는 고요할 선입니다. 고요할 선. 선을 보면 왼쪽에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고 보일 시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뭐가 오른쪽에 호단. 단순함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텅 빈 공간이죠. 텅 빈 공간입니다. 근데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 청정,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그런데도 좀 전에 서양의 어느 인지심리학자의 그림에서 봤다시피 우리들의 머릿속은 번뇌망상으로 과거의 허상,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쫓기다가 보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피곤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서. 온갖 잡생각에 시달려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명상에서 부르짖는 바가 멈추자, 그리고 바라보자. 이게 선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겨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음가짐,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저는 이 초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명상 ABC 또는 삼식이라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기억 속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 ABC, 그 첫 번째 A, Aware 또는 Awaken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문으로는 알식입니다. 깨어 있음.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주목하는 이 알아차림이 사실은 명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reathe, 호흡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호흡하다가 아닙니다. 호흡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본다라는 네, 호흡은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할 수가 없죠. 네, 호흡은 지금 현재의 호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뭐죠? 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숨쉬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무의식적으로도 의도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 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불구경하듯이 호흡을 관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켜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맞추는 알아차림으로 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시, 감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다운, 그러니까 내맡김, 비움, 멈춤, 네,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번뇌 망상에 쫓겨서 정신 없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뭐가 본성이고 본질인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는 보지를 못하고 과거 미래로만 온 잡생각으로만 떠돌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번뇌 망상을 멈추고 비움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객관적 자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이때 쉴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 A, B, C 네, 또는 삼식 네, 이렇게 쉬고 숨쉬고 알아차리는 세 개의 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영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A, 첫 번째 알아차림, 어웨어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앉아서. 네, 몸을 가만히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인 남녀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1만 번에서 한 2만 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느라고 그 귀중한 호흡, 네. 2만 번에 달하는 호흡 중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 숨이 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3주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고 네, 물은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체온 유지는 3시간이 넘으면 위험하게 되지만 네, 호흡은 3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목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구여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 명상, 우리말로 번역을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한 스님께서는 마음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현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인드풀니스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 글자의 근간은 빨리어의 쌉 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띠의 한자어에 해당되는 글자는 염입니다. 이제금, 지금을 뜻하는 금, 그 아래에 마음심이 놓여있는 게 염의 형태입니다. 한자에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을 챙겨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주목하고 시계를 맞추자라는. 과거는 어차피 지나왔습니다. 과거에 현재가 이어져서 지금에 왔고, 지금이 이어져서 미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네, 실제가 아닌 것들 네, 생각에 빠져서 정작 네, 귀중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명상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 네, 이거에 대한 훈련이고 이거에 대한 수행이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aware, 알아차림.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에 닿는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예, 그게 aware 1단계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reathe, 호흡입니다. 자, 이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 호흡 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 가문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훈련법이 호흡 보기입니다. 자, 호흡은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죠. 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앉으면 호흡이 그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몸이 피곤해지면 네, 호흡 또한 그치를 느낍니다. 네, 앉아서 평안하게 자리 깔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느라면 안정되어 들어갑니다. 네, 몸도 릴렉스 평안해져 들어갑니다. 자, 호흡 보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호흡은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다. 네, 호흡 자체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이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점이죠. 네,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호흡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물건이 아니게 되겠죠. 네, 또 이 호흡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불이죠.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또 호흡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래서 호흡은 지켜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할 수 있다. 네, 통제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호흡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마음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고 몸 상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중심에 놓고 몸과 마음을 확인하는 네,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흡 보기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왜 호흡을 따로 주의를 기울여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행주좌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여러분들께 설명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명상은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깨어 있어야만 되겠죠. 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네, 졸리고 네, 잠들어 버립니다. 호흡은 하겠지만 네, 깨어 있지를 못하죠. 알아차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네, 와서는 일반인들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부처님께서 오랜 고행 끝에 얻으신 수행법이 아나바나사띠, 아나바나라는 것은 호흡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사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아차림. 그래서 호흡 보기, 호흡 관찰을 통해서 네, 지혜를 얻고 만물의 본질, 본성을 깨달음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알아차림, 네, 알아차리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호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내맡김, 내버려둠, 비움, 멈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네, 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무위자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 스스로 자 그를 연 스스로 그러하더라 합니다. 네, 흙탕물을 네,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네, 흙탕물이든 물잔을 내려두면 네,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거친 파도, 네, 비바람이 부는 호수, 네, 비바람이 멈추고 잔잔한 표면이 되면 어때요? 하늘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물속도 보이게 됩니다. 네, 열린 자세로 네, 뭔가에 집착하거나 매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이게 명상이죠. 네, 금강경에서 표현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네, 거울에 제가 나타나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네, 빈 공간이 되었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모습을 뵙게 됩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공간이 바로 공이라는 공간이고 모든 색의 만물의 기본이 되는 그 자리가 공간이라는 네, 공간은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장이 네, 바로 공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이 공이라는 공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멈춤, 네, 내맡김, 네, 우리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방하착, 네, 내려두다, 내려두다라는 네, 내려두는데 단순히 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네, 남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라. 네, 무념무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내맡김을 통해서 정말 열린 자세를 취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주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죠. 네,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방아착의 사상, 내맡김, 내버려둠의 철학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앨범이 Let It Be라는 앨범입니다. 네, 폴 맥카트니 작곡이었죠. 네, 실제 이 Let It Be는 비틀즈가 여러 슬럼프 끝에 인도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어떤 나름의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Let It Be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내려놓아라, 내버려두라. 고통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귓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말씀, 얘야 그냥 내버려 두렴. 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명상에 임하고 명상을 네, 현대 우리 불교에서는 멈추고 바라보다라는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 네, 멈추고 피우고 그리고 바라보니 세상이 뻔히 본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더라. 이게

지혜의 눈이 되겠죠. 네, 지에서 그 지는 알지가 아닙니다.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 일. 네. 해, 밝은 태양 아래에서 태양의 비추니 모든 것이 네, 다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이게 깨달음, 지혜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을 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ABC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건강이나 면역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네, 호흡을 통해서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130, 뭐 160까지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뇌파가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명상에 들다가 보면 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뇌파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오게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코호흡을 통해서 네, 산화질소가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혈액이 확장되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었으니 노폐물 분비도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산소가 뇌로 공급되고 뇌파도 안정되다가 보니까 네,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향상에도 좋을 뿐더러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호르몬의 분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우울하고 몸도 찌푸려지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 일단 긍정의 에너지, 네, 엔돌핀, 도파민, 네, 의욕, 열정을 상징하는 호르몬이죠. 의욕이 네, 올라오. 그러다가 점점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세로토닌이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성애의 상징인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네, 옥시토신, 모성애를 상징하는 이 옥시토신이 분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디테이션, 명상의 영어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네, 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디는 라틴어 메데리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메데리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약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반면 메디테이션은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치유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뇌파, 호르몬, 네, 산소 공급 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증강되다 보니까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란적 병생이요, 심정적 자유라. 네. 마음이 어지러우니 병이 생겨나고 마음이 안정되니 저절로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의사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마음의 중요성, 네,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호흡을 중심으로 한 명상, 네, 이 명상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몸을 살펴보고 긴장이나 통증이나 네, 아픔이 느껴지면 네, 호흡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을 합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아, 수고했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괜찮아. 어루만져주다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살아나서

몸 또한 변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을 통해서, 네, 호흡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 대자연이 함께하는, 네,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네,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아,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숨 한번 잘 쉬어도 모든 병이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무의식적인 반사보다는 한 박자 쉬고 멈추고 앉아서, 네,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웃고 말죠. 아이고 어리석구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네, 리스판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악업이 아니고 후회 없는, 네, 현재 그리고 밝은 미래는 저절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방석 위에 편하게 앉고 엉덩이는 뒷방석 위에 그리고 무릎은 떠 있지 않게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어깨와 몸통을 흔들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편안히 무릎 또는 다리 위 또는 배꼽 앞에 자리합니다. 등판은 가슴 쪽으로 내밀어 펴고 양 어깨는 평행을 유지합니다. 턱을 가볍게 당겨 목과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입은 다물고 혀 끝은 윗니 뒤쪽 입천장에 붙입니다. 시선은 전방에 두고 눈을 가볍게 내리거나 편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머리와 어깨와 팔과 무릎에 이르는 선은 삼각형 구도로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평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M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안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상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제가 암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저는 부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우리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의 어떤 부분에서 선종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기조사설같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유예요. 내가 중심을 쫙 갖고 있으면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나의 모습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연기와 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뭐냐 하면 한자를 보고 내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도 두카라고 그냥 해석했으면 좋겠어. 반야는 우리가 지혜를 반야라고 하잖아요. 공도 그랬으면 좋겠어.

웃겼어요. 공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이 없어라고. 공은 없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꼭 한번 좀 갖고 있다가 제가 공에 대해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이 한자 경전이나 뭐가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할 거야.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경전 한자로 된 아함경이나 남방의 빨리어나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저기 간다라 지역에도 파편으로 된 이렇게 그 폐엽경이라 그러는데 그 식물의 이파리의 경전이 써 있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걸 교차 검증을 하면 범어로 됐건 아니면 부처님이 지방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지방의 간다라의 어건 아니면 저 빨리 어건 한자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은 100% 같다. 다만 설명이 그 법에 대한 설명에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고 어디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 같다. 그래서 번역은 잘못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이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해석을 새로 할 거야.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단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단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암송가들이 부처님 말씀을 지켰고 역경을 했던 분들도 부처님의 원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2500년간 지속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가 한자를 잘못 보는 그 시야로 부처님 말씀이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됐어, 이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도 비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자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암의 말씀을 니까야라고 같이 오늘부터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을 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장만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고정돼서 보지 마. 이 말씀이고 또 금강경에서 아주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거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고정시키지 마. 우리는 다 관념화 시킨 거야. 이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 법의 핵심일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또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생활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같은 이야기예요. 관념화시켜서 내가 거기에 그걸 고정시켜서 어떤 사람이 이래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막 성질 내고 화를 어떨 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잘 때 막 몸소리치고 막 이렇게 이불킥 하듯이 잘못하고 반성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신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무진 스님은 정말 야, 어떻게 스님이 됐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반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랬으나 반성하면 이걸 반성해서 바꿔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렇게 되면 저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변해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 그러면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금강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이게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진 스님은 지금의 무진 스님이 계속 확장할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도 그런 거고 금강경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현실을 살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말씀을 누누이 해주셔요. 그 처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울사가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경에 있는 거고, 요거와 대비되는 것이 빨리어 경전의 교계 신갈라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뭐 어디 들어가서 뭐 하고 저는 직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업에 종사하건 무엇에 종사하건. 그래서 제가 자는 근면함을 언제나 갖춰야 된다.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교하는데 한 분이 한 60대 넘으신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직업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게 돈을 다 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키웠대요. 기 살려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정말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내용을 쫙 보면 농업, 상업, 축산업 또는 어떤 직업이나 기술에 종사하던 그 일에 능숙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고 능숙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출가했으니까 뭐에 능숙해야 될까요? 수행에 능숙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능숙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성하면서 수행에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포교하면서 법문한다 그러면 법문에 능숙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셔요. 이 말씀을 그 보살님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클 때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면 30대, 40대에 그냥 내가 기살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살았던 아이가 책임감이라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클 때 이걸 강조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께서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히나 이 말씀 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 말씀까지 하셔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해라.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 50%는 자신에게 투자해라. 또 직업에 투자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저한테 투자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이 아깝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선생경이나 아니면 디가자 누경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50%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50%를 썼으니까 4분의 1이 남겠죠? 4분의 1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데 투자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해라.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른다. 저축해라.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라. 재산의 관리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나에게 투자해라. 내 성숙에 투자해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절에서 포교하니까 포교하는 신도분들께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포교하니까 우리 절 관리를 위해서도 또 4분의 1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 이웃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해라.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봉양을 잘해라.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오던가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하고 저축도 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뭐냐 하면

수행자나 도덕적인 이들에게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셔. 공덕, 공덕. 공덕을 쌓아라. 우리가 흔히 보시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시를 강조하면 문자가 달려요. 아이고 저 스님 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라는 게 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제천의 옥천사를 제가 이제 맡게 됐죠. 주지가 됐는데 절이 굉장히 큽니다. 됐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금강 스님 계셔요. 저기 미앙사에 계시고 지금도 선 한국 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치시는 중앙승가대의 상담학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또 스님들 수행을 또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진 스님. 스님 옥천사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꾸며갈 거 이거 고민하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스님이 공덕이 없으면 그 큰 걸 받았을 때 그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 정말 중요한 건 공덕이야. 공덕이 있어야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펼칠 수 있어. 그 공덕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짓눌리게 돼. 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공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거든요. 비춰봤는데 저는 보면 공덕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절에 참배를 가면 제가 스님이니까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포교자라고 정말 잘하시는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께서 법당에 가서 절하시고 바로 보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무슨 보시를 해? 내가 스님인데?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저 안에는 돈이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낄 줄 아는 건 좋으나 정말 쓸 줄 아는 거에 쓸 줄을 몰랐던 거죠. 보시의 공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꼭 지갑에 보시할 걸 준비해서 가요. 그 지금은 열심히 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공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TV에서도 보시해서 060-8007-000 해서 ARS로 보시를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강조하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꼭 돈을 갈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의껏 해서 정말 공부하시는 스님들 그리고 정말 수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단체 불교TV도 그런 곳을 위해서 포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 기회를 꽉 잡아서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ARS로 이렇게 따다리 나가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너무 복이 없나? 없는 부분이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제가 그런 아까움이 너무 컸던 거죠. 지금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스님인데 겨우 그 정도도 못해요? 저의 업이겠죠. 이걸 이겨내려고 출가한 거고. 그러니까 나의 업을 이겨내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걸 숙제로 놓고 있어요. 이 밴댕이 같은 쪼잘한 이 마음 깨려고 노력을 언제나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언제나 귀를 열어놔요. 열어놔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걸 듣고 싶어 해요. 저는요. 물론 그걸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뭔가 올라오는 것도 있으나 최대한 그러지 않고 나에 대한 비판 들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공덕 쌓고 싶어서. 공덕이 있어야만 복이 왔을 때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공덕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에 치이는 거죠. 그것이 인생사고 금강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빚 업승경하고 그 고독경에 있는 내용인데 소유의 행복, 소유의 행복을 부처님께서 언급하셔요. 우리는 무소유, 그래서 원체 무소유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집착이란 걸 버리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욕지적일 수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데 제가자분들에겐 소유함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을 말씀을 쫙 하시는데 설명을 쫙 해주셔요. 그러면서 소유의 행복, 무엇이 소유의 행복인가? 제가자가 근면하면서 내가 노력으로써 얻었고,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근면하게 팔다리를 써서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땀 흘려서 모았고, 법에 맞게 정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유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잘못해서 뭐 누구 걸 갈취하고 막 뺏어오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행동해서 재산을 모였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정당한 재산이 있다라는 행복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강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와, 역시 부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재물을 누릴 줄 알아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 무엇이 재물을 누리는 수행의 행복인가? 수용의 행복인가? 재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은 재산으로 자신과 가족과 부모와 동료에게 유익함, 선함, 이익됨을 통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보시의 공덕으로서 쌓이고, 이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정당하게 번 재물을 갖고 그것을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면 그것이 곧 보시이고 공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또 이어서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는 행복도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빚지면 괴롭죠. 그리고 또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행복. 이 말씀 또 하셔요. 무엇을 하건 허물이 없어야 된다. 비난받지 말아라. 나이가 50이 40, 50 넘어가면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의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여기에 곁들여서 비난받지 말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런데, 이 사람 이런데, 내가 비난받는다고 하면 귀담아 들어서 노력해서, 아,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행동의 보시. 그 자체가 공덕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자르니까, 모자름에 한계가 있는 건데 노력을 해와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 나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러한 가능성의 최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구경에 있는 불망일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부지런함은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이 죽음의 길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20대에 법정 큰 스님 다 아시죠? 법정 스님의 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가서 사서 보고 했는데 그 말씀을 쫙 읽다가 법정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끝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도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 뒤에 딱.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천 안 한다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구경 방일품에서 부지런한 건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또 현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말씀까지도 해주셔요. 교계 신갈라경, 또 선생경,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제분들에겐 부모님을 잘 봉양해라. 부모님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을 줄 알아라. 올바르게 이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유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을 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 보시를 잘해라. 이 말씀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냅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는 불교에서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기도의 부분을. 이것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저는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하는 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하셨어요라고 해요. 어느 부분에선 절에서 천도제 지내면서 돈 많이 벌고 뭐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의 사찰에서 천도제를 돈 벌려고 하는 스님 정말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할 줄 알아라. 그것이 기제사 지내드리는 거예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가 제사 지내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법회예요. 그것이 주예요. 천도제가 천도 잘해주고 뭐하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집착 내려놔. 내 안에서 집착을 쫙 내려놔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 같은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그리고 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저는 기제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것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달해라 그러잖아요. 차례 지내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절에서 차 올리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식의 혼백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먹을 거 이렇게 음식 차려서 하는 이런 제사 말고 우리 절에서 하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보시하는 전통처럼 공덕을 쌓는 공덕처럼 법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기제사가 우리 불자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기본이죠. 사랑으로 아껴라. 그죠?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걸 막고 선함을 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술과 학문을 꼭 익히게 해라. 이거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씀도 하셔요. 부모님들께. 배필을 찾아 결혼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씀 하셔요. 부모님들의 의문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죠. 알아서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물음표예요. 제가 혼자 사니까. 그런데 살면서 정말 마음 맞는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이게 가볍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재산을 때에 맞춰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부모님들께서 아 이게 내가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 물려줘야 된대요.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재산이 있으시면 살아계실 때에 잘 물려주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정말 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놀랬던 부분.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동등한 지계, 즉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있어야 되고 동등한 나눔, 부부가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동등한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동등해야 되고 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셨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정말 좋았나 봐요.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부는 믿음,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동등한 믿음은 진리와 인간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진리, 부처님의 진리와 그러한 인과응보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동반자로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계율. 동등한 계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즉 인성이 서로가 비슷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서로가 존경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철학과를 야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낚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낚시 이렇게 바닷가 낚시. 그랬는데 우리 철학과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누구야? 낚시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안 먹고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풀어줘요 그랬더니 언챙이 된다. 언챙이 아시죠? 이게 비틀어지는 거. 그 과보가 어디 가겠니? 그 말씀 듣고 낚시를 딱 끊었어요. 근데 우리 제천 옥천사가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살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을 갖고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끓여 먹었다, 잡았다가 하게 되면 그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 분은 살생에 대해서 정말 이게 조심하는데 한 분은 맨날 날만 되면 낚시하고 와요. 사이가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또 동등한 보시와 나눔. 동등한 보시와 나눔이 뭐겠어요? 보시에서 공덕 쌓을 줄 아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 누군가인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줄 알아요.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와, 그렇게 정말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존경스럽겠죠. 부인이 그렇게 해요. 남편도 존경스럽겠죠.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또 강조하시는 동등한 지혜예요. 동등한 지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러한 시야예요. 이쪽에서 조금 빛 이렇게 된한 15도의 왼쪽의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나의 부인이나 남편은 반대쪽의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부부 생활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고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동등한 지혜가 있어서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네.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네.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봐주고 대화하고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그런데 나는 기질이니까 이쪽을 보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맞춰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동등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예, 핵심이신 거예요. 우리 옥천사에 한제 이제 제 유발 상자인데 둘다 유발 상자인데 불화를 정말 잘 그려요. 하는 이제 보살이 있고 이제 법명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나 보살이 있고 또 정말 그 아이디어 갖고 프로그램 막 하는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성재거사가 있어요. 근데 두분다 결혼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뭐 하면서 우리 옥천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1박 2일 이렇게 금강경 기도하고 또 예불하고 그런 걸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꼭 왔어요. 그래서 둘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와서 서로가 동반자면 좋겠다. 왜? 동등하게 계율이건 지혜건 지혜건 동등한 거예요. 와, 서로 친구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두 분이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저한테 주례를 봐달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주례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해요. 왜? 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해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주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와, 이 이야기 하면 되겠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주례에 가면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 서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두 분은 잘 살겠다. 왜? 그 지혜만 지키고 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결혼해서 다음 생에 만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이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소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 제가 왜 싫어하냐? 안빈낙도가 뭔지 아시죠? 못 사는 건데 즐거워할 줄 알아라. 근데 안빈낙도에 대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다 보면 허름한 초가집에 양반이 쫙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꼬맹이가 먹을 것 갖고 있어요. 양반들이 생각하는 안빈낙도예요. 못 살아보세요. 행복할 수 있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빈낙도 그러면 멋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안빈낙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멋에 빠진 이야기예요. 저는 안빈낙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소유의 행복,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행복,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안빈낙도를 왜 해요? 안빈낙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벌어서 내 주위 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하고 쓰고 있다. 공덕 쌓는 건데. 안빈낙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허 웃고 있어요. 공덕 하나도 쌓지 못합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출가하지 왜 세상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절대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타니파타의 망갈라경하고 또 길상품에 있는 이야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양, 아내와 자식 사랑, 직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이런 것이 으뜸감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공양하는 것,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올바르고 질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축복, 행복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요즘에 부모 은중경이 위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대승경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절대 대승경전 위서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마무리하면서 꼭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의 핵심이었어요.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하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제가 포교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희에게 익숙하듯이 다 버려. 안빈낙도해. 무소유야. 이것이 제가자분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자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핵심에는 고집멸도라 그래서 존재의 한계 속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한계 속에서 집착을 이루는 가래를 내려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직업을 갖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집착의 직업이 아닙니다. 집착의 재산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에요. 보시할 줄 아는 마음, 공덕질 줄 아는 마음, 그것으로 회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러려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고 법의 가르침인 거죠.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환상이고 꿈이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세상은 환상이에요. 세상은 공이에요. 없어요.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지만 또 한편으론 불교를 무너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수행자에겐 그거에 직접적으로 올 수 있어요. 제가자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관념이 고정돼서 집착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암경으로 보면 정말 제가자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삶의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를 다해, 자식들을 위해서 잘해, 아끼지 말고 재산도 미리 나눠줘. 요즘에 미리 나눠주면 부모님을 효를 안 하나요? 그게 불안해서 미리 안 나눠준대요? 그럼 자식을 잘못 키우신 거지. 그죠? 그럴 땐 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으나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한다면 잘 나눠주는 거죠. 자식도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하고 공덕 쌓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 아주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공덕 쌓는 겁니다. 우리 불교 TV에서도 ARS가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달이 쓰여요. 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공덕 쌓는 거니까. 그것처럼 참여하셔서 5천원, 만원, 5만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공덕이 지극하게 쌓여요. 060-800-7000입니다. 공덕 쌓고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집착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불교가 정말 어떤 것인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정말 100번의 기도와 같이 했고 100번의 수행과 같이 이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었고 이제 투게더에서의 100은 또 다른 하나로 나아가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100개 특집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투게더에서 인사드리고 맞이할까 깊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투게더 제목의 가운데 글자가 바로 계율의 계자입니다. 이 방송은 계와 율, 계율과 함께 불교를 알아보고 불교적 삶이 계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방송이었기에 이 100회 특집 가장 특별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과 여러분들과 100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 바로 한국불교의 중심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의 봉영사에서 100회를 맞이하려고 하고 이 계율도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승가 우리 한국불교 내에서 계율을 전승해 주시고 발전해 주시고 지금도 계율적 삶을 이끌어가며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율원에 계신 특별한 스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투게더 100회에서 계와 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게더 100회를 함께해 주시기 위해 계율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계율을 위해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고 우리 금강 스님부터 자기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해인사 율원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금강이라고 합니다.
0: 네, 스님.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영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서 학인 스님들과 함께 계율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정현입니다.
0: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들 이렇게 많이 못 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랑은 정말 가까운 분들이고 제가 투게더를 시작할 때쯤부터도 우리 스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항상 저희가 사석이나 또 중요한 종단의 행사에서 계율적인 일을 나눌 때 우리 금강 스님, 정현 스님과 많은 의견도 나누고 또 많은 것들도 배우고 함께 수행하는 두 분이십니다. 아까 인사 나눌 때 우리 보면은 유락 승가 대학원이라는 소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땐 유런이라는 소개로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왜 이름이 다르지? 라고 싶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금강 스님 네. 지금 유런장이시죠?
2: 네. 네. 해인사 제가 해인사 유런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해인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런이 개설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원으로 칠 때 총림의 가장 기본이 구성이 되는 기간이 선원, 유런, 강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교과과정이 편이 된 이후로는 저희도 공식 명칭은 해인 총림 유락 승가대학원이지만 오늘 이제 대중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해인사의 특징이 될 수 있는 해인 총림 유런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저도 그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유런이라고 불렸다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여러 교육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유락 승가 대학원이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도 교육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승가 내 종단의 교육기관으로서 강원을 지금은 승가대학 그 여러분께 저희가 소개했을 때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했고 우리 정현 선생님도 그래서 지금은 봉영사 유락 승가대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일반 대학에서 바깥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는 개념에서 대학원은 좀 더 심오한 공부를 하는 곳 아닙니까? 봉영사 지금 계율도량인데 봉영사 유락 승가 대학원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스님들에게 어떤 대학원적인 강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스님?
3: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금강 유런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당연하죠.
3: 네. 그래서 금강 유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희가 비구니 계를 받은 스님들이 일단 그 기초 과정을 다 거치고 부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올 수 있는 곳이
0: 맞습니다. 지금 잠깐 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유런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죠. 아무나라고 해서 특별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종단에 출가해서 행자를 마치고 3위 3인이 기간을 거치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식참 하나를 거친 다음에 4급 승가고시가 또 있죠. 스님들이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잘 거치시고 다치신 데 없고 아프시지 않은 분들이 유런에 와서

0: 이제 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불교의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율장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승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치고 바로 오는 스님들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소임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결국 계율을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율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한국은 대승계의 또 영향도 크니까 저희는 법망경 상권하고 학원 또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윤리적인
0: 맞습니다.
1: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이제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교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저야 법망경 전공자다 보니까 이렇게 법망경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는 대승불교다 보니까 계와 율이 더 많아진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고 현대사라는 곳에서 율장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율원에 계신 스님들은 많은 것들을 더 참고 인욕해 정진해 본인의 그런 수행의 토대로 삼고 계십니다. 율원을 선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스님들 내에서도. 저는 뭐 참 좋아했었었는데 바깥으로 따지면 저는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불교계의 로우스쿨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을 율장을 통해 또는 보살계를 통해 바라보다 보니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스님 어떻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2: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단순합니다. 이유가 강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교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추기불교부터 중관, 유식, 하물며 밀교까지 가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각각의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틀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도대체 나한테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라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율장을 알게 됐고 율장은 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열애장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성정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무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부정하시는 분이 있으니 부처님 교리에서도 혼란스러웠었는데 오히려 율장은 부처님께서 이거는 범계, 이거는 무범 이런 것처럼 설명이 딱 부러져서 오히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율장을 전공하기로 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0: 답이 정해져 있다는데 지금 어려우시면 어떡합니까?
2: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또 방향성이 또 다르게도 되고 최근에도 저희 학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학인 스님들은 현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적으로 스님 이걸 해석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
0: 그런 현대적인 게 궁금하면 투게더를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현 스님 좀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망결항이라는 보살계를 전공하기에 일본에 가서 좀 긴 시간을 수행했는데 우리 스님께서도 또 쉽지 않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수행 생활을 다 하면서 계율을 또 공부하신 거죠, 스님? 스님 한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스님.
1: 저는 사실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환경적으로 일단 저희 봉령사는 모든 소임자들이 다 그 율을 봐야 됩니다. 율장을.
0: 오, 네,
1: 저희 큰 스님께서 199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그 비구 스님 도량은 이제 해인사가 가장 먼저 율원을 개원을 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이제 세주당 묘음 명사 스님께서 이제 개원을 하셨어요. 개원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소임자가 반드시 계율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소임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부처님의 율장 가르침 안에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다 지금 현재도 모든 소임자들이 다 이런 과정에 있고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또 이번에 다른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모든 이력을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 교수사로 있으면서도 연구 과정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0: 강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이제 유런을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유런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모든 뭐 경장이든 율장이든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최소한 5년, 6년은 기후를 배워라 하셨다는 것이 어떤 기본처럼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왜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전좀 단순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난 이거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해보니까 전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공성을 얘기하지만 공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공성을 다 터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게 없어서 아주 명확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그 우연히 유런에서 저희 어디를 갔냐면 거기를 갔어요. 그 유런 졸업 여행으로 대만의 율종 도량을 저희가 이렇게 참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이 일었죠. 똑같은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계율이 잘 지켜진다라고 일반적인 평가가 나고 있을까? 우리하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조금 반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때 방문했던 사찰 중에 이제 의덕사라는 율종 도량이 있었어요. 몇 군데 더 갔었는데 거기 스님들은 젊은데 율을 도량이라고 하는데 너무 활발발한 거예요.
1: 그쵸.
0: 네.
1: 그게
0: 그래서,
1: 정상인 거죠.
0: 네. 그래서, 와, 여기 분위기, 시설은 굉장히 사실 조금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지금 스님들이 이런 거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1: 그쵸.
0: 환경적인 것들은. 근데 거기서 삶 자체는 사분 율장에 의거해서 이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기로 했고, 원래는 사실은 조금만 있다가 올 생각이었죠.
1: 가면 또안 그렇습니까?
0: 예, 근데
1: 저도
0: 여기서
1: 그랬어요.
0: 가보니까,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 비구니 그 구족계 수계 살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안거를 신청을 했어요. 거기 하안거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안거 이러면 당연히 좌선 수행만 하는
1: 그렇죠.
0: 곳인 줄
1: 우리도 지금 그런
0: 알았잖아요.
1: 인식이 제일 강하죠.
0: 근데
1: 계율로
0: 거기는
1: 안 걸란다는 거 없으니까.
0: 그러니까 거기는 가니까 안거 이러면 기본적으로 계율로 안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량이. 그래서 계율 안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1번으로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마치고 나니까 이제 10월 달쯤에 구족계 수계살림이 있다 하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수계살림 마치고 총한 6년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네.
1: 고생하셨을 텐데.
0: 아니요, 너무
1: 저도
0: 좋았습니다.
1: 오래 있는 것 계율대로만 하면 자유자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선내에서 지키고 해서는 안 되는 걸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계율의 정신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개인의 의식, 개인의 해석, 개인의 생각이 자꾸 승가적인 규칙으로 되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생각하시는 율장, 또 개와 율이니까 우리는 이제 율헌 특집이다 보니까 개와 율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율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와 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바라보실 때.
2: 저는 우선 이제 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도덕적 관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는 저는 제가자들 중심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우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스님?
2: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율을 좀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1: 그런 뜻이라면
2: 입장이기
1: 괜찮습니다.
2: 때문에 만약에 개의 스님네들이 묶여서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인 측면에 많이 묶이게 되면 정말 스님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 오히려 율적인 측면에서 개는 제가자가 지키고 당연히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위의가 있으니까 그 위의가 충분히 율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율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법장 스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로우스쿨 이야기한 것처럼 개는 윤리학과니까 윤리학과는 뭐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능했던 게 내년에 잘못됐을 수도 있다. 개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율은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관점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율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율헌이기 때문에 율장을 우리는 조금 많이 활용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제가 투게더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하도 계율계율하니까 우리가 그냥 계율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 번역어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니까 쉬라와 위나야 각각의 역할이 좀 달랐고 저야 이제 보살계가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0: 신자분들 또는 우리 불교인들에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꾸준히 하지만 율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항상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개화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조금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하면 사실은 개화율을 이제 예전에 그 중국에서는 어쨌거나 그거를 합해놨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왜 합해놨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율을 이게 뭐 일반 그 제가 불자들이 사실 제가 불자들에게 율을 지켜라고 우리는 하진 않잖아요. 예, 강제성이 들어있으니까 어쨌거나 개라고 봤을 땐 자발적인 어떤 그 수용이 가장 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율은 이제 승가에게 남겨진 승가의 몫인데 근데 이거 스님들이 이 율을 지키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사실 이게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율이라는 형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저게 밖에서 온 것이라서 내가 스님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계속 뭐랄까 괴리감에서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율을 이제 옛날에 그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붙여놓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을 지킨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개로서 이것을 내 수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의 자세가 갖춰져야만이 이제 액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율장을 배워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사실 청정심이잖아요. 그 청정심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 진여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자성이란 표현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선종에서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여덟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걸 커버를 하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는 가지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다 커버하는데 막상 행위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서 작동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을 펼쳐놓으면 348개, 250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내가 청정심을 내 삶에서 우리가 청정하게 살아가고 그 청정심이 온전히 갖춰지면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청정곱신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율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규제나 규칙이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함으로 삼아야 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왜 그러면 승가가 율장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그 율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율장 안에는 율장을 만드신 분이 사실 부처님이 만드셨잖아요. 깨달은 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가르침들이라면 그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가르침이니까 율장은 사실 부처님 일대기거든요. 부처님의 일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일상을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삼아야 되느냐.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대적 가치는 그 안에는 사실은 승가의 리더십이 다 들어있거든요. 승가를 승가답게 만드는 리더십이 그 율장의 수많은 재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지 율을 개목 중심으로 바라보면 너무 좁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현대 승가가 정말로 승가다운 승가로서 승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그 출가한 모든 스님들이 이 율장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된다. 계문을 잘 외워서 잘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문제다. 그래서 개학이 학계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대답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0: 100회다운 두 분을 모시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확고한 개화율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제 지도하고 계신 두 분이다 보니까 그 지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투게더 100회답게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퀄리티 있는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투게더 100회를 준비하면 제일 생각한 게 근원으로 돌아가자 했었어요. 계율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율에 대한 명확한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승가라고 하는 내부에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개화율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향후 101회 또는 150회, 200회를 바르게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든 방송이나 언론들이 요새는 흥미 위주로 가죠. 재미 위주로 가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지냐면 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계율은 항상 선인 것 같아요. 딱 지켜야 되는 중앙선과 같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기와도

0: 같은데 이게 흐트러지거나 뿌리가 뽑히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 같이 승려들이 출가자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제가자분들도 어디까지 본인들이 지키며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두 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개와 율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섭외한 건 정말 확실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뭐 직구준 질문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율인데 현대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다 똑같죠?
1: 그렇죠.
0: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한 미국의 인물이 만들었고 그냥 뭐 전자기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진짜 뿌리 깊게 침투하게 됐고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은 나아가 인공지능까지도 생겨나고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출가자라고 해서 그곳에서 떨어져 있다라고는 표현하기 힘들죠. 스님들도 스마트폰을 쓰시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지금은 공부하실 때 전자칠판이나 다양한 것들을 쓰시는데 그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계율은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 아마 각각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스님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게 정현 스님 먼저 한번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율사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휴대폰에 대해서 천마라고 불러요. 아, 이게 뭐냐면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천마가 마구니 하늘의 마구니가
0: 이
2: 수행자들의
0: 마구니가
2: 수행을 예,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0: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 제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행하는 우리들에게서는 저도 그 과정을 사실은 거쳐왔습니다. 제가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다가 아, 나는 이거 저기 뭐지 필요하니까 검색해야 돼. 이러다 보면 이게 가지에 가지를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막 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0: 딴 데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대만에서 그 보름마다 거기 이제 비구니계 포사라고 번방경 포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하기 전에 매일 뭘 해야 되냐면 매번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항상 참여하는 항목 중에 이제 관청 기악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본다든지 관청 기악계. 실제로 음악을 듣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불교적인 수행에 직접적인 재료가 아닌 걸 봤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슨 드라마 이렇게 알고리즘이 또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럼 늘 그거를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참여 조항에. 예.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율장의 조목 계목은 진짜 내 번뇌를 드러내는 거구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음식 조항에 이제 걸리잖아요. 저는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선 되겠나 이래가지고 또 많이 노력해서 한동안 그거를 이제 참회를 안 하게 애를 썼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출가해서 이제 기초교육 과정에 있을 동안에는 좀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 왜 그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예. 예.
2: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조절할 수 있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바깥에 어차피 그런 환경에서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 출가를 하니까 좀 일정 기간은 우리 예전에는 왜 출가하면 막 가족도 못 만나고 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 결국은 뭐냐면 너무나 그 과거의 삶하고 익숙한 것들을 맞아요. 좀 떨어뜨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승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휴대폰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 초기 그 교육 과정에서는 그리고 뭐 부족히 받고 나면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한데 역시 율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중심에 두고 살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나의 이 쓰임 자체도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스님도 느끼셨고
0: 그렇죠.
2: 저도 느끼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귀한 시간들일 거예요. 스님들에겐 저는 무엇이 가장 귀하냐 저는 시간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번뇌를 좀 많이 번뇌를 아예 그냥 해결하고 정말 그 대자재 대자유의 삶을 이 생에서 노려보고 죽어야 되잖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말 계목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금 참회하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방식을 써.

0: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1: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스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정반대인 거예요.
2: 그렇죠. 그래서 스님께 다시 저 같은 경우에는 겁니다.
1: 제가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일단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비구라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휴대폰이든 요즘 많이 쓰는 컴퓨터든 갈 때까지 가바랍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 시간을 결국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교육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법장 스님께 배우면서 뭐 통제를 받았거나 억압을 받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2: 억압을 받은 겁니다.
1: 유론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수행의 지침서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본인이 정말 쓸 만큼 써봐라. 흔히 얘기하는 검색을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고 나면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사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 많더라고요. 오히려 억압을 시키거나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 유로는 역시 통제하는 기관이다.
3: 그런 딱딱함을 갖게.
1: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다 보면 스스로 지금 오히려 이제 법장 스님께서 기본 교육기관에서 교육했던 스님들이 강원을 거치고 이제 유론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오히려 더 열심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도 본인이 또 찾아보고 싶은 건 또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는 거는 출가했던 마음은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 스님이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했고 그리고 4년의 기본 교육기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스님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정식 비구가 되어서 유론에 와서 지내면서 아 나는 어떤 출가 수행자가 되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출가했던 마음은 그 스님만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AI 시대가 되더라도 스님의 그 마음은 다들 간직하고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풀어주면서 지금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저도 뭐 스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스님 말씀에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1, 2학년들은 통제를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바깥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항상 제자들한테도 말했던 게 출가하는 순간부터 등이라고 하는 곳에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걸린다. 너를 계속 당길 거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강력한 고무줄이 너를 당길 거다. 이 당기는 게 바로 속과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인연의 끈에 스스로의 몸을 맡기면 뒤로 핑 하고 날아가죠. 출가자가 한 걸음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 또는 금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습관 또는 인연이 땡겨주면 한없이 땡겨져 날아가는 것들을 수없이 받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통제를 하다가 그러다 이제 풀어줄 때 되면 저는 직접 컴퓨터를 다 사줬어요. 다 사주고 뭐 인터넷도 각 방에 다 설치를 해주고 제 방에도 없던 에어컨까지 달아주면서 학인들의 편의를 좀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런에 갔을 때 또 스님이랑 워낙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학인들을 그렇게 잘 또 대해주시고 학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문물이라고 하죠. 그런 스마트 기기들에 가까워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또 스님께도 말씀드렸던 이유도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봤었어요. 봉영사에 출가해서 오면은 그 타블렛을 사줘서 수업이나 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0: 네,
2: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네, 네. 노트북일 수도 있는데 왜 타블렛 PC일까라는 고민들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법과 포교를 해야 되는 그 법륜을 굴려야 되는 하나의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지게 해주는 그 모습이 두 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또 계율에 대한 생각 그런 것과 너무 맞아서 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참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0: 저희 또 한 가지 더 보태드리자면 그 이제 출가하신 우리 출가한 스님들 중에 그런 기계가 익숙한 세대도 있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출가 연령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과정에서는 지금 매주 그 컴퓨터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3: 그거 좋은 거 같네요.
0: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의 어떤 그러니까 학인 스님들이 저희는 연구 발표

0: 를 하거든요. 매철마다 학년별로. 근데 PPT 만든 거 보면 너무 잘 만드는
1: 제가
0: 거예요.
1: 제가 이번에 우승하신 스님 걸로 봤습니다.
0: 그래요? 네,
1: 너무 잘
0: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1: 요새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AI, 휴머노이드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AI라고 하다가 피지컬 AI, 지금은 발전해서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가 되는 순간부터 인간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이번에 2026년 연등에도 갑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저는 좀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스님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놨던 게, 제 주변에 계신 이제 중국에 계신 학자분들, 일본 스님들이나 막 연락이 오셔서 스님이란 칭호를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뜨거운 시간을 벌이기도 했어서, 뭐 두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말하진 않을 겁니다. 이 AI와 불성,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한번 좀 들어, 아마 두 분들도 고민은 하셨었을 거예요. 학인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할 거고 제과자분들도 하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이라고 표현하기도 뭐예요, 그 기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짜 가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좀 청해 보려고 합니다.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태학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불성이 있다고 그러고, 먼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휴머노이드에게 불성이 없다? 이러면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사실은 좀 바라봅니다.
1: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2: 로봇에 대한 불성이 있냐 없냐, 뭐 깨달음을 얻냐 못 얻냐, 이거는 아직까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선은 긋습니다. 로봇에 대한 불성은 천태학에서 있다 하니 그거는 나도 인정은 하겠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로봇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는 것들은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다.
1: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성과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2: 불성과 출가와 깨달음은 이게 서로 다 다른 항목으로 나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에 승가고성어는 비구비구니, 그리고 그 비구비구니는 사람 중심이고, 그 중심에 출가했던 비구비구니 승가고성어을 이루고 있는 스님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장 스님 질문하셨던 대답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긴가민가 하면서.
1: 뭐냐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 뭐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투게더기 때문에 계율적으로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센 말만 아니면 돼. 자, 우리 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님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0: 저도
1: 저랑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0: 네. 써보면 써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AI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언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계잖아요. 기술적인 그건데 유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AI가, 스님 말씀처럼 AI가 불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냥 주변에만 미치던 악업들이 굉장히 파장력을 가지고 미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엽엽이 그냥 했던 선업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앞으로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느냐, 아이들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이 AI 시대에 AI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정답이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자연을 더 많이 접하게 하고 또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사유를 하게 만들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 성숙한 세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을 넘어 그들이 지혜를 가질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던 사문유관에서 고민하셨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일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중생과 함께하는 그 자비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도달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혁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대를 의미

0: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두 분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유런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많은 출가자들, 재가자들의 의식도 바뀌어가는 시기에 과연 이러한 그 예전 260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승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학설적으로는 율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 앞으로 두 분이 유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수행을 하시고 어떻게 유를 알려주실 건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유를 앞으로 스님들이 저희는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구 스님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스님네들이 꼭 유를 배워서 나중에 중단에 나가게 되면 그 다양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 때 꼭 율장을 활용해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율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뀐 거 흐름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분란이 생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원칙은 율장에 두고 해라 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율장을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부처님이 자비하다라는 걸 저는 율장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관세음보살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자비하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율장 속에 부처님은 자비하세요. 그 수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 육군 비구, 육군 비구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승가에 도움이 안 되니 승가를 나가라 라고 하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이 아 자비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스님들도 이왕이면 율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와닿는 자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말고 와닿는 자비를 스님들 익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강원에 있는 기본 교육기관에서도 이 스님들의 기본 소양을 위해서 전 율장이 꼭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가에 가장 이제 주춧돌이 되는 게 저는 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춧돌이 흔들리지 않게끔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율을 좀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이 됐으면 하고요.
0: 분명 그럴 겁니다. 스님이 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2: 네, 저도 스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율장을 이제 25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 뭐 낡은 걸 저는 이제 율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율장이야말로 너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신 부처님의 설명이구나. 율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알수록 이거야말로 현대시대에 우리 승가에는 더더욱 필요하다. 우리 어른 스님들 사시던 세대는요 너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수행하기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어른 스님들께서는 굳이 개울 안 배우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승가 안에 들어오면 승가의 삶 자체가 이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죠.
0: 사는 자체가 예. 그 모습이었으니까.
2: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승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0: 너무 많이 개방돼 예. 있고.
2: 예전에는 출입금지라고 팻말만 붙여두면 신도들이 아무도 그리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공간이 사찰에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를 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 시대를 살고 이 시대를 출가한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죠. 이제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도 잘 안 먹혀.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도 그래. 이럴 때는 뭐가 기준이 되냐고요.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승가에 남겨주신 율장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를 자꾸만 계목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아주 그것이 그 문헌이 가진 그 대단한 가치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적어도 출가자들은 율장을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유런에 오는 사람만 유를 공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종단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기초교육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율정 자체를 기초교육 과정에 있는 삼위삼이나 식차들이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없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 계율학이란 게 있잖아요. 율정 자체의 조문은 아니더라도 계율이 가진 어떤 계율학적인 측면에서는

0: 4년 내내 그것이 있어서 이 출가자들이 승가의 마인드를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비로운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어떤 수행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정말로 수행을 이제 시간 낭비 없이 빨리 이 생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율장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말씀하셨듯이 변용도 나오고 현대적 적용도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도처에 항상 행복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알아 그것을 잘 실천할 때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항상 행복한 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일시호일은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계화율에 그리고 그 율장에 의해 스님들이 출가 생활하는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정말 이렇게 두분 스님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계화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승가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수행하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함께 화합할 때 불교에 승가가 있는 것이고 승가 속에서 다시 모두가 화합 대중으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투게더도 오늘을 기점으로 더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세상의 일, 그리고 그 일을 계율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계속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백회 특집 두분 덕분에 더 빛날 수 있었고 한층 더 투게더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수행과 정진에 다시금 응원의 합장에 인사드리며 오늘 같이 투게더 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의 7000번, 060-800의 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의 7000번, 060-800의 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단 중 어느 하나만 치워도 그 갈대단은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0: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고, 또 오늘은 MBSR, 제가 하는 프로그램인 MBSR과 선명상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뭐 마음을 먹고 다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명상이라고 할때 이제 떠오르는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선과 명상이 이렇게 만나서 새롭게 이제 조계종 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지금 선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명상 운동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MBSR은 오늘날 선명상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카바진 박사는 MBSR을 만들면서 MBSR 안에 자신이 주요 수행인 선수행과 선수행의 핵심을 8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윗바사나 초기 불교의 주요 수행법인 윗바사나 수행과 또 대승불교에서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행을 결합을 해서 MBSR 프로그램에 구조화 시켜놨다는 것이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선명상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서양의 대표적인 마음챙김 프로그램인 MBSR을 또 오늘 또 저희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어떤 그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다가 이제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도 봄이 온걸 아시나요? 그래서 이 화창한 날에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활기차게 좀 다니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젊으신 분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꽃을 이렇게 꽃집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게 봄에 맞는 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꽃을 샀습니다. 꽃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기대가 돼요? 이따 저녁 약속?
1: 오늘 하고요.
0: 네.
1: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 살펴봅니다. 마음의 날씨가 화창한지 아니면 흐려있는지 비가 오는지 또는 태풍이 불고 있는지
0: 마치 창밖의 날씨를 보는 것처럼 어떤 날씨든지 그대로 지금 날씨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날씨를 그대로 허용했다면
1: 몸이 날씨는 어떤가 하고 몸도 한번 알아봅니다. 몸이 가벼운지 몸의 컨디션은 어떤가 있는 그대로 또 수용해 봅니다.
0: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좀 확장해서 방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 느껴봅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방 안의 온도나

어떤 에너지 흐름, 지금 나는 방안을 어떻게 느끼고 관계 맺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위를 다시 몸으로 돌려서 몸 전체를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가? 이제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보면서 눈을 서서히 한번 떠봅니다. 정면을 한번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이나, 또 좌우로 한번 보면서 보이는 걸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도 보이죠? 이제 장소를 한번 옮겨 볼 거예요. 일어날 때도 또 움직일 때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앉으시면 돼요.

자리를 바꿔보니까 또 어떻게 몸과 마음의 날씨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떠한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지, 몸의 날씨는 어떠한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험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함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몸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푸시고,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나눠볼 차례입니다. 처음 자리에 앉은 자리하고 또두 번째 앉은 자리가 어땠는지,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1: 저는 처음에 앉아있을 때가 되게 내가 원래 처음 앉았던 자리, 보통 사람들이 첫날에 어떤 자리에 앉으면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익숙함? 그래서 또 여기 또 있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또 그거 조금 앉아있었다고 낯선?
0: 낯설어요.
1: 네.
0: 적응력이 다른 분도 비슷한가요?
2: 이 공간이 낯설지 않는데 이 자리가 저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오면서 좀 차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때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 좀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코끝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몸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0: 그 알아차리, 명상이 뭐 다른 거 있는가요? 그게 알아차림처럼 보이는데. 어땠네, 이렇게. 아, 뻣뻣하구나, 알고, 아,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어떤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던 거죠. 자리를 바꿈으로써 뭔가 금방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좀, 다른 분들도 느끼셨나요? 자리를 바꿨는데 뭔가 좀내 마음 상태나 몸 상태가 달라진 것 같아. 혹시 한번더 나눠볼 분이 있을까요?
3: 저는 자리를 바꾸니까
0: 네.
3: 보여지는 풍경이 달라져서 아까 처음 앉았을 때 보였던 풍경과 또 바꾼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오히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날씨를 말씀 주셨는데 앉아 있을 때도 또 보여지는 풍경이 다르니까 마음의 날씨도 거기에 따라서 좀더 달라지는구나. 아, 사오신 꽃이 보라색이구나. 기린이 콧구멍이 생각보다 크구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0: 잘안 보이던 것이 새로운 데 가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본다는 그런
3: 맞습니다.
0: 거죠.
3: 새롭게 보이고요.
0: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보일 때뭐 새롭게 보인다는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또 일어난 일이 있나요?
3: 자리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마음이라든지 또 몸의 상태도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0: 몸과 마음이 낯설게. 그걸 예를 들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낯설다는 건가요?
3: 몸에서는 이제 뭔가 분주함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가면은 첫 번째 주에 거기 가서 앉으면 다음 주에도 거기가 앉고, 대개들 그런 경우 해보셨나요? 그러다가 누군가 그 자리 앉아 있는 걸 발견하면 그때 어떻던가요?
2: 저기 내 자리.
0: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하는 느낌.
1: 더 어디 앉아야 되지?
0: 어디 앉아야 되나? 심지어는 명상을 하는 또 그런 서로 어떤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깨어 있음으로 가는 명상 센터에서도 방석이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자리를 바꿔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방금 우리는 자리를 옮기는 단순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경험을 또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경험을 하는 거죠. 뭐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의 경험이 있는 거고, 10년을 살았다면 10년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을 충분히 다 이렇게 소화해내면서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술술술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다 이렇게 충분하게 접촉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밤에 꿈결에 이렇게 걷는 사람들처럼 별로 이렇게 충분하게 접촉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까요?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4: 충분히 경험을.
0: 충분하게 경험을 하셔서 경험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행히도 2600년 전부터 이 아라차림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세계에 대한 그런 많은 가르침을 부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MBSR 같은 어떤 현대화된 어떤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제 명상법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그 자연스럽게 한번 선이라고 하는 얘기 또 선명상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원래 선은 선이 있고 또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하고 명상은 일단 선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주로 하던 수행법인 거죠, 그죠? 가나선이 됐든 뭐 조사선이 됐든 선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그 경지로 바로 직접 들어가는 직접 경험의 세계라고 할까? 또 어떤 언어 문자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는 어떤 수행으로 알려져 있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어떤 수련법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150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을 선 중심으로 이제 불교 수행이 대표적인 수행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명상은 뭔지 아시죠? 명상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명상법, 뭐 종교적인 거든 종교적인 게 아니든 또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거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든 뭐 그런 모든 어떤 명상으로 칭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 명상 캐테고리로 들어간다면 선하고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명상 뭐 치유가 됐든 아니면 치료가 됐든 아니면 뭐 힐링이 됐든 그런 컨셉으로 하는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명상법들을 다 동원해서 선명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BSR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거의 한 25년 정도 가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우게 돼서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MBSR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다양한 느낌들이 드셨을 텐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윗바사나를 가지고 초기 불교 명상이죠. 일종의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윗바사나 명상을 기본으로 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의료 명상의 어떤 시초가 되는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윗바사나 명상을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떼버리고 과학화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제 구조화한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의 시초가 이제 프로그램이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고통인 고통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1979년에 나왔으니까 세월이 꽤 됐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마음 챙김 계열 명상에서 가장 효시가 되는 명상이면서 과학적인 성과가 가장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명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선하고는 어떻게 MBSR이 관련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은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불교에서는 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쪽으로 근원을 대고 있는 게 선이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위주로 이제 수행이 많이 이제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 그럼 윗바사나는 뭐고 선은 뭡니까? 윗바사나도 부다의 가르침을 근원으로 하는 수행법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윗바사나는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이제 태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명상이고, 근원을 따라가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제 그 초기 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수행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또 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을 두는 대상을 여기 정해놓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렇게 구조화돼서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으로 나가든가요? 그렇게 배우셨나요? 두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선에서는. 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방법,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간화선은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깊은 의문을 가지고 그 화두를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두가 이제 무르익어서 의단이 동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의심 덩어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어느 단계가 되면은 또 인연을 만나서 깨닫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거기도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선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뭘까요? 아까 깊이가 있고 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선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불린 문자, 그죠?
3: 분별 없어.
0: 분별하지 않는 거. 직접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 생김 또한 지금 여기 직접 현재 있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죠. 과거의 경험을 알아차리거나 미래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 주의를 두고, 화두하는 분들은 이제 화두가 의단 동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런저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던 평상시 상태가 화두의단 동로가 되면서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생각이 많은 쪽에서 깊이 언어 이전의 재계로 이제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되는 장치고, 굉장히 훌륭한 또 수행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챙김 또 위파사나 이런 수행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 생각 알아차리고 감정 알아차리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또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하나의 그 수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MBSR 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주의력만 가지고 되는 걸까요? 주의력은 기본이 되지만 주의력만 가지고 마음 챙김이 되지 않는 걸, 카바진 박사는 거기에 고심을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주의력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2: 의도.
0: 네, 의도도 들어가죠. 지금 마음을 현재로 이렇게 오겠다는 의도도 있어야 되고, 더 크게 보면은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와 세상에 다 좋은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소가 뭔가요? 주의력과 의도와 태도가 들어가죠. 어떤 태도가 들어갑니까?
5: 친절함.
0: 친절함?
3: 비판단.
0: 네? 비판단. 판단하지 않은.
1: 호기심.
0: 호기심.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초심. 그럼 여러분이 어느 게 선적인 요소라고 짐작이 가시는 게 없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태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아, 이미 카바진 박사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의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초심이 마음, 굉장히 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별심이 없는 둘이 아닌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MBA 사례, 그렇지만 그 8주년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빗바닥이 되는 그런 그 태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MBA사를 하신 분들은 친절하고 자애롭게 따뜻하게 접근하는 것을 아마 첫 시간부터 계속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과 함께 이제 자비 명상, 또 명상의 또 다른 갈래죠. 그런 명상들이 지금 이제 조화롭게 잘 이렇게 세계적으로 구조화돼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옛날 얘기를 한번, 저도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옛날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5: 네.
0: 네. 제가 고향이 저 충북 청주인데, 지금부터 좀 세월이 지났네요. 학교를 갔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죠? 소학교 정도는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집에 돌아오면 특히 이제 어떤 여름날 아이들은 이게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심심하면은 주변 집부터 이렇게 친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옛날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집에 가면은 제가 꼭 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이렇게 집집마다는 없었고 우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물이

0: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그 우물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목마르면 물도 길어서 먹기도 하면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물 안 속을 이렇게 보면은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바깥하고 다르게 이렇게 약간 어두우면서 막 이렇게 그림자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으면 거기에서 들리는 그 다양한 소리들이 바깥 세계 소리하고 달라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니까 호기심은 많고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정말 이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 종종. 자, 우리 한번 같이 그런 여러분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우물로 한번 스스로를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마치 어린 시절에 호기심 많은 소년소녀가 우물 안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이밀면서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주변의 작은 조약돌을 집어서 이렇게 호기심 속에서 우물 안으로 첨벙 집어넣으면서 한없이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해하는 아이처럼 여러분이 가슴이라고 하는 저 깊은 그 여러분이 내면으로 작은 조약돌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나를 이곳에 이 수업에 오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이곳에 이 과정에 오게 했을까? 정말로 정말로 무엇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을까? 답을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깊게 던지면서 여러분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를 초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과정에 와 있는 걸까? 무엇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나 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몸으로 돌아오고 또 눈을 감으셨다면 뜸으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좀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마치 우물 안에 조그만 조약돌을 던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 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날까 귀를 기울이는 아이처럼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여기 왔지 라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지쳐있는 나를 좀 달래주고 싶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도 편안하고 고요한 우물 속에 세상과 다른 그 잔잔한 소리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조금씩 듣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우물가에서 들리는 그 잔잔한 소리처럼 그 우물 안에 들리는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우리가 하는 맥락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우리 또 많이들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0: 하는 경향들이 있죠, 처음에. 그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라. 우리가 또 마음챙김 태도 배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이 신뢰할 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갈때 훨씬 더 명상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1: 요즘 제가 제 명상을 만나면서 특별히 어떤 딱 에피소드 하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그냥 좀 설레고 즐거운 그냥 느낌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몸의 감각에서는 엄청 따뜻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진짜 봄 같은? 요즘 날씨 따뜻한 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군요. 두 분은 뭐, 한 분은 편안함, 한 분은 즐거움 이래서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그걸 뭐 잡아냈다고 그럴까?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경험을 하신 분은 없을까요?
2: 위로 같은 이미지로 느껴졌고,
0: 위로. 위로, 예.
2: 이것은 저에게 답답함이자 고통으로 느껴졌고요.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위로를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명상을, 이 자리를 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습니다.
0: 그런 게 이렇게 뭐 떠오른다고 그럴까,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기분이나 몸의 상태나 그런 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2: 그것을 떠올릴 때는 몸에서는 열감이라던가 답답함, 그리고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답답함이 순간적으로 알아차려졌습니다.
0: 편안함, 즐거움, 또 답답함,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언어와 침묵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분석하고, 구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는 세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알수 없고, 오직 모를 뿐, 그런 어떤 파도도 있는 것처럼 알수 없는 세계가 우리는 늘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학교나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또 뭔가를 해내야 되고 또 거기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걸 끝없이 요청받으면서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또잘 되면은 기분 좋고 또 자랑스럽게 또 성과를 자랑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물에서 깊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심연으로 한번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지? 그 이게 뭐지는 바로 우리가 머리에서 답변이 바로 나와서 이건 이런 거야, MBSR은 이런 거고, 선은 이런 거고, 명상은 이거고, 뭐 이건 저거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답을 바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옆을 보면은 거기에는 깊은 심연이랄까, 알지 못함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머리 세계에서 성과 중심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 습관들을 그것만 가지고는 삶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언어 이전의 세계로 돌리는 게 선이고 또 그런 어떤 MBSR에서 얘기하는 자동 반응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멈추고 우리가 다시 공간을 확보할 때, 그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로 다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럴까? 회복한다고 그럴까요? 그게 명상이 주는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함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온전한 세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단절되고 분석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 삶에서 다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진정한 명상이 아닐까. 그 깊이 있게 그런 맥락을 잊어버리면 명상은 단순한 테크닉으로 변한다는 걸 아마 엠비아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듣고 또 그런 쪽으로 경험을 살리는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명상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얘기는 얘기고 명상은 이제 실천을 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죠. 마음 챙김 명상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한쪽으로 모으는 연습을 다 하셔야 돼요. 모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점에 한번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요? 그냥 뭐 자세는 어떤 거 괜찮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 잡으시고 뭐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자세는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고 서서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 없는 거를 과거나 미래로 가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느껴지는 몸의 감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명입니다. 지금 마음이 안정되었거나 안정되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나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다 허용하면서 마치 빈자리를 내어주듯이 공간을 내어주면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다시라고 해도 좋고 기준점이라고 해도 좋고 그 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이 그곳을 벗어나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친절하게 단호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번 달아나면 한 번을 되돌려오고 열 번을 달아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열 번을 되돌려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한 곳에 모으고 주의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모으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는 또 주의를 확장하고 여는 연습을 합니다. Choiceless Awareness, 선택 없는 알아차림, 마치 하늘 전체를 쳐다보듯이 어느 한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들림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경험도 붙잡거나 밀쳐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모든 날씨를 다 포용하고 품어안듯이 밝은 거울이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내듯이 지금 광대한 알아차림 속에서 암 그 자체가 되어 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정자 명상이 끝나고 일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 자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천천히 짧은 정자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주위를 모으는 거, 또 그다음에 주위를 확장하는 거, 그게 명상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짧게 안내를 해본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1: 제가
0: 네.
1: 나누겠습니다. 네. 처음에 주위를 접촉감의 주위를 기울였는데요. 방석과 엉덩이와 닿아있는 접촉감이 느껴졌는데 굉장히 무겁고 조금 통증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 전체의 주위를 기울였을 때는 그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런 걸 경험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 지금 끝나서 바로 앉으니까 또 다시 통증이 사라지는 걸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부터 있었던 통증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떠올랐습니다.
0: 자,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 수련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알아차림 다음에 뭘지요? 이렇게들 여러분도 그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알아차림 다음에 뭐죠? 다음에 뭐죠? 그런 질문들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끝없이 그 다음이 뭐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이 뭐냐에 관심.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과거로 가서 뭐 있었지, 앞으로 뭐지, 여기에 마음은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주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수행 방법이 다르더라도 여기로 현재 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게 그냥 어떤 테크닉으로, 그런 어떤 단순히 말을 위한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전체와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상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여기가 우주 전체인 것입니다. 또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순간 여기에 다 있는 것이라는 게, 뭐, 우리 불교의 그 화엄경에서도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MBSR에서는 그걸 상호 연결성, 전체성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용어는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좋은 정신들을 담고 있고 명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어 오용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멀리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광우 스님 잘났다라는 표현이라서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좀 뻘쭘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어쩜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실까 처음에는 재미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긴 내용과 어려운 그 많은 이름들을 까먹지도 않으시고 책을 읽어나가듯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했죠. 그렇게 한편 한편 듣다 보니 어느덧 조금씩 깨달음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힘들거나 속상할 때면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를 괴롭히고 한탄만 했었는데 광우 스님 설법을 들은 후로는 내 업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왜 그런지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죄짓지 말자. 작은 행동 하나라도 베풀며 살자. 원망도 탓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등 분명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신 광우 스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꼭 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장수 프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천 원종동에서 광우스님 팬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지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제 입으로 제 칭찬하려니까 예 편지 내용이 그냥 뭐 광우스님 뭐 그 법문 재밌게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소중한 또 편지 보내주셔서 제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예, 소나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연락이 오시거나 가끔 저한테 소나무가 중간에 프로그램이 끊길까 봐 되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된대요. 특히 노보살님들께서 그거 보는 재미로 사신대요. 노보살님들이. 그래서 제가 걱정되면 ARS 꾸준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2018년도 결산 그 BTN 프로그램 인기 순위 1위를 우리 소나무가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예. 예. 오버.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또 이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소나무 시작할 때 스님 아마 짧으면 6개월, 한 길면 1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년 하면 완전 대박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2년을 넘어가면 대박이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아니 너무 오버하시니까 맞춘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기는 거품이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 그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인기에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관심에 기대게 되면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인기 떨어지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사랑해 주시고 또 소나무가 이렇게 인기 프로그램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인기도 언젠가는 스쳐가는 흘러가는 거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예.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과업보라고 했습니다. 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인과고요. 인과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자기가 지은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업보를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살면서 인기가 많은 것도 결국 자기 인과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게 있으면 인기가 있는 거고 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인기가 있는 거고 복을 좀 적게 지은 사람은 또 그만큼 좀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돈이건 인기건 명예건 권력이건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의 한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이제 다 꿈과 같이 무상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보면 이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인과업보에 관련된 재미난 세 가지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어느 스님들이 이제 안거를 하안거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위성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한창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나 먼 길이니까 중간에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대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탁발을 하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오셨다, 스님들이 오셨다 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제자분이시고 스님이시니까 우리가 공양을 잘 올리자 하고 이제 마을회관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한쪽에 저쪽 공양간에서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부엌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회관에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 공양이 준비되기 전까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님들께 이렇게 법문 듣고 있을 때 부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불씨가 톡 하고 튀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0: 옛날 지붕은 이렇게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톡 하고 불씨가 튀어서 막 불이 났대요. 옛날엔 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지붕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못 모르는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다가 얼굴을 푹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온몸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까마귀 몸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 까마귀가 쫙 이렇게 불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은 채 스님들 앞에 뚝 떨어졌대요. 하필이면. 야 그래요? 예, 입맛 다시지 마세요. 예. 그 스님들 그걸 보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왜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졌냐. 전생에 이 까마귀는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온몸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죽은 거냐. 이 전생의 업보를 설명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가서 이걸 우리가 무슨 인연에 의해서 까마귀가 몸에 불이 탔는지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저쪽 다른 지방에서 또 여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떠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큰 이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위치였나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계신 지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바다를 싹 건너다가 중간에 뚝 멈췄대요. 중간에 뚝 멈추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가 물결 따라서 쭉 가다가 뚝 멈춰버리니까 야 이거 배가 왜 이러냐, 바람이 부는데도 왜 배가 멈췄냐, 왜 그러냐 하고 사람들 우왕좌왕하다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미신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예, 또 맞아요. 예, 사람들이 원래 그 우리가 동지 때 팥죽 먹는 거 있잖아요. 동지 때 팥죽 먹어야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화계사에서 팥죽을 썼는데 한 7,000인분 썼어요. 7,000인분, 8,000인분 썼는데 왜냐면 이제 신도들 주고 또 신도들 중에서 절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짜로 먹고 가져갈 때는 사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막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에 2,000원에 팔거든요. 아싸! 2,000원이면. 예? 예? 재료값도 안 나요. 그 가족들한테 팥죽 먹이고 싶어서 싸가시는 분들은 이제 2,000원에 드리고. 그리고 또 화계사가 훌륭한 게 부르이웃돕기 하면서 많이 나눠드립니다. 예, 저 거리에 가서 사람들한테도 팥죽 공짜로 나눠드리고 재활원에 가서 또 이제 재활원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7,000인분 이렇게 끓이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끓이죠. 끓이면 이제 막 짜증나잖아요. 예, 그 이 일어나는 짜증을 다 염불을 하면서 내가 저은 팥죽을 드신 불자님들이 모두 행복하여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렇게 이제 졌는데 왜 비웃어요? 자꾸 이렇게 졌는데 졌다 보면 막 이제 힘들잖아요. 그 옆에 이제 중국인 스님이 있었어요. 중국. 중국인 스님들이 같이 졌다가 내가 중국인 스님한테 중국에서도 동지 때 팥죽 먹어 했더니 아니요, 우린 만두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팥죽 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지 때 팥죽을 먹는 게 팥죽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 동지 때 팥죽 안 먹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동지 때 팥죽 먹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의 의지예요. 옛날부터 팥죽 먹어왔고 팥죽 먹으면 괜히 좋은 일 생긴다니까 그냥 한 숟가락 먹고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과 나한테 있는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푹 빠지고 맹신을 해버리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팥죽 못 먹으면 막 뭔가 뭐 난리가 난 것 마냥 막 이런 어떤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거나 오늘 팥죽 먹었어야 되는데 팥죽 못 먹어서 나 이제 어떡하냐고 이래버리면 이게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 정법의 가장 핵심은 결국 마음입니다. 팥죽을 먹어도 좋고 팥죽을 안 먹어도 좋고 그냥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 내가 지은 선업을 내가 받는다라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팥죽 쓰기 귀찮아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팥죽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동지 때 너무 힘들어. 예? 자 어쨌거나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지 때 팥죽 드셨어요?
1: 네.
0: 예, 참고로

0: 나 팥죽 싫어. 저는 호박죽을 좋아해요.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합리적으로 풀 수 없는 사태가 되면 미신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뚝 멈춰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재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 그 재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을 이 바다의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만 이 배가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이제 궁중 심리가 펼쳐지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자 우리가 제비뽑기로 선택하자. 제비뽑기로 한 사람의 운명이 제비에 이제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비 물려나간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선장인데 배를 운행하는 선장인데 선장의 이제 부인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부인이 엄청 예뻤대요. 예쁘고 아름다운데 예쁘고 아름답다니까 저거 사람이 아 이랬어요.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문제 뭐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저주받은 사람의 그 부인이 나온 거예요.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 부인을 죽여버리면 물에다 던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들 분위기가 쎄하니까 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제비를 뽑았대요. 두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도 누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분위기상 선장 부인은 또 나온 거예요. 야 로또를 그렇게 한번 맞춰보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야 또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야 이래나 저래나 몇 판? 3세판 한 번 더 하자. 예? 한 번 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세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도 누가 나왔을까요? 분위기상 선장 부인이 나와야겠죠. 이쯤 되면 선장 부인이 세 번 연달아 뽑힌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빼도박도 못한다. 이거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박. 어머 완전 이거 빼박이야. 세 번을 연달아 걸렸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한테 몰려갑니다. 어떡할 거냐? 선장도 할 말이 없죠. 세 번에 똑같이 뽑혔으니. 여자 하나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인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야. 그래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니까 부인이 고함을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저 여인을 천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모래를 가득 담아서 몸에다 묶어가지고 던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내려면 깔끔하게 보내주십시오. 상남자야 상남자. 그래서 이제 선장이 부탁하는 대로 천으로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항아리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묶어서 물 밖에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물 밖에 버리는 순간 상어들이 몰려들어와서 다 뜯어먹어버렸대요. 그 끔찍한 모습에 거기 있던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이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받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수십 명 승객들을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세 번 나오면 그때는 좀 기분이 야싸잖아요. 네. 네,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도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이 호랑이 봤다고 하면 왠지 마음이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그때 스님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저 여인네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저토록 무서운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가 있었길래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 바다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1: 부처님.
0: 부처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 한번 여쭤보자? 부처님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또 다른 먼 지방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일곱 명의 스님들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한참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 때 어느 절에 사원을 가게 됩니다. 사원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 뵈려고 먼 곳에서 길을 떠났는데 오늘 하룻밤 묵어갔으면 합니다 하니까 그 사원의 주지 스님이 아 우리가 저 동굴 안에 저기 지나가는 객 스님들 스님들을 이렇게

0: 씻을 수 있게 동굴에다가 우리가 방을 만들었습니다. 저 방에서 편하게 하룻밤 쉬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일곱 분의 그 스님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다들 이렇게 잠잘 채비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들었는데 그날 그 위에 있는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큰 바위가 굴러내려왔대요. 하필이면 어디를 딱 막아버렸을까요? 일곱 분의 스님이 계시는 그 동굴의 입구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일곱 분 뭐 기억을 잘 해둬야 돼요. 딱 막아버리니까 주짓음이 놀래가지고 여러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안에 스님이 갇혀있으니 이 바위를 밀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 써서 바위를 밀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7일이 지났대요. 7일이 지나고 나서야 바위가 저절로 꽝꽝꽝 하고 굴러내려가더래요. 그 입구가 뚫린 거예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때 7일 동안 동굴 안에 갇혔던 일곱 분의 스님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가 돼서 다들 기어 나오신 거예요. 그 가까스로 이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드셔서 체력을 회복한 뒤에 일곱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 동굴 안에 7일 동안 갇혀서 괴로움을 당한 것일까? 우리가 당한 이 7일 동안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누구께 가서 여쭤보자?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자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였죠? 까마귀. 그렇죠. 까마귀 불탄 이야기. 안 잊어먹었네요. 웬일? 예.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였죠? 그렇죠. 선장의 부인이 바닷가에다 이제 던져가지고 죽게 된 이야기. 세 번째는 스님 일곱 분이 7일 동안 동굴에 갇힌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스님들이 한날 한시에 부처님에게 딱 당도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 다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첫 번째 이야기의 스님들과 두 번째 이야기의 스님들과 세 번째 이야기의 스님들이 제각기 자기들이 오면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부처님 이들이 전생에 어떤 업보로 이런 업의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얽힌 이제 그 전생의 전생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은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그렇죠. 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이게 선업과 악업.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반드시 그 업의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불에 탄 까마귀. 이 까마귀는 전생에, 머나먼 전생에 농부였다고 합니다. 농부였는데 농부가 이제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황소 있잖아요. 황소. 이제 황소를 끌고 황소를 이제 길들이면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고집고집,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황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고집. 그래서 소띠들이 또 고집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혹시 소띠 있으세요? 소띠? 예, 없구나. 예. 소띠. 소띠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이 소보로빵인가요? 미안해요. 예. 자, 그래서 황소고집이 엄청 세잖아요. 요놈의 황소가 일을 시키면 너무 힘드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워워,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일어나라 하면 눕고, 누워있으면 또 이제 막 일 시키려고 하면 막 그냥 막 비비고 앉아있고. 그래서 농부가 너무 화가 납니다. 네가 얼마나 네 고집부리나 보자 하고는 집을 가져와요. 바싹 마른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누워있는 황소 주변에다가 지푸라기를 뿌려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렸답니다. 그 황소가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황소가 불에 타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황소를 끔찍하게 죽였던 업의 과보로 이 농부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지옥의 업이 닿은 뒤에도 그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까마귀로 태어난 거고 까마귀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그 지었던 소

0: 불태워 잔인하게 죽였던 업보의 그 기운이 남아있어서 까마귀로 태어난 몸으로 결국 어떻게 죽게 되었다? 스스로 불에, 지푸라기에 불에 붙어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라는 부처님의 인연담이 나옵니다. 그두 번째 이야기. 그 여인네를 꽁꽁 묶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1: 네.
0: 이 여인네의 머나먼 전생에는 농부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농부의 아내였대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는데 이 부인이 개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요 부인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 키우면 주인 막 앵기잖아요. 고양이는 뭐 주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는 주인을 보면 신이라 여기고 고양이는 주인을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여긴대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을 보면 뭐 본척만척 하는데 개들은 주인한테 엄청 앵기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개의 습성인데 개가 그 아내만 아주 잘 따랐대요. 그래서 어딜 가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처음엔 그것도 귀여운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귀찮아진 거예요, 아내가. 개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막 자꾸 귀찮아, 귀찮아 하고 있는데 개는 막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개가 왜그 아내만 졸졸 따라다녔냐? 그 개가 전생에 그 아내의 남편이었대요. 전생에 부부관계였는데 여자는 이번 생에 인간의 여자로 태어난 거고 남편은 좀잘못 살았나 봐요. 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전생에 아내였던 그 부인의 전생에서부터 이어졌던 끈끈한 정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전생에도 남편이었는데 이번 생에도 개가 돼서 막 따라와. 예? 그거 내가 이 얘기했던 어느 보살님이 지겨워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괜히 끈끈한 사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건 사람과 짐승 간의 사이건 끈끈한 사이는 가까운 전생에 깊은 인연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에 펼쳐진 사람이건 짐승이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존재들은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다 전생에 나의 업보 따라 만난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들도 어떤 인연들일까요? 예, 좀 나쁜,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개가 졸졸졸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개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막, 뭐 사냥꾼 같다느니 사냥개를 끌고 다니는 사냥꾼 같은데 오늘 고기 좀, 오늘 고기 좀 얻어먹을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그 아내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냥꾼이라고 막 놀림을 받으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개를 이렇게 불러요. 그 개는 뭣도 모르고 막 헤헷거리면서 예? 지인이나 풀이네? 헤헤! 막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개를 밧줄로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항아리에다 모래를 잔뜩 깔거려가지고 몸에다 묶어서 물에다 강물에다 던져서 익사를 시켜버립니다. 개를 자기를 따르는 그 개를 충성스러운 개를 잔인하게 죽였던 업보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 여자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업보가 다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그때 잔인했던 그 악업의 결과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어떻게 죽게 되었다?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게 되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가끔 뉴스 보면 막 고양이 막 죽이고 강아지 막 죽이고 막 이런 뭐 동물을 막 함부로 죽인 사건 사고 가끔 나오잖아요. 뭐 고양이 뭐 길에 사료에다가 독약을 뿌려가지고 그거 먹고 죽이고 그거 개 지나가는 개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 그것도 정말 무서운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이런 무서운 짓을 서스럼 없이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인 업을 언젠가 내가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은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스님들이 이제 7일 동안 동굴에 갇혔잖아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일곱 분의 스님이 한 마을 동네에 사는 일곱 명의 목동이었대요. 일곱 명의 목동이라서 소도 치고 양도 치고 풀 먹이러 다니는 일곱 명의 친구 목동이었는데 그 전생에 일곱 명의 친구들의 끼리끼리 만나서 일곱 분의 스님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여러분들 주변하고 끼리끼리 만나는 분들도 전생에 다 이어진 인연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남 뒷담화하고 예? 못된 짓하고 막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고고히 법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내 어떤 인연들이 있는지 나를 좀 긍정적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입으로 짓든 몸으로 짓든 악업을 짓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나요. 내가 그 모임에 있으면 이 모임이 좋은 모임인지 나쁜 모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업보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일곱 명의 목동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소를 치고 양을 치러 산에 갔는데 저게 큰 도마뱀이 막 후다다다닥 다니더래요. 야 도마뱀이다 도마뱀이다 하고 갔는데 도마뱀이 놀래가지고 언덕에 있는 구멍 안에 쏙 들어갔대요. 그래서 야 구멍 꺼내봐 아유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야 어떡하지? 야 우리 소치고 양에 풀 먹여야 되니까 구멍을 막아놓고 저녁에 내려올 때 저거 도마뱀 우리가 저기 이제 우리가 잡아보자. 그리고 도마뱀이 들어간 구멍에다가 그 구멍을 막아버렸대요. 그걸 룰루랄라 소치고 양치고 노는 와중에 7일 동안 까먹은 거예요. 며칠 동안? 7일이 딱 지난 뒤에 서로가 야야 그 도마뱀 야 7일 전에 구멍에다 막아놨잖아. 야야 죽은 거 아니야? 가봐. 가가지고 구멍을 딱 꺼내서 봤더니 도마뱀이 다 거의 빈사삭대가 돼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구멍에서 기어나온 거예요. 야 죽이려면 죽여라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목동들이 너무 미안해서 애들 순수하게 이렇게 등짝을 만져주면서 미안하다 너를 괴롭히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너 이제 자유 너 자유껏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방생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뱀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도마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애꿎은 도마뱀을 7일 동안 그 언덕에 있는 구멍에다 가둬두었던 그 업보가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7일 동안 구멍에 동굴에 갇혀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이와 같이 인과법이 무섭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을 때 산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고 바다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고 허공의 구름 사이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듣고 스님 저는 시골에 살면서 엄청나게 양계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당모가지 잘랐는데 스님 나 어떡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법은 참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참회법. 근데 중국의 몽참이라는 큰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몽참 스님이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 법문에 우리에게는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대요.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인데 뜨거운 물이 악업이고 차가운 물이 선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무슨 물이 점점 많아질까요? 뜨거운 물이 많아지고 우리가 착한 업을 지으면 착한 일을 하면 또 무슨 물이 많아질까요? 차가운 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살면서 나쁜 짓을 해서 뜨거운 물이 생겼다면 무엇을 해가지고 선업을 지어서 차가운 물을 많이 만들어서 섞어버리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중화될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0: 내가 설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쓰면서 선업을 지으면 내가 지은 업보를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옛날에 중국에 백정이 있었는데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백정이 있었는데 평생 소를 잡고 돼지를 잡다가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가족들한테 비명을 지르니까 가족들이 스님을 모셔왔는데 모셔온 스님이 염불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지극정성으로 숨이 끊기기 전에 지극정성으로 참회하면서 소야 돼지야 미안하다 참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이미 불교 설화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 뭐닭 잡고 오리 잡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살생의 업보를 짓지 않고 지금은 불법을 잘 닦고 계시니까 그런 후회하는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안 좋은 업을 지은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닦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1: 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참회의 기도라는 게. 그래서 우리 불법에서는 항상 우리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업은 고정된 게 아니다. 업보는 고정됐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를 지금 받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새로 짓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닦으시면 돼요.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이 업을 바꾸신 그런 어떤 큰 스님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나쁘셨대요. 알을 가르쳐 주면 어를 모르고 어를 가르쳐 주면 알을 모르더래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셨대요. 예, 여러분들 그 정도보단 좋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나쁘신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하로라는 스님이 500명의 스님들과 한 사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대요. 500명의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고 너무 우둔하고 멍청해서 수많은 스님들한테 좀 무시를 당하셨대요. 예? 그렇게 이제 좀 무시당하는 그런 머리가 엄청나게 우둔한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려고 공양청을 합니다. 500분의 스님들이 제 왕궁에 오셔서 스님들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청을 했는데 마하로 스님만 쏙 빼놓은 거예요. 왕따 문화 사라져야 돼요. 예? 마하로 500명 중에서 500명만 모시고 머리 나쁘고 우둔한 마하로 스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500명의 스님들 다 왕궁에 가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마하로 스님만 쏙 빠지니까 마하로 스님이 텅빈 사원에 있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막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딱지가 나서 쉬운 말로 삐졌다라고 표현하죠. 삐진 게 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 하냐.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 계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꿰뚫어 보셨대요. 아, 나의 제자 마하로가 어떤 스스로 마음의 분노와 창피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지금이 마하로를 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 신통력으로 마하로가 목을 걸기 직전에 마하로 앞에 신통력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예,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마하로야, 마하로야, 이게 무슨 짓이 있느냐, 마하로야. 어찌하여 붓다의 제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다 만류를 하십니다. 그 마하로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같이 사는 500명의 스님들은 왕궁의 공양청을 받았는데. 저만 쏙 빼놨습니다. 제가 이럴 바에야 뭐하러 제가 부처님의

0: 너무 창피합니다. 저 그냥 세상 그냥 떠날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하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스님이 아니라 가섭 부처님. 네. 예,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너는 팔만대장경, 경율론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던 최고의 강사였다. 머리가 총명한 최고의 강사였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심으로 살고 제자들에게 법을 쉽게 가르쳐주질 않고 항상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자만심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떤 업을 받은 것이다?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업이니까 이것을 네 스스로 수행으로 녹여야 된다라고 마하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답니다. 마하로가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광명을 보고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 발 아래 다 절을 올리고 딱 가부좌 상태로 참선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해주신 법문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딱 아라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서 전생에 배웠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우둔한 마하로가 똑똑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하로야, 500명의 스님들이 가 있는 저 왕궁에 가가지고 가서 공양청을 받아먹고 그들에게 법을 설해라. 지금이 그들에게 법을 설해줄 기회이니라. 그 마하로가 이제 아라니데스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왕궁에 갔대요. 왕궁에 딱 갔더니 제일 높은 자리에 마하로가 앉아있으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쟤 뭐야? 목미? 막 이러면서 미쳤어. 초대도 하는데 왜 왔어? 근데 왕이 공양청을 했는데 소란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있다가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로가 공양을 맛있게 저희들이 받았으니 부처님 법도에 따라서 제가 밥값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도의 밥값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 500명의 그 스님들 앞에서 딱 법문을 하는 순간 생전 듣지 못하던 엄청나게 아름답고 훌륭한 법문이 쏟아지더래요. 그 법문을 듣고 마하로 스님을 무시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왕가 신하와 500명의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로도 전생에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업보로 이번 생에 우둔하고 멍청한 머리로 태어났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 번뇌와 어리석음의 그 망상들이 다 사라지면서 본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0: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찬느니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자재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마쳤고 오늘은 다름이 아닌 사라수 대왕경을 합니다. 불교의 어떤 우주체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여기 땅을 쭉 돌아서 뭡니까? 사라수 대왕이 48을 세운다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 법계다라는 건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안락부 태장에 나온 왕생계, 그 다음에 천조제 때 뭡니까? 관음시직에 나온 왕생계, 또 새벽에는 사대주 하죠. 사대주의 뒤에 나오는 왕생계가 다르고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안락부 태장에 나오는 왕생계가 있습니다. 이제 원앙생을 원일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일내라 원일내라 원일내라 극락세계 태어나서 원일내라 아미타불 백기가 원일내라 아미타불 백기가

나타나서 원일내라 극락세계 탄생한다. 나 원일내라 수기를 주면은 좋을 텐데. 원일내라 아미타불 부처님이 원일내라 설법하는 법회 중에 내라 함께 하기가 원일내라. 원일내라 꽃과 향을 집어넣어서 나 원일내라 부처님 좀 공양하기. 원일내라 원일내라 원일내라 원일내라 아미타불 부처님이 나 원일내라 건설하신 구품여라. 나 원일내라 극락세계 태어나서 나 원일내라 함께하기가 원일내라. 나 원일내야 나도야 성불하고 원일내라 오늘 오신 여

세계 모든 중생 내라 원일 내라 극락세계 함께 하기가 나 원일 내라 원일 내라 나서 뭐냐면은 그 자타일치 성불도 나와 여러분 성불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스님의 요령이지 뭐 오늘 오신 여러분도 다 성불해야 되고 그지 정빈섭 또 신도님들 또 테레비 본 사람도 성불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분 저분 찌가 돼서 했다고 숨어 보지 말고 원래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다 성불하십시오 그랬더니까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다 그죠 수행을 했더니까는 뭡니까 극락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밤으로 이제 또 가만 앉아가지고 참선한다 그죠 저 중중머리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 뭐 우리 그 뭐냐 대덕 스님들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냐면은 48원을 할 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심념에 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심념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무량수경에서 이제 뭡니까? 심념을 설하고라는 어떤 대목이 있고, 그다음 감무량수경에서 하품 하생자의 왕생에는 뭡니까 구족 심념을 설하고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심념이 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심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신라 때부터 모든 스님들의 뭡니까 그 학설로서 어떤 그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신앙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무량수경에서 심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은밀과 현요가 합쳐진 거다. 그 현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미타불을 좀 전처럼 지성껏 부르면 되는 것이고 다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은밀이라는 것은 미륵 소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 나오는 심념이 바로 무량수경이나 감무량에서 말하는 심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무량수경의 심념이고 감무량수경에서 심념은 뭐냐니까 칭명 좀 전처럼 나무 앞에 타불만 열성껏 부르면 바로 뭡니까 심념이다. 심념을 해야 이제 극락왕생 가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진 어떤 그 스님들도 계셨지만 원효 스님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왕생 인연에 대해서 뭐냐면 첫째는 오역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비방한 사람들도 극락에 갈 수가 있나 이거 그죠? 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극락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성문 영각이나 이성들도 극락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정성 이성이라는 건 이제 그 성문 영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왕생이 불가하지만은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고 이런 분들이 극락을 어떻게 그 죄 지은 분들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첫째가 참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참회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왕생 가능에 대해 가지고 원효 스님이나 경흥 스님 같은 초발심주 하암경에서 초발심주 이상이면은 극락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나서는 현일 스님 같은 경우는 십신 이 단계는 극락을 갈 수 있어. 중국에 있는 해원 스님 같은 10행까지 가야 극락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현일 스님께서 극락에 갈 수 있는 문턱을 가장 낮추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서 죄업을 짓더라도 첫째 참회하시고 심념, 아까 미륵 소문경의 심념을 여러분들이 하긴 힘들어요. 미륵 소문경의 심념이란 자체가 대단히 높은 경지입니다. 십지에서 환희지가 초지거든요. 환희지 이상이어야지 수행할 수 있는 경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많은 성근 공덕을 쌓고 참회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발심주 단계에서 여러분 극락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정토 사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까 극락 세계에 열렸는데 이 사바 중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락에 왔으니까 연화대에 앉혀야지. 그리고 구품 연화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조금 착한 일한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 차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아미타

아버지 부처님께서 구품 연화대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뭐 그 이수자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또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계시는데 있는데 저기 구품 연화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품 연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홉 송이 꽃이잖아요, 그죠?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0: 그러면 상품 중생은 무엇이냐면 보살이라는 게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중품은 어떻습니까? 수행자들입니다. 하품은 일반 중생들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도 또 상중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최고 높은 어떤 거 뭡니까? 상품 상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하대 딱 탄생하면 바로 극락에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품 하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금연하에 연하대에 올라앉았다 하더라도 바로 연꽃이 안 피어지고 12급이나 지나 연꽃이 퍼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품 중생들이 앉는 연하대는 다 몽우리가 닫혀 있습니다.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중생들의 이제 연하대 탄생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그 많은 죄업을 저질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하고 이제 부처님 열반할 때 죽을 때 부처님의 명호를 아미타불을 열 번 지성껏 불러가지고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연꽃이 피질 않습니다. 연하대. 그래서 12급이나 된 시간이 지난 데 연꽃이 피거든요.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품 하생자들입니다. 그다음 하품 중생자들 같은 경우는 6급이 지나야 또 퍼지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면 하품 상생자들이 77일 말에 연꽃이 피거든요. 49제가 하면 날에 연꽃이 피고 연하대에 좌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뭡니까? 성근공덕을 많이 짓고 불법에 귀의하시고, 우리 보살님들 보면 그러잖아. 나만 절에 댕기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뭐, 며느리 아내는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말 잘해.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 집 며느리가 나무 집 딸이고 우리 집 딸이 나무 집 며느리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딸이고 사이고 할 것 없이 아들, 내 집 식구부터 포교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교 공덕을 짓지 않으면 불법이 다 멸하고 없어지겠지. 이게. 불법이 멸하는 건 아니고 불자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 77일 만에 연하대 한생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야 극락왕생은 뭐 쉬운데 쉽지 않아 극락 가는 게. 그래서 하품 상생자들은 77일 만에 이제 연하대에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중품입니다. 중품 상생자들은 연하대에 앉잖아요. 수행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연꽃이 핍니다. 그리고 중품 중생자들은 7일 뒤에 핍니다. 이게. 중품 하생자들은 7일 하고 49일 사이에 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상생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바로 연꽃이 피는, 연하대에 앉는 거죠. 그런데 상품 중생 같은 경우는 하룻밤 자면은 연꽃이 핍니다. 연하대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상품 하생자들은 하루 밤낮이 지나야 연꽃이 피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상품 상생자들은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시죠? 금강. 다이아몬드 연꽃 자대가 마련이 되고. 그럼 상품 중생자들은 자금. 그러니까 이제 자색이란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 연하대가 마련이 되고 연꽃인 상품 하생자들은 금색 연하, 금 연하가 핍니다. 그게 왕생하고 그다음 중품 상생자들은 뭡니까? 연하대에 앉고 중품 중생자들은 칠보 연하에 앉습니다. 그리고 중품 하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디 앉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경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칠보 연하대보다는 조금 못한 데 앉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품 상생자들은 보배 연꽃 연하대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품 중생자들은 천하래에서 하늘꽃에 앉고 그 다음에 하품 하생자들은 맹 금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하품 하생자 금연하와 상품 하생의 금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연꽃으로 자아대를 만들어 놓고 중생들이 살아 생전에 지은 공덕에 따라서 이 자리에 이제 뭡니까? 환생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연태 중에 화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상품 상생자들 같은 경우는 지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으로, 일심으로. 그 다음 심심, 깊은 마음으로, 뭐랄까,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최고 중요한 게 회향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만 잘 되려면 안 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만 가지고 있다 열반하면 안 되겠죠? 아파트 이런 거는 물려주려고 애를 무지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돈 같은 거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제분들이나 주변에 좋은 분들에 꼭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고 큰 복덕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 예.
0: 아이고, 뭐 소리가 크고만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만 하고만. 제가 이제 요만큼 이제 대충 이제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상품은 이제

0: 항생까지 이제 그 뭡니까 구품 연화대까지 만들었다 그죠? 그래 놓고 났더니 이제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알락국이가 그 아버지를 찾아간 대목이 그 다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가장 불교 초기에서 중기까지 약사 신앙이 엄청 활성화됐었습니다. 약사 여러분 신앙이 신라 때부터 그러다가 이 아미타 신앙이 또 이제 크게 중흥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륵 신앙이 이제 많이 중흥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아미타 신앙이 우리 어떤 불교의 대중화 내지는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들이 이제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강법사이신 제안용화 큰스님을 청해가지고 아미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청해보려 합니다. 용화 큰스님께서는 조계종 포교국장을 연임하시고 현재 포천 정변지사 주지를 맡고 계십니다. 이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1: 금방 그 스님께서 말씀한 안락국 태자경 말씀을 하셨는데 안락이라는 건 극락을 말하는 겁니다. 극락.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토 신앙에 대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미타 신앙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유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많이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시 또 아미타 부처님 말씀도 하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 신앙은 우리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많이 유포돼 있죠. 아까 또 스님께서 이제 그 관 그 아미타경과 관 무량수경 무량수경 그냥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 할 때 혹자들이 정토 삼부경 하면 정토 삼부경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정토 삼부경이 있는 게 아니고 금방 말한 아미타경과 관 무량수경과 그다음에 그냥 무량수경 이걸 합해서 정토 삼부경이랍니다. 그런데 정토 신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아까 스님께서 이제 그 쭉 법문하시면서 그 48원 48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원 하는데 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야 돼.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을 벌어서 나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하여 쓸 수 있다. 또 나만 깨달은 게 아니고 남을 위하여 깨달음을 준다.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원력에 대해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아미타불이 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법장 비구인데 법장 비구가 이제 세자 제왕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합니다. 원래 법장부도 스님 그 국왕입니다. 국왕. 그런데 출가해 가지고 자기가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가해서 도를 깨달았는데 도만 깨달은 게 아니고 나는 내 이름을 부른다든가 우리 극락세에 태어난 사람은 이러이러 아까 스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48원 거한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그 성불하지 않겠다.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남을 회양한다는 거, 회양심을 말하는 거고, 갔더니 스님께 지금 연꽃을 쭉 했는데, 연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꽃은 부르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았던 건 법화경. 법화경에 보게 되면 원래 법화경 이름이 이제 묘범연화경이라는데, 묘범연화경 그 자체가 바로 연꽃을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우리가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 자체가 다 연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불교와 또 우리 그 불자들과 그 극락세계가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은 꼭 우리가 깨끗한 그런 연못에 피는, 깨끗한 그 밭이나 강이나 이런 데 피는 게 아니고 아주 더러운 곳에 피지만은 연꽃 자체는 항상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사회에 살지만은 역시 우리는 수행을 해서

그런 수행 공덕이 있으면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할 수 있는 이러한 공덕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스님들도 이제 미타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타신앙은 그 중국에서, 중국에 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산에서 해원 스님이라는 스님과 선도 스님이라는 스님이 제일 처음에 이 아미타 신앙을 그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스님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누구냐 하면 신라 시대 때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굉장히 그분들이 미타 신앙과 이 그 우리가 정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파는 책도 내시고 많이 했다는 것은 원효 스님은 말할 거 없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의상 스님. 의상 스님, 우리가 화엄경 하면 의상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화엄경에서도 그렇게 화엄학을 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화엄학을 한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지엄 선사님한테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의상 스님 제침에 돌아와, 그 신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세운 절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에서 가면, 부석사 영주 가보면은 이 잘 스님들이나 보살님들 여기 이 방송 듣는 분도 잘 안 봤을 거야. 다른 절에를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딱 정면에 서지만은 부석사는 마치 부처님 보나면 옆에서 있잖아. 서쪽으로 불상이 모셔 있고 이렇게 몸이 들어가잖아. 동쪽으로 불상이 쳐다보고 있잖아. 그게 바로 서향, 그러니까 서쪽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서쪽으로 모신 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무량수전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상 스님은 학문 쪽으로는 화엄학을 물론 뭐 미타 신앙이나 뭐 정도 사상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했지만은 항상 그 관세음보살보단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서쪽만 보고 앉으셨다는 거라. 서쪽만.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도 서쪽만 보고 앉으셔.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이 그렇게 앉았다는 것은 그 서가열의 행적송이라는 책이 고려 만렵의 부암 무기라는 스님이 쓴 책이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그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불에 대해서는 능엄경에 보기도 염불을 계속 강조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염불 어떤 뭐 요새 뭐 다른 뭐 그 선이나 명상이나 다른 경이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상이나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 바로 알려줬던 건 정토 신앙이 제일 쉽다는 거라. 제일 쉽고 빨리 우리가 마음, 그거 뭐냐, 우리의 마음 편안해야 무슨 일이 되거든.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도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노래도 잘 부르고, 마음 편안해야 공부도 잘 되고 그러지,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건 나무아미타불 사상을 계속 심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능엄경에서도 25원통 가운데에서 대세지 보살은 염불을 계속 강요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땅설법을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이제 그 저도 이 땅설법에 옛날에 말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연하는 걸 내가 많이 보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다혜 스님께서 시연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쉽게 이 전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법회한다면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님은 법문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 시간이나 시간 반 앉았으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땅설로 보면은 스님이 여기 풍악도 울리고 설명도 하고 창도 하고 또 그다음에 대금도 불고 했을 때에 이 대중들이 힘들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아마 땅설법에 대해서 포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땅설법이라 우리가 보면은 예수제, 그냥 수륙제, 연상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할 때에 부처님 말씀은 쉽게 전해야 돼. 그게 바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진리라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없지만은 말이 아니면 또 그 알릴 수가 없어. 그보단 더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땅설법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제

0: 스님들도 포천에 그 천공사 스님이나 그 다음에 이 무상사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 쭉 오셔가지고 이 참관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스님들을 제가 초청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다시 법수님한테 초청했던 건 그래도 아까 그 천공사 스님 자비문화 성과의 회장 스님 말씀대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우리는 무얼 깨달음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봉사 그게 스님들이 근본 사상의 근본 부처님도 상구보리보다는 하와중생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님 법문을 잘 들으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단 땅설법 듣는 공덕으로 또 그다음에 BTN 여기 방송국을 요새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봐 유튜브로 돼가지고 많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봐서 더욱더 우리가 영산제가 있고 수륙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다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끝으로 그 제 이야기를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참선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타석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기와장이 뭐 대나무를 탁 친 소리에 깨침을 얻었다 이런 말들처럼 지금까지 쭉 제가 설법을 해오다가 권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깨침을 얻는 그런 중요한 게 강강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언제 제가 조금 할게 극락세계를 이렇게 건설하고 났더니까 사라스 대왕이 너무 환희롭잖아요. 그죠? 그 광경에 대해서 오늘 간창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스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 이제 이런 국악인이나 또 악사들이 나오면 큰 격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법회장에 저기 뭐냐 뭐 어른이나 젊은 사람 다 나와야 되지만 요즘 젊은 불자들을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 큰 박수로. 그리고 오늘 이제 김민지 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예요. 인터넷 검색 좀 해보세요. 김민지. 그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땅살법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 이제 한의심도 돕고 또 부처님 공양도 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가지고 왔거든.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쳐줘야 돼.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아까 큰스님 말씀대로 바라춤, 나비춤, 착복무도 중요하고 그랬지만 우리 어떤 국악이라든가 또 이제 국악 이제 음악 연주 또 뭐 나머지 신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리들이 젊은 층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12강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륵 소문경의 10념을 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안락국 태자경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구품 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잡고 왼손의 밑으로 하고 오른손을 위로 올립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자, 단전에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셨나요? 이게 상품 상생인입니다. 따라 시작. 상품 상생인. 상품 상생.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요다 이렇게 올리셔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단전에다 올립니다. 상품 상생인. 상품 상생인. 상생인. 자, 두 번째 손가락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됐죠? 이건 뭡니까? 상품 중생인이에요.

0: 그다음 세 번째 손가락. 예? 이거 좀 잘하셔야 돼. 그래, 극락까지 우리 보살님들 한 앞으로 50년 더 살다 극락까지 어떡하나. 자, 이렇게입니다. 상품 하생인, 상품 하생인,
1: 상품 하생인,
0: 상품 하생인,
1: 상품 하생인,
0: 상품 하생인,
1: 상품 하생인.
0: 이게 뭐냐면 극락세계 또 가가지고 뭡니까, 아까 금강연화에 또 앉았는데 수인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수인을 제대로 해야지. 상, 그 다음에 중품한다, 그죠? 중품은 자, 이렇게 옆으로 드시면 됩니다. 중품 상생인.
1: 중품 상생인.
0: 이 손 모양이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품 상생인.
1: 중품 상생인.
0: 중품 상생인.
1: 중품 상생인.
0: 중품 중생인. 중생인. 중품 중생인. 중생인, 중품 중생인,
1: 중품
0: 중생인, 세 번째 중품.

극락에 갖고 연꽃 때 이렇게 앉았는데 왜 웃질 않나? 죽상을 하고 있으면 뭐 극락에 간 것 같지도 않소. 저승을 간 것처럼고 좀 웃어야 돼. 그다음에 나서는 손 모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왼손은 밑으로, 오른손은 위로. 하품입니다. 하품 상생인. 이거 첫 손가락을, 첫 손가락 여기를 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내리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당에 계신 때요,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품.

0: 하품하생현
1: 하품하생현
0: 하품하생현
1: 하품하생현
0: 하품하생현 성불하십시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극락 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화세계가 모두 불국적 정토가 돼야 된다. 여러분 혼자만 성불하면 안 되고 아들, 딸, 영감, 뭐 부모님 다 손목을 잡고 극락 가야 되죠, 그렇죠? 이 사화세계가 불국 정토가 된 날까지 정진합시다. 오늘 설법공덕 회향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0: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간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6: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5: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에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에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뭐하냐?
1: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두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1: 응, 감!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1: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1: 뭐?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함으로 정했어.
1: 자제함?
0: 자제함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년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함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수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2: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똥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3: 저기 얘들아.
0: 네?
3: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0: 원효 스님이요.
4: 원효 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3: 예. 서라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4: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

0: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소공주가 딱이지.
1: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0: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소공주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1: 그럼 원효대사와 요소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0: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대사를 불러오게.
1: 예.
2: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대사를 만나게 됐죠.
3: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1: 예. 요소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3: 좋소. 가십시다.
2: 원효대사는 요소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4: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3: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4: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2: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3: 이 아이의 이름은 설충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4: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3: 고맙소.
2: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암이 되었답니다.
5: 나도 자제암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2: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5: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2: 유혹이 없다니? 원효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5: 정말?
2: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대사가 소유산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아, 날씨 한번 고약하군.
4: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3: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2: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3: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4: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방이 하나라. 아,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2: 그렇게 원효대사와 여인은 한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4: 스님, 추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3: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4: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3: 아유,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2: 원효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3: 이게 뭡니까?
4: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3: 감사히 먹겠습니다.
4: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0: 어서오세요. 어서요.
1: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0: 스님.
2: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0: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2: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0: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1: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2: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1: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암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암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3: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3: 뭘?
1: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3: 뭐?
1: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3: 진짜?
1: 그래.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베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3: 범어사?
1: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3: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 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 스님의 작품이었죠.
4: 오늘도 낭백 스님께서 집신을 걸어 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1: 그런 낭백 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5: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6: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5: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1: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 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6: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1: 기도를 드린 낭백 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6: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7: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6: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자가 나

0: 나인 줄 알아라.
1: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둔 내 방의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1: 명심하겠습니다.
2: 그렇게 낭백 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네 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1: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3: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2: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1: 아, 낭백 스님입니다.
2: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 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 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3: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 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란 의미겠지요.
2: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4: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5: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2: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6: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7: 이 정도로는 성에 앉아.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2: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6: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7: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6: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2: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8: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9: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1: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2: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1: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8: 나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1: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2: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수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1: 명학수님! 명학수님! 명학수님!
2: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1: 아,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2: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4: 그게 뭐야?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10: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4: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10: 으은,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4: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10: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4: 그렇긴 하네.
1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4: 부여무량사?
10: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11: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12: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13: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11: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13: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11: 아,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13: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11: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13: 아, 명심할 거라니요.
11: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10: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14: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13: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14: 예.
13: 아하, 그럼 돈은 언제?
14: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10: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3: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삼천금을 놓칠 순 없지.
1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4: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달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1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4: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10: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4: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1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15: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1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15: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10: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16: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1: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16: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1: 네, 그럽시다.
10: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분들 무려 타라.

다음 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라.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으니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밥을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염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이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오음 설마 무차 무지사다야 사바 오음 설바 무차 무지사다야 사바하 오음 설바 무차 무지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굴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의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레드에서 시작하세요. 신혼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관리,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도전이 아닌 행복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나

0: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0: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0: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볼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0: 비록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0: 분야의 주석 스님과 금혜 스님, 복지 분야의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 분야의 법회 스님과 설회 스님, 사회문화 분야의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1: 비구니 근익을 위한 종훈종법 개정을 끝까지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후배 스님들이 흔들리지
0: 와 교학 수행 분야의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 분야의 주석 스님과 금혜 스님, 복지 분야의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 분야의 법회 스님과 설회 스님, 사회문화 분야의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1: 비구니 근익을 위한 종훈종법 개정을 끝까지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후배 스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힘껏 지키겠습니다.
0: 투표권을 보유한 96명 중 9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한 선거. 분야별 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3명에서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17대부터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한 정훈 스님과 철우 스님의 낙선, 승낙이 비교적 젊은 금혜 스님과 혜능 스님, 서원 스님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비구니회 내에서도 일부분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나아가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님들의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결과로 복지 분야 정관 스님은 17대부터 연임하면서 19대 중앙종회에 유일한 3선 비구니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에 앞서 경기 남부지회 타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을 13대 비구니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각 사찰 소임을 살고 종회 의원이라는 직함의 유무를 떠나 모두 부처님 제자이자 그 법을 따르는 수행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역할이 아니라 사회에,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4: 각 분야에서 잘하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질책도 하시고
0: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최종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키워드 중 하나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계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통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어제 2026년 화쟁의 기...

0: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합동 추모다례제를 보내겠습니다.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에 참배하고 정성스럽게 차와 향을 올리며 역대 스님들의 왕생 극락을 바라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초가을 고요한 산사의 법당에 향이 피어오르고 차 한 잔에 선대 스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지난 13일 은혜사 육학원에서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3: 지난 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존중하고 화합하며 화합들이 수행과 정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2: 추모 다례제에 앞서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찾아 참배하며 선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선대 스님들.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수행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선대의 원력을 이어가는 것이 후대에 주어진 소중한 책무임을 되새겼습니다.
4: 팀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만 물과 우리처럼 화합하고 물과 기름처럼 떠돌지 말라.
2: 선대 스님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차와 향에 담아 올린 은혜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제. 세월은 흘러 스님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평생 수행을 일궈낸 가르침과 원력은 후대의 마음속에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인입니다.
1: 송광사 부산분원 과듬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이 제3회 늘기쁜 마을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0: 연합회의 이런 산사 음악회가 우리 성북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또 많은 성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1: 성악과 대중가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선율 속에 이웃들은 주말 가을밤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지친 일상을 보듬는 음악회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찍으며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50여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150여 명의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지키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서초 사암연합회가 지난 12일 서울 청계산 천계사에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계를 받는 불자뿐 아니라 이미 계를 받은 불자들도 다시 계를 받아 자신의 신행을 돌아봤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장이자 대성사 주지인 법안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아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3: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수계의식을 마친 뒤 스님들은 수계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개첩을 전달했습니다.
5: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진짜 부처님 제자입니다.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3: 천계사 주지 개수스님은 개첩을 받은 불자들에게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계율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계를 받는 순간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 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매 순간 자신의 행을 돌아보는 것이 수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5: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제자답게 살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3: 이번 수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를 받은 공덕과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상주 지역 불교계가 시민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함께 되새겼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마음에도 따뜻한 나눔의 결실을 맺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0: 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랫동안 법을 연구한 법학자이고 유교, 도교, 불교, 동양 사상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이며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과 법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수 거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0: 다 법을 넘어 삶을 배우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법도 법으로 번역해 갖고 국가의 법하고 이렇게 함께 합쳐져 갖고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 법을, 이제 세속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님 법까지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생과 우주의 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아, 거사님을 제가 처음 거사님 보저 김지수라는 그 거사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가 25년 전에 그 거사님이 번역하신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0: 그 책을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 예,
0: 최초로 인광대사 가르침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1: 예,
0: 화두 놓고 염불하세, 그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은 거죠?
1: 아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처음에 출판사에서는, 예, 이렇게 하면은 화두선 분위기에서, 예, 책이 안 팔린다고,
0: 예,
1: 결사 반대했어요.
0: 아, 오히려 출판사에서, 예, 반대했는데, 예, 거사님께서, 예, 화두 놓고 염불하세로 제목을 지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뭐 이런 책이 있냐고, 뭐 참선이 최고지 무슨 화두 놓고 염불하냐고 제가 뭐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1: 예.
0: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아하는 불교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거사님이 번역하신 화두 놓고 염불하세. 원래 제목은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사님이 번역하신 그 의심 끊고 염불하세라는, 예, 책이,
1: 예,
0: 있었죠.
1: 예.
0: 그 책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고 뭐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화를 냈던 그 책이 저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연법이 묘합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거사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향인 내수사로 이제 봄, 가을 소풍을 다녔거든요. 그때 가면은 그 고색 창연하고 고즈넉한 그 도량 분위기가 그냥 좋았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봄에 이제 그 점심 먹을 때 벚꽃이 떨어지면은 천상에서 꽃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또 그 사실은 이제 변산 본래 이름이 능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전생에 그 불법하고 인연이 깊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대학은 이제 법대를 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학 불대 한 달, 보름 준비하니까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그 아랫단전에 기가 다 빠져갖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길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시 공부는 때려치우고 중문학 부전공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 가가지고 그 한국법제사 동양법철학 전공하면서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 인연이 닿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대학원 때 선후회에 참석해가지고 송광사 수련법회도 다니고 이제 그 거기서 법명도 받고 또 그 법정선생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대만 갔다 오면서 채식도 시작하고, 그래서 37년째 채식을 하는데.
0: 37년째 채식을 하고 계시는,
1: 네,
0: 거예요?
1: 비건 채식이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련이 있었고,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법대 우리 지도교수 후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제가 갔으면 했는데, 그 채식하면서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0: 사회생활 못한다고?
1: 네, 사회생활 못한다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또 업장 녹이고 그런 결과, 이제 25년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처님 법을 그좀 최선을 다해서 좀 홍보하고 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마침 이렇게 불교 TV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야, 인연법이 묘하다. 참
1: 예.
0: 부처님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1: 37년 동안 채식하시고, 염불하시고, 경전 번역하시고, 결혼도 안 하십니까?
0: 예.
1: 스님이 되실 분이,
0: 아, 그렇게,
1: 스님이 되실 분이 여기에
0: 아,
1: 왜 앉아 계십니까?
0: 사실은요, 대만 유학에서 199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 두세 달 만에 처음으로 그때 송광사 그 보조 학술대에 갔다가, 그때 그쪽에서 이제 그저 천안, 그 천잠 넘어서 서남사로 넘어가다가 그때 이제 저 청아 스님 손상자분을 만났거든요.
1: 청아 큰 스님,
0: 예. 그분 일행들 따라서 이제 성륜사가 당시에 창건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자고 그 스님들이 권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태안사 청아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하고 이제 가자고 청은 못 했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청아 스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딱 도량 돌아보시고 이제 법문하시는데, 스님들을 쳐다보고 법문하시는데 저만 쳐다보면서 법문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제 그 종교 회통 그제 마음을 그대로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타심통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공양 목탁 소리가 이제 내리니까 바로 이제 법문 멈추시고, 아, 공양 먼저 하시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내려오면서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고사님 같은 분이 추가 수행을 해야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0: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권유까지도 하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세속의 학문과 도를 닦는 수행을 함께 병행하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유마거사와 같은
1: 뭐, 그,
0: 삶을 또
1: 아니요. 저, 감히
0: 생각하시는데.
1: 유머가다님한테 비하겠습니까?
0: 예. 하여튼,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님께서도, 이 출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권유까지도 하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세속의 학문과 도를 닦는 수행을 함께 병행하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유마거사와 같은
1: 뭐, 그,
0: 삶을 또
1: 아니요. 저, 감히
0: 생각하시는데.
1: 유머가다님한테 비하겠습니까?
0: 예. 하여튼,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비록 뭐 머리 깎고 출가는 안 하셨지만, 재가자로서 이렇게, 재가 수행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계시니까,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다 이게 다 부처님하고 스님들 덕분입니다.
0: 아유, 나 거사님께서 이렇게 또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겸손하시니까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서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된, 내가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인연이 있었습니까?
1: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문학 부쪽으면서 이제 유가하고 도교 경 도가 경전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대학 4년 때 반야심경 해설본을 처음 이렇게 구해서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 200몇 장가 그거 다 외웠어요. 근데

0: 그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1: 지금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인광대사가 누구신데 그러지 이렇게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0: 그때부터 번역을 해서 한 3년 걸렸습니다. 양계초 대사 양계초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1: 예, 중국의 양계초. 예, 예.
0: 그분이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인광대사 본문은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1: 지금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인광대사가 누구신데 그러지 이렇게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당시 중국 불교의 4대 고

0: 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0: 아,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예.
1: 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다 부처님께서 그 말이 참
0: 이야.
1: 손오공이 이제 담장법사님 저 주문에 이제 막 이게 머리태가 휘어지면 그때다 이제 깨닫잖아요.
0: 예.
1: 저도 이제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거사님,
1: 예.
0: 거사님께서 유교 경전, 도교 경전도 한자 원문으로 다 보셨고, 또 불교 경전도 깊이 보셨잖아요. 우리 거사님께서 유교, 도교, 불교 다 섭렵을 하셨는데, 그냥 짧고 간단하게 유교, 도교, 불교의 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유교는 이제 아무래도 현세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현세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도가 쪽은 이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 같은 데 보면 절대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만물 평등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완전히 그 세상을 도외시하잖아요. 근데
0: 예.
1: 불교는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사실은 84,000뿐만 아니라 그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러듯이 사실은 유의도 하지만 유의도까지도 사실은 불교 안에 불스님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0: 예.
1: 불법을 공부하면서는 특히 사실은 이제 유가 도가 경전 공부하면서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0: 예.
1: 화엄경 읽고 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정말 그 티끌보다 더 하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이야.
1: 정말 정말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0: 유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좀 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엄경을 보고
1: 예.
0: 충격을 받고, 아, 그때 또 더욱 겸손한 마음이
1: 그리고
0: 드셨다는
1: 실제로
0: 거구나.
1: 타나스님도
0: 예.
1: 유가 경계는 10년이면 통달하고
0: 예.
1: 도가는 20년,
0: 예.
1: 불교는 30년을 해야 통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러면 유교의 가르침도 참 좋고, 도교의 가르침도 참 좋지만, 뭐, 괜히 중생 입장에서 굳이 비교해 보자면, 역시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야,
1: 가장 방대하고
0: 불교가 최고다.
1: 예.
0: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마음으로 복덕지혜를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경전과 스승. 불교의 길을 만나다. 아,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유가 쪽에서도 스승님을 만나고 또 불교 쪽에서도 많은 선지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가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승님들을 통한 게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수행에 있어서 그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0: 예.
1: 저도 이제 복덕 인연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그때 참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

0: 어떤 책들 번역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까 이제 인광대사 가은옥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난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료범사훈이라고,
0: 요범사우.
1: 예, 운명을 뛰어넘는 길로 번역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불가록이 있습니다. 불가록은 이제 성윤리서인데, 그두 권은 이제 인광대사께서 그 책을 그 선서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착한 책이다 해서 법공행을 많이 펼쳤습니다. 당시에 청말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심 끊고 염불하였던 제가 편역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경은 이제 제가 논장이랑 합쳐서 번역을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다른 책들 이제 몇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전공책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년 따라서 또 경전 번역도 하고 또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뭐 인광대사 가언록,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건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1: 예.

0: 오신 것이 제가 인공대사 강원도 번역 처음 시작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가 그때 정토현물이 우리나라에 반정특님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인공대사 강원도 번역 통해서 동시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수산 스님이랑 청화 스님이랑 우리나라에 이제 스님들 정토연불 이제 선양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백년사에 선용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백년사에서 이제 관정보사님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선용 스님이 불광지에 제 글 보고는 이제 좋아해갖고 연락 왔는데 관정보사님이 오시니까 나한테 오라고 연락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관정보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또 중국어가 통하고 워낙 또 저하고 만나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소리 막 어린애처럼 그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한 대여섯 번 배웠는데 그때 이제 관정 스님께서 제가 이제 그 인공대사 강원도 나와서 봉헌을 했더니 책 그 제목 이름을 제가 번역해 드렸더니 그러면은 화두선을 공경처럼 보이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그 사주선을 공격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책을 볼 사람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반발심에서 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그 사주선을 공격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책을 볼 사람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반발심에서 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일깸을 주지하고 그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25년 전에 화두 놓고 염불하사라는 제목 보고 화를 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화두도 좋고 염불도 좋지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거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0: 아니요 지금은 예. 저도 참여해가지고 예. 화두하고 염불이 둘이 아니다
1: 예.
0: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요새는 가운록이라는 이름으로 예. 또 책이 나왔어요

0: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지숙 어사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진심으로 저도 고맙습니다. 스님이 되셨어도 참 큰 스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0: 지금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예. 스님이 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같다.
1: 근데 사실은 예. 이제 평북으로 산에 많이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가 스님들 보면은 저 물끄러미 보시면서 스님이지 자꾸 물어보세요.
0: 예. 얼굴에 그러니까 스님인데 그냥 등산복 입고 있는 걸로
1: 그렇게 많이 예. 말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연불 땡땡땡땡을 건너는 길. 제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제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뭘까? 분명 우리 거사님은 연불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극락세계 발언하며 수행을 하고 계시니 뭘까 하다가 아마 제가 답을 맞춘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연불, 삶과 죽음을 건너는 길. 삶과
1: 맞습니다.
0: 죽음. 맞구나. 제 눈치가 좀 있어요.
1: 생사윤회 그러잖아요.
0: 그렇죠. 생사윤회.
1: 생사윤회를 우리가 해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도고 마성의 시대라 정말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데 참선해서 지금 깨달았다는 선지식들이 그 쌀의 니보다도 더 적잖아요.
0: 예, 많이 참선이 이제, 어렵죠. 예,
1: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본원력에 의지해가지고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황생할 수 있는 연불 법문이야말로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확실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어떻게 연불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초보불자들이 많아요. 연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 평생 연불 수행을 하신 거사님께 누가 거사님 연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면 딱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0: 차 알아차릴 때 염불 하면은 그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전구 안에다가 진공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그 안에 질소를 넣든지 아르곤 예. 가스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같은 거 넣는 것은 화두선, 이게 모든 거든지 모든 뭐 그 화두선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 잡는 것은 마음속에 그 저 그 번뇌망상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빛이고, 근데 염불은 이제 그 아르곤 것처럼 형광성 있는 그 기체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질소를 배제하고 산소를 배제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염불로서 번뇌망상을 대체하고 염불 그 빛이 꽉 차면은 이제 그게 넘쳐나면은 이제 오.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1: 결국은 내가 염불하면서 번뇌망상이 많구나라고 느낀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번뇌망상이 생기든 말든 잡념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염불할 네, 수밖에 꾸준히 없다. 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환해지게 네. 될 거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거사님께서 대만 불교 뭐 또 중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조금밖에 모릅니다.
1: 겸손하세요. 그런데 저도 뭐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잘

0: 명과 상에는 그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종교, 모든 종교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1: 화산파에서 도사를 만나신 거네요?
0: 뭐 일단은 이름은 이제 따로 있는데,
1: 예.
0: 좌우지간 그때 유학 시절에 우연히 그저뭐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참선을 알려준다고,
1: 오.
0: 정심정자를 알려준다고 홍보가 붙어서 갔는데, 그때 쭉 갔는데 이제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90살 된 도인이 특별히 참선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오,
0: 이제 갔어요.
1: 예.
0: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산에서 중일진도 8년간 수행을 하신 분인데, 갔던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1: 오,
0: 이게 선지식 중에 아까 그 청각헌 스님, 관정 스님, 우리 대만의 스승님 세 분은 제 마음을 거울처럼 다 들여다보시더라고요.
1: 그러면 그 대만에서 만난 스승님은
0: 예.
1: 정확하게 좀 불자님이셨습니까? 도교
0: 도교
1: 수행자였습니까?
0: 쪽이시죠.
1: 도교
0: 예,
1: 수행자.
0: 도교 쪽인데, 이제, 정통 화산파 그쪽이라고 이제
1: 아, 무역죄
0: 말씀하시는데,
1: 나는 화산파의
0: 근데 이제
1: 정통 가르침.
0: 무술 쪽은 아니고, 여하튼
1: 예.
0: 좌우지간 진짜 정통 도교 쪽인가 봐요.
1: 그때 뭐 어떤 법을 배우셨어요?
0: 근데 그때 참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의자,
1: 대만에서 만난 스승님은
0: 예.
1: 정확하게 좀 불자님이셨습니까? 도교
0: 도교
1: 수행자였습니까?
0: 쪽이시죠.
1: 도교
0: 예,
1: 수행자.
0: 도교 쪽인데, 이제, 정통 화산파 그쪽이라고 이제
1: 아, 무역죄
0: 말씀하시는데,
1: 나는 화산파의
0: 근데 이제
1: 정통 가르침.
0: 무술 쪽은 아니고, 여하튼
1: 예.
0: 좌우지간 진짜 정통 도교 쪽인가 봐요.
1: 그때 뭐 어떤 법을 배우셨어요?
0: 근데 그때 참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의자연 신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직접 관조하는 거예요. 화도 안
1: 일종의
0: 내고.
1: 참선 비슷한 거네요.
0: 예. 이게
1: 예.
0: 어디 뭐 몸에 어디를 직접 뭐 어디를 막그 화라든지 운기
1: 집중하지 말, 예.
0: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이 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그냥 몸과 마음을 텅 비우고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놓아버리는
0: 제가
1: 수행이군요.
0: 평소에 가장 편안한 그 상태를 그걸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딱 맞았어요.
1: 야,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0: 거기서 이제 점차 건강을 회복했죠.
1: 아, 기연을
0: 예.
1: 만나셨네요. 예.
0: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경전을 잡았는데, 지장경을 봤는데, 그때 기운이 없어갖고, 제가 매일 독경을 하니까 독경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처음에는 한문본으로 제가 이제 테이프다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로. 근데 녹음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떠듬떠듬 하다가 멈추고 멈추고 해서 이제 편집해서 이제 녹음한 게한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걸
1: 예.
0: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앉지도 하고 누워서 쉬면서 그놈 들어요.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운 좀 차려서 이제 지장경을 혼자 독경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빨라지니까 한 30분까지 단축이 되더라고요.
1: 이야, 그 지장경을 통째로 30분을 단축이 된 거네요.
0: 원문으로.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0: 나무아미타불.
1: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마살. 아, 우리 거사님 모시고 불법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0: 저도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환희심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또,
0: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이런 다음에 또 좋은
1: 아유,
0: 말씀
1: 우리
0: 나누겠습니다.
1: 거사님과의 인연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거사님, 아쉬움을 무릅쓰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김지수 거사님,

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록나무 꽃과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자, 우리가 정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성 비불설이라고 그러는데, 대성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성불교가 일어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만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많은 설법 가운데 대성불교가 될 수 있는, 대성불교 교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럼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와 차이가 뭐냐? 소성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뿐이라, 보살도 한 분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것은 보살이라.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탄생을 해요. 많은 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 본 사람은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봤다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인물은 예수와 석가는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기가 창조주라 소리 안 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지. 자기는 그 창조주의 가르침을 전할 뿐이다.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야. 불교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에요. 역사적인 부처님이면서 초역사적인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역사적인. 우리 중생은 역사 속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인 부처님이 그 초역사적인 과거의 부처님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소성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고 전부 아무리 도를 닦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함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성불교 오면서 전부 부처가 된다고 그랬거든. 이것이 이제 큰 차이예요. 차이라서 흔히들 이제 남아미타불 하고 정토하면 그것이 불교냐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코딱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토 신앙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정법과 하나는 호법이야. 부처님의 교단에는 사부대중이 있는데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또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법은 출가한 사람들이 해라. 출가한 사람들은 정법을 해라. 그 다음 호법은

부처님 교단을 지키고 불교를 지키고 외워하는 사람들은 호법이라 그러는데 보호하는 불교를 보호하는 것은 제가자가 해라. 그건 누구냐? 국왕, 대신, 장자, 의사, 청신사, 청신녀 이런 사람들에게 부추겨. 심지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초상은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초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 초상은 제가 신도들이 와서 국왕 대신들이 와서 다 해줄 거다. 내 초상은 절륜성왕의 예법으로 치라. 최고의 초상을 치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요즘 뭐 간수화한다 해가지고 그냥 부모 돌아가셔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외롭게 보내는 그거 아니야. 보낼 때는 우리가 장엄하게 장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아, 자기 집에 개가 죽으면은 요즘 3일장이에요. 그것도 화장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 그리고 절에 와서 49제 지내. 그런데 지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래 안 해. 개 죽으면 와서 49제 지내면서 지갑을 주고 뭐 그래 안 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자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 돌아가시면은 아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뭐 그렇게 보내자 말아버리면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장례는 전륜성화 임금 가운데도 최고 임금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해라 그러셔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자등명법등명해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공부하지 내 초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교단인데 제가 자들인데 부처님 평소에 큰 암경에 보면은 수많은 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복을 지어라, 복 지어라. 복 지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복을 짓는 것을 작복이라고, 복을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그래. 흔히들 요즘 불교 학자 하는 사람들이 기복 불교는 나쁜 거다고 근데 아 기복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자기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인데 자기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거에 잘못됐다고 불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지어라. 복을 지으면은 부처님께서 깨닫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생천한다.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 간다 그래서 천당 간다 그래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천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 천주님이라고도 해요. 사천왕 제석천왕을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저 남한산성에 신라시대 때 창고 터가 발견됐어요. 창고 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와장이 엄청나게 두껍고 큰 기와장이 나왔어요. 기와장들이. 그러니 그 창고가 뭐냐 무기고야 무기고. 무기고니까 어지간한 걸로서는 부셔지지 않도록
기와도 크게 하고 벽돌도 높게 하고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그 창고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기와 가운데 뭐가 나오냐? 명문이 나오는데 천주라고 쓰인 명문이 나왔어. 천주. 그럼 뭐 신라시대에 왔는데 뭐 이게 뭐 어디서 왔느냐? 그거 저희 야단났어. 내가 전날에서 제석천왕을 불교에서는 천주님이라 부른다. 경전에 많이 나오는 소리다. 그런데 여같이 하늘에 태어나는 사상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천. 그 원시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대성불교로 오면서 생천 사상이 왕생 사상으로 극락으로 간다는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복을 지으라는 얘기가 뭐냐? 자비를 행하라는 자비 사상으로 바뀐 거야. 그것이 대성불교의 뿌리가 되고 대성불교 신앙의 중심이 돼. 그래서 생천사상이 왕생, 아기, 축생 이렇단 말이야. 육도윤회. 천상에 가더라도 육도윤회를 해.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이해한 것이 극락이란 말이야.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육신, 살아있는 육신이 돌아가시면은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해라. 법을 의지해라. 이걸 닮아라 그래요. 이걸 의지해라고. 그래서 아,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는 남아있구나. 그것을 의지하라는구나. 그것이 이제 법신사상이에요. 진리를 의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잖아요. 막막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이제 탑을 만들어가 전부 거기에 공양하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했는데 이제 대성불교가 오면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공덕을 지어서 마련한 그런 국토가 있을 것이다. 인과 응보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토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극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진리도 추구하고 역사적인 부처님도 공부하지만도 신앙적인 갈증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모셨던 분들은 부처님 그냥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보리수나무만 봐도 절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드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거든. 허전해서 부처님 산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산소에 가서. 그것이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천주교도 뭐야? 바티칸 성당도 전부 묘지야, 거기가. 바티칸 성당 가보셨죠? 그 밑에는 전부 그 교황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있고 우리가 극락 가는 것은 결국 뭐냐?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사상은 언제 나왔느냐? 기원전 1세기경에 나왔어요. 이게 그리스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 간다라 지역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하고 인접된 나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 신화가 있어. 그리스 신화.

출신 스님들. 그쪽 출신 스님들이 다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신 스님들, 번역하신 분들이 전부 그쪽 출신 스님들. 그쪽 출신 스님들이 다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신 스님들, 또 저기 옛날 같으면 돌궐, 말갈, 이쪽 지역이라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유럽 학자들은 그 간다라 지역에 오르마쩌인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은 이 태양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름이 붙어졌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야마천이라는 그 광명의 신이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원설이라 해가지고 이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인도에는 불의 신이 아그니야, 아그니. 아그니라는 데서 아미타불이 이름이 나왔다. 그 아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 아궁이가 돼요. 부엌 아궁이. 요즘

그랬습니다. 이제 뒷장에 보면은 그럼 정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가을 적자 흑토자를 쓰는데 정토하게 되면 정 정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정을 이제 동사로 보서 국토를 토를 흙을 나라를 청정하게 한다 이러면 정을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로 보면 뭐냐?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의 국토로 만든다 이런 뜻이라 만든다. 그러니까 이 현세가 된다면 이미 만들어진 국토라. 만들어진 이미 건설되어 있는 국토. 여기서 서방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거기에